0: 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은 길은 몹시 질척거리었다. 길에는 숱한 진흙 구덩이가 패여져 있었고 어디 가나 홍군 전사가 그냥 버리고 간 집신들이었다. 헝겊신도 있고 끈 떨어진 집신도 보였다. 이곳 진흙은 찰떡 같아서 구덩이에 신발이 들어붙으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고 걸음을 옮기면 발만 빠지었다. 이렇게 널린 신발만 보아도 홍군 전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모태통은 걸으면서 힘겹게 길을 걸어야 할 하자제를 생각하였다. 호위병은 모태통

0: 동이 앞에서 마른 길을 골라 디디었다. 아예 길가 불숲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길에는 대호에서 떨어져 걸음을 재촉을 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이었다. 이 삼리를 걸었지만 하자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오호위병이 먼저 돌아가라고 해도 모태똥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파른 산비탈 길목에 왔을 때였다. 모태똥은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쯤 얼굴을 내민 해가 막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모태똥은 속이 타는지 담배를 말아 피우며 자꾸만 골짜기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오호위병이 먼 골짜기 숲속에서 걸어나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희미한 노을 속에서 나무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오호위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1: 옵니다! 저기 옵니다! 하자진 동지입니다!
0: 모태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여유고 키가 큰 그림자가 과연 하자진이었다. 곁에 선 키 작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자진이 비틀거리자 같이 오던 사람이 얼른 어깨를 붙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거북이 걸음으로 느릿느릿 움직이었다. 오호위병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모태똥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산허리쯤 내려가자 하자진이 멀리에서 알아보고는 손짓을 했다. 살짝 쑥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가만히 보니 묘영이 하자진을 부축하고 있었다.
2: 묘영이 하자진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0: 모태똥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1: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걸요?
0: 묘영이 웃으며 대꾸했다.
1: 제가 오늘 마침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당번이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2: 어이쿠, 고맙습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2: 한꺼번에 두 사람을 모셔왔으니 더욱 고맙지요.
0: 하자진은 진흙투성이가 된 헝겊신을 신고 서서 얼굴을 붉히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가랭이며 무릎에도 붉은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이 메고 있는 쌀자루를 벗기며 안쓰러운 얼굴로 물었다.
2: 여보, 힘들지?
1: 저는 괜찮아요. 오랜만에 요영 언니를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군모를 쓴 고운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꼭대기에 이르자 묘영이 걸음을 멈추더니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자진이, 오늘은 여기서 머물러요. 내가 가서 말할게요.
0: 그러고는 대우를 찾아 서남쪽으로 걸음을 다그치었다. 하자진은 흙투성이가 된 발로 겨우 몸을 가누며 모태똥의 오두막에 들어섰다.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는 힘겹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태똥은 안쓰러워서 신을 벗기고 이불로 발을 감싸주었다.
2: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아요.
1: 지금은 괜찮아요. 얼마 지나서가 걱정이죠.
0: 몸을 풀 때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2: 얼마나 남았지?
1: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달수만 보면은 얼추 다 됐는데요.
0: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2: 형편이 이러니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겠지.
1: 다른 아이들도 모두 남한테 맡겼잖아요.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0: 하자진은 기어이 눈시울을 붉히었다. 하자진은 모태똥과 정강산에서 결혼한 뒤에 아이 셋을 낳았다.

0: 돌도 지나지 않아 죽고 나머지 둘은 모두 남의 집에 맡겼다. 마지는 딸이었는데 하자진이 모태똥과 주덕을 따라 강서남부 복건섭으로 진군하다가 나왔다. 부대가 용암을 친 뒤에 계속 전진해야 해서 아이를 크고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엉엉 우는 아이를 안아갈 때 하자진은 얼굴을 돌린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둘째는 모모라는 산의 아이였다. 아이는 세 살이 되자 종일 호위병들을 따라 계산이를 치고 오리를 몰았다. 때로는 산에 가서 딸기를 따기도 했다. 딸기를 많이 딴 날에는 딸기가 담긴 모자를 두 손으로 높이 쳐들고 소리를 쳤다.
1: 딸기, 엄마가 딸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엄마 갖다 줄래?
0: 돌도 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이였다. 하지만 곧 모태똥과 하자진은 모모를 두고 떠나야 했다. 명령을 받고 떠나기까지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를 모택담과 하이 부부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유격전을 하기 위해서 소베토쿠에게 남아야 했던 것이다. 모택담과 하이는 소식을 듣고 밤도와 말을 타고 달려왔다. 하자진은 겨우 모모를 달래서 하이의 품으로 보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모모가 하이의 품을 빠져나와 떼를 썼다.
1: 싫어,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래.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0: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같은 운명을 타고날 터였다. 하자진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났다. 게다가 지금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가야 하고 이곳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다. 이 아이는 또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다. 모태똥은 울고 있는 하자진 곁으로 다가갔다.
2: 여보, 울지 말아요.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모모를 데려올 터이니까.
0: 그는 단호한 의조로 침통하게 말했다.
2: 여보, 내가 마음이 독한 게 아니야. 이 혁명을 완수하려면 우리 세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딜 가나 인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우리만 편안히 살 수 있겠나.
0: 모태똥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순간도 모모를 잊은 적이 없었다.

0: 1932년 8월 군사 지도자 자리에서 난전 뒤에 그는 장정의 홍군병원에서 요양하며 지냈다. 마리 병원의 제실은 큰 절이었다. 열아홉 사람이 한방 신세를 지어야 했고 채소나 두부 살푼 돈도 마땅치가 않았다. 모 대통은 재인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책만 보았다. 가끔 불지도 않은 통소를 꺼내 긴 해질녘을 보내기도 했다. 가까이 살고 있던 하자진이 날마다 모모를 데리고 왔다. 모 대통은 모모의 재롱을 보며 울적함을 달랬다. 나중에 부부는 서금 서쪽 운석산에 있는 한 절에서 살았다. 모 대통이 바깥에 나가 일을 볼 때면은 하자진은 세 살 난 모모를 안고 산길을 따라 나와 배웅하곤 했다. 산기슬개의 이름에는 모 대통은 늘 아이를 안고 거듭 입을 맞춰주고서야 말에 올랐다. 하지만 모모는 금세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아장걸음으로 말을 따라왔다.
1: 아빠 잠깐 나도 말 타고 싶어요. 나도.
0: 그러면은 모 대통은 말을 세우고 하자진의 손에서 모모를 받아 안아서는 얼굴에 끊임없이 입을 맞춰 주었다. 그는 아이를 말에 태우고 한참 놀고 나서야 말을 타고 떠났다.

0: 게다가 모태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군이 소베토 구역을 떠나 장정에 오른 뒤에 그곳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지독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을 터였다.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오호위병이 부엌에서 덧물을 떠와 찬물을 짙게 우려주었다. 하자제는 그 물에 발을 담갔다. 한결 가뿐했다. 모태똥은 얼른 말머리를 돌려 평소에 늘 마음에 두었던 노인 몇에 대해 물었다. 그 노인들과 일부 여전사들은 하자진과 마찬가지로 부대의 효양 중대를 따라 행군했던 것이다. 여보, 서선생님은 잘 지내시나? 모태똥이 말하는 서선생님이라 주앙소베토 공화국의 교육부 부부장인 서특립을 말한다. 그는 모태똥이 장사 사범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모태똥은 그를 몹시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장사에 사범학교 두 개소를 세운 이름난 교육자였고 아무도 꿇을 수가 없는 꿋꿋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두운 중국 현실과 썩은 정치가 못마땅해 글만 가르치고 절대로 관직을 맡지 않겠다며 이름도 특립이라고 했다. 사회의 폐단에 분노하여 헌정을 추진하려 힘썼고 손가락을 끊어 혈서를 써서 장사시를 놀라게 하였다. 지금도 서특립의 새끼 손가락은 짤막하다. 나이 쉰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올해가 58 되는 해이니 장정을 떠난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 나이에 이처럼 길고 힘든 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을까 모태똥은 늘 걱정스러웠다. 서특립의 이야기가 나오자 하자진은 얼굴을 펴고 웃음을 보이었다. 서선생님은 정말 남다르세요. 그 연세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 있어도 안 타신다니까요. 왜 그러시지? 모태똥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고개를 저었다. 말을 타러 가면은 허리가 아파 말 타는 게 편치 않으시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어린 마부를 태우고 자신은 말을 끌고 가지 않겠어요? 하자진은 서특립의 모습이 생각났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언제 만나면 당신이 한마디 하세요. 노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선생님은 수경제이르면 또 취사병들을 거들고네요. 불을 떼면서 취사병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시죠. 날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익히 한다고 정해놓고 모르면 다시 또다시 되풀이를 해서 알려주지요.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가르치는 교육 대가예요.
1: 그래요.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이지. 당신의 삶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일에 바쳤으니까 그 연세에도 절개가 꿋꿋하고 피가 끓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너도 나도 우리 당의 등을 돌리던데 당에 들어오셨잖아.
0: 모태똥은 담배를 피우면서 비스듬히 누워 곱씹듯 읊조리한다. 사각지 어르신도 재미있는 양반이세요. 하자진이 뭔가 생각난 듯 방긋 웃으며 말을 꺼냈다. 사각제는 올해 54살이었다. 일찍이 당중에서 보낸 붉은기를 편집했고 주앙소베토 구역에서 소베토 공화국 정부 사무총장을 맡아 일을 해오면서 모태똥과 가까이 지냈다. 모태똥이 절에서 힘들게 지낼 때에도 이따금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1: 재미있다니 뭐가?
0: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시고 행군할 때면은 멍 때리다가도 쉴 때가 되면은 붓과 먹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적지요. 토 한 데서 빼앗은 장부책 몇 개를 일기장 삼아서 말이에요. 날마다 길게 한 편씩 쓴다던데요.
1: 그래요. 장정에 오른 뒤로 우리가 벌써 여러 성을 지나왔지.

지나온 산인과 물이 얽힌 이야기를 다 쓴다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모태똥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덩어리 씨는 어때요? 학문이 높은 분인데 역시 시를 지으시겠지? 어? 시를 쓰시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자진이 대답했다. 우리 휴양년 지부석이라 1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말이며 들끝까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거든요. 선사님은 대원들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죠. 날마다 출발할 때면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문짝은 달아놓았는지 짚은 묶어놓았는지 뜰은 쓸어놓았는지 물은 길어놓았는지 망가뜨린 물건은 없는지 제값을 치르는지 꼼꼼히 알아보시죠. 만약 제대로 안 지킨다 싶으면 찾아가서 왜 규례를 어겼느냐고 혼쭐을 내시고요. 그럴 땐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으세요. 원체 말과 행동이 어긋남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더니 모태똥이 나지기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맡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우 어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 쓰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장편 소설 대장정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윤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매주 기수요일 이 시간대에 되면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요인을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 중요인은 여러분들이 찾는 데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백과 근방 북쪽, 신화서장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모두 도강 중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한 의료적원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우수한 과실들도 여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병치료함에 있어서 아주 이용하기 쉬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는 도강 중년에는 4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을 갖고 있는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절만 선생 계시는가 하며 장춘 중위대 졸업하고 20여 년간 지금 쭉 중위 경력을 갖고 있는 리명길 선생, 이 선생께서는 뭐 중위는 뭐 어느 과실이라고 특별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명길 선생한테 찾아와서 병보고 가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반영한 데 있다면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의 문제가 있어서 소화계통의 문제가 있어서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변이 너무 무르거나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깡고이 너무 높거나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던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고 좋은 치료가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며 특히 2층에 오게 되면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최기명 이 주임 선생이 의학적으로는 주임선생이고 행정적으로는 거기에 피부과 그 원장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최기명 주임선생께서는 줄곧 장춘 중위대 졸업한 다음 몇십 년 동안 연변 중위병원의 피부과 주임으로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여러 곳에서 빈칭하는 거 여기에 응해서 지금 도강 중년 2층에 와서 피부과를 보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 최기명 주임 선생께서는 피부과에 있어서는 뭐 붙이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게 없고 기본으로서 당약으로 간단한 방법, 당약으로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이런 중위 전통적인 료법을 사용하게 돼 있어서 오징간한 그 피부병은 해결받지 않을 정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그 피부과 암화병 때문에 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쌍후퇴라는 게 이거 최주임 그 발명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치매를 따라서 딱 붙이게 되면 완전히 지금 그 기침이 나고 너무 폐기종이 생기거나 혹은 기관지 확장이 있거나 과민성 비염이 있거나 비염까지 포함합니다.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이런 것도 모두 치매를 따라서 붙이는 쌍후퇴라는 게 있습니다. 최기명 주임한테. 그리고 2층에 오게 되면 도강 중년 2층에는 싱커 거창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고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우리 주에서도 알아주는 우수한 치과병원에 속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지금 물어로 지신하고 물어보고 물어로서 팔팬자하고 물어로서 구강검사를 하고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전입니다. 정규적인 병원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싼 가격으로 해드리는가 하면 모든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하는데 다 빠져야 합니다. 80%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용약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2년 전에 거의 한번 왔습니다. 아까.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데 가서도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효과도 크게 없고 그래서 이게 저 조인방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2: 예, 원래는 예, 우리 사람 좀 어느 장애 이게 후유증을 해서 어느 장애도 있고 한짝 파리하고 한짝 다리도 조금 이제 많이 불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손발이의 전신이가 많이 냉하고 차갑고 있잖아요. 혈압이라는 게 가장 엄청나게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꾸 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소견이 있냐서
1: 아, 그렇죠.

0: 나가서도 완전 조금씩 활동도 잘하고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 좀 시장 도리도 하고 지금 그랬나.
1: 예예.
0: 예. 오늘 당에도 지금 하는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예.
0: 예예. 확실히 예, 이
1: 절만 선생은 뭐 심장대 혈관에 있어서는 저성에서 알아주는 명예에 속합니다.
0: 예. 예, 확실히 치료 받아 보이 이렇게 예, 정말 아니게라 효과 좋고 그리고 약이가 또 약값이가 예 당대와 또 많이 높습니다.
1: 모두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예. 큰 약방을 갖고 있으니까 뭐 거기 다른 약방에 가서 갖다서를 우리 쓰는 착가루 물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0: 예, 예 효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약값이도 저렴할까 또
1: 그게 원하는 바지요. 예, 예.
0: 환자들이는. 뭐 돈 적게 들고
1: 치료는 우수하고 예.
0: 이런 환자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게
1: 그렇죠 누구나 예. 다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선생님이 예약하고 지금
1: 절만 선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지방간도 있고 저 위축성 위염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도 좋지 않답니다.
1: 그래서 예,
3: 예 항상 배가 두부룩하고 쓰리면서 소화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명길 선생 사다가서 그 구강중년 사다가서 저 중약 두 번 갖다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3: 이 약이 정말 그 처방이라. 맨 처방이가 그래. 그 요즘 밥도 좀 잘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철저히 치료를 하려고 그래. 저 뭔가 그 친구하고 같이 예약합시다. 내일쯤 될까?
1: 이명길 선생 토요일 하루 빼고는 다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빼면 됩니다. 예예.
3: 예. 예, 그럼 내일에 두 분이 예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내일 두 분이 예약입니다. 리맹길 선생님.
3: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동서가 그 치료를 받고 그 동안 월만 선생님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그 뒷줄에 아스마에 갑상선을 해가지고 눈도 약간 튀어나오고 이 갑상선을 해서
1: 눈이 태어나올 정도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습니다.
4: 항진이랍니다.
1: 예. 예, 예.
4: 그래가지고 이게 목이 이렇게 불어나서 뭐 밥 먹기도 좀 뭐 자꾸 있는 것 같았어요. 영 불편했댔답니다.
1: 예, 예.
4: 근데 지금은 그러면 심장도 이렇게 밤에는 답답함에 숨이 올라와요. 이래든 게 그 절만 선생님이 치료받고 지금 예, 밥 먹는 것도 목이 옛날에 뭐 있는 것 같은 것도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는 이, 뭔가, 눈도 어서는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 받아고 조금 튀어나온 게 알겠답니다.
1: 예.
4: 근데 지금 그것도 별로, 그것도 많이 이렇게 눈도 정상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심장이 답답하던 것도 지금 이롭답니다. 그래, 도와줄 때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겠다고 소리. 그런 내일 예약해달랍니다.
1: 절만 선생 심장과 내 혈관에 있어서는 좋은 길림성에서도 알아주는 명예에 속하니까 내일 찾아오세요.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됩니다.
4: 그리고 네. 예, 그 뭔가 치과에 언니가 이렇게 옛날에 그 연치 많답니다.
1: 예.
4: 80여 거진데 했는데 지하가 옛날에 틀리를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도로 완전 틀리도 아니고 뽑았다 꽂았다 하는 게랍니다.
1: 예.
4: 예. 그런 게 혹시 그게 어제 자꾸 이렇게 사료 이렇게 그런 뭔가 입금식
1: 입금은
4: 예, 예. 보생한다.
1: 입금 상한다. 그래. 그렇죠. 예, 예.
4: 예, 담임이 보니까 난 모두 그 치아를 하고 좋다고 이렇게 그런 반응하는 것도 그서로 그 같이 언니를 모시고 가겠답니다. 그래 내일 이렇게 한 분은 치아 치과를 예약해주고 한 분은 절만 선생님이 예약해달라.
1: 두 분이 예약입니다. 절만 선생하고 치과병원 예약이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신 넣고 찾아오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그 나는 저 위가 소화가 잘 돼요. 계속 항상 배가 부르면서 물도 국물이 자꾸 올라오면서 날이 흔나는 더 하다만 그러면서 저 위로에서 이제 고사라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저 동항중년의 그 리명길 이사
1: 예.
5: 그 선생님 내가 사다가 배웠는데 한 번가 배웠는데

0: 가수 이수화가 야외 저기 우측에다겠는데 야 정말 용합되다.
1: 김명균 선생님, 예, 예, 소화 교통에서 저는 예, 알았습니다.
0: 다섯 턴 예. 먹으니까 벌써 소화가 예, 출이 문남에서 소화가 꺼지더라마. 그러면서 식구물 벌써 없어진다마.
1: 위상과다. 예, 예.
0: 예, 밥 무시었더나, 도냥 같은 거는 그대로 먹으면 그 상가 들때 좀 배고프다. 이런 감각이 든다마, 지금. 그러니까 내 이렇게 좋을 때 한번 내일로 더 여행하자.
1: 리맹결 선생 내일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가능하니까 예. 찾아오세요. 예.
2: 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도광진찰부의 저 일만선생이 예약합니다.
1: 예.
3: 우리 옆집에서 예, 내가 이렇게 중풍 후유증을 예, 많이 나사진 거 보고 저리 가서 온 뒤 어제 일일한데 이사 가지고 온 게 예, 중풍 맞아가지고 온 게 자식이 댕김에 치료를 했단다. 그런 것도 어제 말 듣지 않고 친구도 아픈 친구도 했는데 예, 아이들 남다. 그래서 내가 좋아지는 거 보고 그렇게 이 동네에서 그랬는데 여기서 아예 그렇게 걷지도 못한 게 이제 걸르는 걸음발 긁고 운동까지 한다는데 오, 좀 소개해 달래서 내 그래 오늘 전화 드린다.
1: 예.
3: 절만 선생.
1: 절만 선생.
3: 용한가? 예.
1: 그
3: 무슨 그렇죠. 이게 무슨 보는 게라 아까 몇 박을 다 보는데 뭐 그거 돈을 팔 게 있습니까? 그래 가서 저래. 그래 진맥하고서 청약도 짓고 그러다 그래 그리고 예 치과로 예 네. 어제 우리 옆집 할머니 그런 이빨 한 게 툴리를 했다는 게 꼽지도 못하고 밥을 잡수지도 못한다
1: 그래 뭐 안 되죠
3: 예, 예 그래 빼놓고서 그래 오늘로 그래 가겠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내일에
1: 예.
3: 전화 드리고서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갈겁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찾아오시기 네.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네, 저도 이 지금 도광중의원의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네. 나는 이 심장이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 심지도 증상이 안 되고 이 심장이 아프다면 어떻게 달릴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아프고에 핵이 떨어지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저희만 선생님 약을 먹고 예, 욕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리고 어떨 땐 이 걸음이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예, 자기들로 이렇게 한 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 이것도 예, 욕 많이 좋아져서, 걸음 걸고 다녀도 예, 영 거뿐하고, 영, 내 감각이가 완벽했습니다. 예, 지금.
1: 운동신경 마비가 부분적으로 왔다는 것만 예. 합니다. 그게 지금 신경 회복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예. 예,
4: 그리고, 이, 저녁에는 또, 예, 저는 자수가 많아가지고, 그럴 때 막 5번, 6번 이렇게 일어나는데, 밤잠 자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튿날 일어나면 정신 아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예, 밤, 소변이가 지금 어떨 때는, 예,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영 편하게 다니까나, 예, 이튿날 일어나면 영 정신 아는 게 거뿐합니다, 이렇게.
1: 그 정도의 정상을 돌아온 거죠. 중2는 예. 콤파츠를 아주 중시합니다. 콤파 치료를 그렇기 때문에 중리 치료를 받았으니까 제일 근본에서 원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가 되니까 바로 이제 상수랑 여러 가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4: 네, 그래서 이 지금 나실 때도 치료를 받다고 오늘 가려고 지금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완전히 예약이 가능합니다.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예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예.
5: 경화가 있고 예, 심장도 좀 약하답니다. 그래서 예, 약을 한 번 개다 잡았는데 어떤 며칠 잡을까나 지금 맞은 게 머리가 시원하고 골이 어지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알리까는 오늘 또 약 지나갑니다.
1: 예.
5: 그리고 경추가 아파서 침을 맞는 이분은 좀 몸이 약할까나 나마다 맞지 못하고 며칠에 한 번씩 맞는데 오늘은 경추 아파서 그 침도 맞는 날입니다.
1: 예.
5: 예. 언니. 그리고 옆에 그 친구분도 담낭이 결성이 있어서 어쩌는 약을 몇 번 개다 잡았는데 많이 지금 낫단다. 소화 잘 되고, 어떤 때는 좀, 결석이 움직이는지 아프던지 이게 자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떤 거의 아예 아픈 거가 한 가지랍니다. 약간 어떤 때

0: 아프답니다.
1: 그게 근허까지요. 예예. 예. 예,
0: 그래서 부비 언어로 합니다.
1: 예.
0: 예, 예약합니다.
1: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리맹결신센 특히 뭐 진맥도 하지만 해도 진맥으로 처방이 나오지만 해도 전기 친구료법을 결부하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지하하고 계시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3: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예, 조일만 선생님을 본 예, 환자인데 너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제 선생님 어제 갔다 왔는가 하면 위병이 노래가지고 위병이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에 만성 위염에 그 다음에 위궤양같이 있어요. 고생하다요. 치료를 하다 해준 게 이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으면 너무 좋았어. 위가 막 쓰리고 아프고 소화름이 못하고 밥은 미나 먹게 지금 밥도 잘 먹지 쓰린 게 날씨가 늘 살 것 같습니다.
1: 어, 그렇죠.
3: 어, 네. 그럼 지금 위가 아예 아파서 선생님께서 막 감사드려요. 그런데 위병 치료를 하자 생기면서래 위병 치료를 하자 기본상에 되는데 이 댕김에 보거나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있을 위병만 한 게 여러 가지 병 치료를 하더구만.
1: 아, 그렇죠. 중의는 엄격하게 과실 나누지 않고 진맥을 통해서 기본으로서 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처방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 내 몸을 막 중의는 병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차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진맥에 따라서 처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로중의는 가능합니다.
3: 예. 골가병은 생각도 못했대. 내 다리어째 그냥 아프고 허리 아파서 허리를 펴지 예. 못하고 손에게는 달아놓기도 바쁘고 또 그걸 싸먹어서 이 옆구리부터 그런 아래 신다리까지 잡아당기면 아파서 어 그렇지 못하고 니가 죽어 한번 탈출하고 부수자고 항상 있어. 철이 나름 더한다. 그니까 이 선생님 치료를 내가 좀 두번 받았는데 위대는 기본상 치료됐으니까 알지라세요. 두번 치료했는데 어 요즘에는 갈 때는 집행인을 지고 갔어. 간게 요즘에는 집행인 아이스부터 걸을 수 있고.
1: 와, 대단하죠.
3: 간게 높지도 않은데, 예. 올라갈 때, 몇 번 쉬어서 올라가던 게, 요즘에 그래서 내려와지려고, 특히 무릎 완전히 아파서, 야, 친구는 얼마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여기서 내려와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좋아서 나중에 우리 어째 하면, 야, 저는 집행인을 한테 그, 어, 위가 아파하고, 다리 세게 아파하던 게 지나서 자꾸 물어보길래, 이야기를 하더니, 이 조일만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이 있다고 같이 가자 해서 오늘에 이 할머니도 같이 가겠답니다. 어. 나도 와가 한번 도도하고 이 할머니도 이 돌골뱅이 같이 갔다 오늘에 두 분 예약 되겠을까?
1: 절만 선생한테 두 분이 예약입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3: 예, 두 분 예, 예약해 주세요.
1: 이게 방송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가서 전화번호만 대면 두 분이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전화 하나 가져가 되죠.
1: 아, 그렇죠. 여사분이 전화번호만 대세요. 그러면 됩니다. 두 분입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년은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도 편하지만 해도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 보시고 우수한 과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체크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처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치료 방법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기만 하면 효과성에 대한 의심할 바가 없고 많은 분들이 공동하게 반영해 주신 대학이라면 여기에는 다른 데 비하게다면 어디인들 아픈데 아, 어, 요비런 터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의사들을 보게 돼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치료는 확실하고 값은 저렴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고 이게 바로 환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완전히 환자들이 뭐 맡기고 병을 맡기고 어, 시름 놓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기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피부과 주임선생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명문 그 의사선생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춘 중의대 졸업한다면 줄곧 어, 피부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연변중리병원 피부과에서 전문 피부 치료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 그 피부에 힘들어서 여름이면 가렵고 긁어놓으면 피 터지고 그리고 오래 낫지 않아서 2차 3차로 염증하고 이러던 분들이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보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명 주임 찾게 되면 기본으로 이 주임선생께서는 이득이 아주 우수합니다. 아, 이분은 5일 노동 모범 훈장까지 받았고 그 외에 여러모로서 뭐 이덕이 우수한 이런 훈장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길림

0: 전 경제기술 정신표본으로도 표창받았고, 어쨌든 연변의 연변 호련역에서도 이미 표창받은 적이 있고 이런데, 이거는 그 이득으로 말하는 게고 이술이 고명합니다. 단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 그 당약으로서 해결하게 되는데, 백전풍 어려운 질병이죠.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휘어지는 거, 대상포진 한번 범하면 2차 3차로 자꾸 범하게 되는 거,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습진, 이게 습진은 한 사람 건너 일단 걸리게 되면 모두 피부과에서 습진을 하는데 났을 것처럼 하다가도 2차 3차로 또 범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부스럼이 난다든지 소보짐이 난다든지 그 외에 매독이 있다든지 혹은 또 림병이 있다든지, 그게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노년에 들어서서 후이즈지아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이게 큰 모병입니다. 이것도 피부과에서 최준 선생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찾아보시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분은 최준 선생께서는 나라에서 알아서는 명예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꽃에 타고 자가용 타고 여기와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화, 목, 토, 오전에 나왔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기명 그 주임선생께서는 쌈푸테라는 거 지금 발명했는데요. 이 쌈푸테라는 건 특수합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쌈푸테는 호흡계통 관리에 있어서는 특수한 이런 그 중의료법으로서 만들어 나온, 붙이는 건데 내절로 아무데나 뚝뚝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서 거기 가게 되면 혀를 따라서 기침이 나면, 폐기종이 있으면,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과 비염이 있으면, 어떤 분들 쉽게 감기에 걸리더라, 모두 상업도 감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기본으로서 그 치매를 따라서 시어에 따라서 붙이게 되면 그게 점차 저 밑에 독을 빼내면서 치포가 생깁니다. 치포가 잘 생기면 당신이 배독이 잘 된 거고, 치포가 슬 되면 슬 생긴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쌈푸테 이걸 이용하셔도 여러모로서 최기명 선생 찾는 좋은 치료 방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취하고 계시는 도강중연 2층에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 하게 되는 흠과구강이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입안의 일체 문제는 다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든지 치주염이 있거나 혹은 늘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그 외에 여러모로서 뭐 치아에 결석이 생기거나 혹은 치아에 반달이 생긴데 그게 잘 해결되지 못하거나 이런 걸 해결하는 거는 그건 물론이지만 해도 모두 저렴한 값으로서 합니다. 특히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데 바로 도강중연 2층에 흠과구강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찾기도 쉽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댄트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되고 이자 그 로테리 딛고 올라가셔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도강중연은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하는데 우수한 환경을 마련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찾아오시게 되면 부동한 과실에서 확실한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흠과구강에는 찾아오는 분들이 최근에는 예약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뭐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형편도 있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일체 입안의 문제는 거의 완면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도강중연에 찾아오니까 모든 치료가 완미한 건 이건 긍정적이지만 해도 값이 말이 저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흠과구강에서는 따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는 게 나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일단 치료를 받게 되면 페이퍼하고 자기 혼자 올 뿐만 아니라 왕왕 이사선생님 찾게 될 때게 되면 자기 주위의 친인들,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많이 함께 오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니까 도강중연 치과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싼 가격으로서 네. 우수한 효과를 보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

0: 5번, 501-735번입니다.
1: 연길시 도강중로는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우리말은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수천 년간 자연과 역사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오늘날 몇 개 단어는 일상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지만 또 그 진정한 의미와 어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단어들 준비했습니다.
1: 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말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정교하고 다채로운 감정과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와 미적 감각은 어떤 것인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퀴즈를 풀어가면서 한층 더 우리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말 퀴즈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좀 괜찮게 잘 준비돼 있네요.
1: 그래요. 사실 뭐 조금 쉬운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가끔 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말의 깊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있잖아요. 네. 요새 오늘부터 또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밖에 나가기 좀 살짝

0: 살짝 불편하신 분들 집에 계시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쐬면서 저희 프로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 아침 기온은 그나마 괜찮은데 네. 이제 시간 조금씩 지나면서
0: 점점 덥대요.
1: 예,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운 날씨지만은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모든 면에서 신경 쓰면서 그 짬짬이 또 시간을 내서 저희 방송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예.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눈을 감고 안심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 한숨 쉬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선택상 누르겠습니다. 1번 피곤해서 잠들다. 2번 안심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깊게 숨을 쉬다. 3번 안심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0: 3번은 긴장해서 숨이 막히다.
1: 긴장해서 숨이 막히다. 예. 네.
0: 한숨 쉬다의 뜻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안심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 한숨 쉬다. 어떤 뜻일까요? 피곤해서 잠들다. 안심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깊게 숨을 쉬다. 긴장해서 숨이 막히다. 어느 것일까요? 네, 한숨 쉬고 갈게요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이제 한숨 쉬다는 말은 평소 생활에서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1: 그렇죠.
0: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눈을 감고 안심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 한숨 쉬다의 뜻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들다, 안심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깊게 숨을 쉬다, 긴장해서 숨이 막히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네, 윤일 씨. 네. 연길에서 용전 가는 그 구간에 있는 아주 반짝반짝하는 건물 보셨습니까?
1: 봤죠.
0: 예. 네. 네,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돼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그 조형 자체가 우리 연변의 조선족 특색 또 광민족 복색을 충분히 보여주는 좋은 건물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어떤 시설들이 뭐 이제 놓여질지는 참 궁금한데.
0: 네, 일단 가봐야 알겠죠.
1: 예, 가봐야 알죠.
0: 네.
1: 예.
0: 근데 아무튼 우리가 요즘 즐기기에 너무 좋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휴식의 한때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그래요.
2: 네. 2번 하겠습니다.
0: 2번 할까요? 네, 네. 어머님, 오늘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하는데 어디 뭐 밖에 마실 다니고 그러진 않을 거죠?
2: 아니요, 그저 좀 텃밭에 나갔다가는 그저 이 때문에 집에 들어온다.
1: 오, 예.
0: 텃밭에다가 뭘 하셨어요?
2: 아, 요즘은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미 심어 놨는데
0: 네.
2: 빈딸이 있는가 잘 나왔는가 좀 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우리가 뭐 배추를 섞은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 예, 아무튼 많이 섞을 때 많이 됐습니다.
0: 섞을 때 아니에요?
2: 알아요.
1: 어,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아주 심어서 이제 출토했습니다.
1: 그래요.
0: 아, 출토.
1: 오, 예. 알겠습니다. 예,
0: 그래,
1: 참 고맙습니다.
0: 예, 여러분이 가끔씩 또 밭에 나가 무엇을 하셨는지 저희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의 농촌 생활이 참 부럽더라고요. 예전처럼 질척질척한 농촌길 아니고 정말 길이 잘 뻗어 있습니다.
1: 저희 어머님도 이제 퇴직한 지는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0: 네.
1: 나서 사실 뭐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 이제 퇴직한 분들이 몇몇 분들이 모여서 밭을 일구거든요.
0: 네.
1: 근데 뭐 자그만 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채소도 이제 뭐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미가 쏠쏠하다고 들었습니다.
0: 어떤 재미가 가장 있대요?
1: 그러니까 일단은 뭐 건강해지는 느낌.
0: 아,
1: 예.
0: 그래요.
1: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유기농들을 심어서 또 그게 어떤 시간이 지나 수확하고 그걸 먹으면서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니까
0: 네.
1: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0: 근데 저는 텃밭 욕심은 없는데 제가 잘 다룰 줄 몰라서 근데 뭐는 꼭 심어 먹고 싶냐면 당근이랑 방울토마토랑
1: 네.
0: 오이를 심어 먹고 싶어요. 근데 그건 이제 밖에서 받는 거랑 집에서 직접
1: 다르죠.
0: 키우는 게 완전 맛이 다른데
1: 네.
0: 근데 제가 땅이 없어요. 어떻게 땅이 없나요?
1: 근데 지금은 그 화분 뭐 이제 재배하지 않습니까?
0: 화분이랑 다릅니다.
1: 화분 통에 이제 어떤 분은 방울토마토 키우던데
0: 그래요.
1: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0: 다르죠.
1: 예.
0: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예, 3번 합니다.
4: 전화 받습니다.
0: 네?
1: 3번.
0: 3번.
3: 예,
0: 그래요. 예, 참여 감사합니다.

0: 긴장해서 숨이 막히다, 한숨 쉬다 이럴 때 쓰인다고 합니다. 정답 맞을까요? 네,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시삼촌 계십니다. 시삼촌 계시는데 농촌에 계시거든요.
1: 어, 예.
0: 그 당근 몇 개 뽑아왔어요. 그때 지난해. 올해는 언제쯤 당근을 뽑아야 될지 아직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1: 그 가을쯤 아닙니까?
0: 당근 가을 아니에요. 여름에 먹는.
1: 아, 여름입니까?
0: 가을 아니에요.
1: 글쎄, 저도 뭐 심어 못 봐서.
0: 당근 뭐가 재밌냐면요. 딱 뽑아가지고 잎은 토끼한테 주고.
1: 맞아요.
0: 당근은 내가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1: 그 사실 우리 여름철에 채소가 가장 또 값싸지 않습니까?
0: 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찾는 건 돈 절약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1: 예. 근데 뭐 지금 뭐 우리가 시골 생활 그립고 또 시골에 가서 이런 농촌 생활 예전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리워서 많은 분들이 시골에 가서도 이제 막 좀 농산일 좀 배워보고.
0: 네.
1: 근데 그게 도시 생활을 하다가 가면은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0: 네.
1: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못 잊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래요?
1: 네, 왜냐면 도시 생활을 하던 분들이
0: 네.
1: 갑자기 이제 뭐
0: 조용히 살라고 하니까
1: 네, 안 되죠.
0: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가끔 가다가
1: 가끔
0: 생각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박 기자 어머님은 2번 선택하셨고요. 우리 훈춘에 계신 최 선생님께서는 3번 선택하셨습니다.
1: 예.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안심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 한숨 쉬다의 뜻은 바로 2번 안심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깊게 숨을 쉬다가 정답이었습니다.
0: 네, 한숨 쉬다는 단순히 피로하거나 지친 상태에서 내쉬는 숨을 넘어서 마음속에 쌓였던 긴장이나 불안 걱정이 가셔지면서 저절로 깊게 내쉬게 되는 숨결을 가리키는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정서적 해방감과 안도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특히 눈을 감는다는 동작과 결합될 때 그 의미는 더욱더 소명해집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온전히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행위이며 이때 나오는 한숨은 몸과 마음이 비로소 긴장에서 풀려나 평온을 되찾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1: 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한숨을 피로나 체념의 표현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문제에서 제시된 눈을 감고 안심하는 느낌이라는 맥락은 한숨의 긍정적인 면모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숨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이완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혹은 오랜 고민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되찾았을 때 우리는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순간의 안도감을 만끽하곤 하죠. 바로 그 순간의 감정을 한숨 쉬다라는 동사가 섬세하게 포착해낸 것입니다.
0: 네, 또한 이 표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깊은 한숨을 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안심했다는 신호를 읽을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함께 안도감을 나누기도 합니다.
1: 자, 이처럼 한숨 쉬다는 개인 내면의 평화를 넘어서 공감과 연대 정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이처럼 미묘한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표현들이 많으며 한숨 쉬다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다음 문제는 생활 경험이 조금만 있는 분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푸릇푸릇하다. 네, 푸릇푸릇하다는 나뭇잎이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될까요? 푸릇푸릇하다입니다. 나뭇잎이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될까요?
1: 푸릇푸릇하다. 나뭇잎이 어떤 모습?
0: 막 죽어있는 모습?
1: 그거는 아니겠죠.
0: 막 도단한 모습? 아니면 막 어떤 모습을 가리켜? 푸릇푸릇합니다. 일단 푸릇푸릇한 나뭇잎을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푸릇푸릇하다. 나뭇잎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 되게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석 안 해도 괜찮아요.
0: 자기 마음대로. 예. 예. 여유의 공간이 있어요.
1: 그렇죠. 뭐 우리말에 그 뭐 푸릇푸릇하다, 파릇파릇하다. 뭐 이렇게 좀 이제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0: 단어 비슷한 예. 걸 들게 되면 시들시들하다.
1: 맞아요.
0: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시들시들 쳐져 있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 있죠.
0: 그렇다면 푸릇푸릇하다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0: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시들하게 축 처져 있니라고 말할 때 여기랑 반대옵니다.
1: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린 이제 젊은 사람들.
0: 네.
1: 아, 파란 새파란
0: 예, 나이.
1: 나이. 예. 그만큼 이제 젊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나무를 푸릇푸릇하다 이 단어는 나뭇잎이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0: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봄이 색깔이 더 달랐을 때, 그때 보통 푸릇푸릇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막 돋아나 있을 때, 막 생기 넘칠 때 그러시는 거죠?
1: 오,
0: 알겠습니다.
1: 예.
0: 예. 어머님은 또 이제 텃밭도 있고 농촌 사시다 보니까 이런 나뭇잎도 많이 보셨을 텐데, 막 돋아났을 때 싱싱한 모습을 푸릇푸릇하다고 한다고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막 여름이랑 가을에 농촌에 가게 되면 그 냄새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1: 맞아요.
0: 대자연 속으로 푹 빠져있고 삼림욕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그 자연 생태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그 자연이 그대로 있어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편하거든요.
0: 그렇죠.
1: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가 파괴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에 함께 우리가 파괴되거든요.
0: 네. 그 저희가 제가 좀 자랑할게요.
1: 네.
0: 우리가 제가 산 아파트는 좀 농촌 쪽에 있는데 서쪽 새가 울고 보옹이가 옵니다. 서쪽 울더라고요. 진짜.
1: 어떤 동네 근래?
0: 네, 뽁국뽁국도 합니다. 예, 그 산도 있고 꽃도 많고 식물도 막 뽁국뽁국 합니다.
1: 요즘 도심에서 아무리 그 좀 주변을 벗어나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 찾기가 참 힘든데.
0: 저는 절쯤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소리를 아, 검색했는데 그것이래요.
1: 그게 이제
0: 뽁국새 보옹이라고 합니다.
1: 그런 자연에 여러 가지 뭐 새들도 좋고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지금 예, 깨끗하다는 걸
0: 뱀도 있어요.
1: 뱀도 있죠. 네. 예,
0: 아, 생태 환경이 좋으면
1: 맞아요.
0: 그럴 수 있어요.
1: 네, 그렇게 생태가 살아나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나무도 해마다 식수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무도 이제 잘 보존 잘하고
0: 어렸을 네. 적에 저희가 배웠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나무를 심자야.
1: 나무를 심자.
0: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되고 꺾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아껴둔다는 법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푸릇푸릇하다는 어떤 모습을 뜻할까요?
1: 정답은 바로 나뭇잎이 푸르고 생기는 모습을 표현할 때 바로 푸릇푸릇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푸릇푸릇하다는 색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푸르름을 표현하는 우리말의 대표적인 의태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단순히 푸르다를 넘어서 잎사귀 하나하나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바람이 살랑이며 수분과 영양분으로 가득 차있는 생생한 상태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흣이라는 음절이 주는 가벼우면서도 탄력 있는 느낌은 싱싱한 식물의 질감과 생기를 언어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0: 우리 문학 속에서 푸릇푸릇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시인들은 이 말을 통해서 자연의 생명력을 노래했고요. 소설가들은 인물의 젊음과 패기를 상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의태어가 이렇게 풍부한 내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우리말의 섬세함과 표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돕는 마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무심하다, 2번 련민하다, 3번 이기적이다.
0: 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돕는 마음을 표현하는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무심하다일까요? 련민하다일까요? 이기적이다가 정답이 될까요? 남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지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1: 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어려운 걸 늘 옆에 가서 다가가서 이제 뭐 다독여주고
0: 네.
1: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참 그 남의 공감하고 돕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살아가는

0: 근데 재미가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아, 나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감이 더해집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아, 2번 하겠습니다.
2: 2번 련민하다.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예. 네.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련민하다. 근데 남이 막 권경에서 했을 때 막 부채질하고 분노불에 키질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2: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아 그래 걔는 예전에 그래서 뭐 지금 어려운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지.
0: 네.
2: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 어려운데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0: 네.
2: 그런 좀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면은 사실 어떤 사람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거든요.
0: 네.
2: 근데 그 사람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공감하고 정말 뭐 그게 도와나서서 돕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공감만 해줘도 힘이 나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 많이 둬야 합니다.
2: 그렇죠. 예.
0: 그렇겠죠.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4: 안녕하십니까, 도보 선생님.
2: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2번 합니다.
2: 2번 련민하다. 알겠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돕는 마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 무심하다. 연민하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건 아니겠죠. 네. 정답은 바로 2번 연민하다였습니다. 연민하다는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 자기를처럼 느끼고 그로 인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능동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깊이 있는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 상대방의 처지에 완전히 이입하여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나아가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까지 포함합니다. 이 표현이 함축하는 정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정은 단순히 친근감을 넘어서 상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려는 연대의식을 의미하는데 련민은 바로 그 정에서 발현되는 가장 고귀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련민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슬픔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함께 모색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련민은 인간관계에 가장 성숙하고 성인군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또한 련민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윤리적 기반이 됩니다. 우리 속담이나 옛 이야기 속에서도 연민을 베푸는 인물은 결국 복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우리 조상들의 연민을 미덕의 핵심으로 여겨온 오랜 전통을 반증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네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2: 말을 잘 듣고 순수한 성격을 나타내는 순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시옷받침 낫다. 2번 착하다. 3번 거침없다. 말을 잘 듣고 순수한 성격을 나타내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뭐 쉽죠?
0: 네. 네,
2: 착하다, 거침없다, 낫다. 네. 뭐 최고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0: 말을 잘 듣습니다. 네. 순순합니다. 윤일 씨 네.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저도 이러진 않습니다.
2: 글쎄요. 예.
0: 말을 잘 듣질 않아요.
2: 잘 듣습니다.
0: 원칙적인 건 전 잘하는데 굳이 모든 생각을 자기처럼 해라 하면 잘 안 듣습니다.
2: 이게 지금 뭐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이 다 있고 또 보는 어떤 의식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말에 물론 잘 들어주고 말 잘 듣고 그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개인의 어떤 성격 차이 때문인가요?
0: 근데 그것도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수
2: 있어요. 따를 수도
0: 있고. 제가 윤일 씨한테 예. 윤일 씨 좀 해줄래 하면 윤일 씨가 또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2: 아, 그럼요.
0: 예. 근데 또 다른 사람이면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사람을 착하다, 착하지 못하다, 아니면 뭐 이제 사람이 과격하다, 아니면 온순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자신한테 잘하면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하다
0: 네.
2: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고 자기한테 이제 본인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아 얘가 마음이 좀 악하고 뭐 그렇더라 좀 이제 거칠더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도 우리가 공감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말을 잘 듣고 순순한 성격을 나타내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낫다 착하다 거침없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집에 강아지

0: 강아지 기르잖아요, 이늘 씨가. 강아지 어떻게 온순합니까?
1: 이제 뭐두 마리거든요.
0: 난 지금 현재 그
1: 아,
0: 금방 온네.
1: 금방 온순한 편이라고 제가 키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0: 개구쟁이죠.
1: 성격이 드러나더라고요.
0: 누구 닮았을까? 보통
1: 주인을
0: 있잖아요.
1: 닮는다고 하는.
0: 애완동물은 주인을 그대로 닮습니다.
1: 근데
0: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1: 지금 요즘 각별히 지금 금방 올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0: 네.
1: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강아지든 뭐 여러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좀 건강하고 막 활발하니까 그 안면으로는 좋더라고요. 어떤 강아지는 이제 너무 얌전하고 이제 먹지도 않고 그러면 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0: 네.
1: 건강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0: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3번 거침없다를로 해봅시다.
0: 거침없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1: 그래요.
0: 예, 전화
1: 예.
0: 감사합니다. 자,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그래요. 저 말을 잘 듣고 순수한 성격을 나타내는 순소리 말입니다. 정답은 바로 쉽죠? 착하다였습니다. 착하다는 단순히 성격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응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은 온화하고 수용적인 성품을 포괄하는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인격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전통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이 곧 바른 사람이자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곤 했습니다. 착하다의 어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말잘 듣는 수동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말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 뜻을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배려심을 동반합니다. 또한 착한 성격의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을 이끄는 중심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0: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착하다가 맹목적인 순종이나 무비판적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알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단순한 성격 묘사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성과 공동체 윤리를 제시하는 지표로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저희가 선택상 내어드리지 않겠고요. 역시 여러분이 생각대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는 모습을 순수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였습니다.
1: 그래요. 뭐 아주 간단하죠.
0: 네.
1: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날씨를 보고 또 개인 날씨 하늘을 보면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까요?
0: 네, 맑고 개었습니다. 비가
1: 네.
0: 그치고
1: 하늘이
0: 하늘이
1: 개였습니다.
0: 개었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1: 비가 온 뒤에 정말 그 개인 하늘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먼저 나옵니까?
0: 네.
1: 뭐 평소에 비가 오고 하늘 딱 봤을 때 개어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아 이렇게 얘기하죠.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는 모습을 순수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1: 비온뒤 정말 하늘에 갠 모습을 볼 때가 있죠.
0: 네.
1: 비가 온 뒤에는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개인 하늘의 모습 그리고 비온 뒤에 또뭐 무지개 또 가끔 볼 때도 있고 예
0: 그렇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비온 뒤에 해가 짝 나고 하늘이 막 뜨는데요.
1: 말 막다
0: 막다, 어머님.
2: 네.
0: 아, 그래요.
2: 하늘이 막
0: 알겠습니다.
1: 예
0: 네.
1: 비가 온 뒤에 하늘이 막다 예
0: 저는 쌍무지개가 뜰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1: 무지개요.
0: 쌍무지개.
1: 이게 참무지개 볼 때면 기분이 안 좋습니까?
0: 쌍무지개.
1: 오!
0: 무지개 쌍으로 걸려 있어요.
1: 그건 저는 지금까지 못
0: 아니,
1: 봤는데요.
0: 연길에 얼마나 많은 쌍무지개가 있었는데 왜 하늘을 안 보고 땅을 보고 삽니까?
1: 네, 요즘은 이제 하늘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0: 땅을 봅 땅이 예. 뭐가 버물이 나옵니까? 아니, 뭐, 석탄이 나와요.
1: 혹여 뭐 가다가 길가에서 뭐 돈이라도
0: 줄까 봐.
1: 예, 줄까 싶어. 하늘 보면
0: 선생님이 안 가르쳤습니까?
1: 좋은 돈을 바쳐야 되죠.
0: 아저씨한테 바쳐야 돼요.
1: 예, 예. 근데 하늘에선 돈이 안 떨어지니까.
0: 네, 누가 준대요?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선물입니다.
1: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 온 뒤 하늘 개인 하늘

0: 볼 때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1: 네.
0: 그리고 마음도 확 트이는 느낌이 안 듭니까? 비 온 뒤에 하늘의 개인 모습 보면은
1: 거기에 무지개까지 쫙 걸리면 금상첨화겠죠.
0: 그렇죠. 예.
1: 자, 비가 그치고 하늘의 개인 모습을 순소리 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자, 정답은 바로 맑아지다였습니다. 맑아지다는 비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내리쬐며 하늘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한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날씨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시각적으로는 더 넓고 깊은 하늘이 펼쳐지고 감각적으로는 습기와 먹구름이 사라지며 가벼운 공기가 감도는 변화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비가 온 후 맑아짐은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극적인 회복의 순간 중 하나로 이 변화를 막다라는 한 단어로 담아낸 우리말의 표현력은 매우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막다는 우리나 공기, 소리, 마음 등 다양한 대상에 도로 쓰이는 다의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네, 특히 하늘이 맑아진다는 것은 시야가 탁 트이고 또 멀리 있는 산이나 들판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과 연결되면서 이는 시각적 쾌감을 넘어 정신적 상쾌함과 희망적인 감정까지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네, 비 온 뒤 맑은 하늘은 새로운 시작이나 위기 극복의 은유로도 자주 사용되는데 그만큼 맑아지다에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0: 또한 이 표현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현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아름다움을 언어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민감했던 농경사회에서 비가 갠 뒤 맑아진 하늘은 추수의 희망이나 삶의 안정과 직결됐기에 이 단어에는 생존과 직결된 경외감과 감사함이 함께 스며 있습니다.
1: 네, 이제 다섯 개 단어 그리고 다섯 개 우리말에 관한 문제 함께 봤습니다. 근데 뭐 평소 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날씨가 개인 날 또 햇살 좋은 날에는 바깥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운 것이 또 문제가 되죠.
0: 그러니까 이제 명욱 씨는 뭐 벚꽃이 울음소리 나는데 찾아가고
1: 네, 예. 벚꽃 그리고 부엉 진짜 네. 부엉이 소리가 굉장합니다.
0: 그래요. 자연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거기에 또 같이 공감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뭐 함께 생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은 산속에 가서 또 삼림에 가서
1: 부엉이 소리 들으라고요.
0: 예. 명옥 씨 따라 한번 가보세요. 예.
1: 거기에는 부엉이도 있고 뻐꾹새도 예.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 또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평소에 쓰던 말 한마디 한마디 더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1: 네, 다음엔 또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0: 네,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칸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8월 3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서방, 이번에 특산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 시간적으로 국한성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지 원액은 한 가게 지금 99원인데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158원으로 다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지 원액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 지금 우대 활동은 70각을 싸면 10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왕에는 보통 한 80각 좌우 싸야 10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70각에 10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용 가치가 높은 제품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귀해라고 인정합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시되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지금 사지 원액을 한 반년 넘게 그냥 견지해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이게 원래 혈압이가 예, 많이 온정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압이가 예, 좀 온정됐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실 예. 수밖에요. 삼고에서 온 게 사지 원액입니다.
2: 예. 예, 그리고 혈기도 많이 높아서 예, 혈진내가 약도 먹었댔습니다, 원래.
1: 그랬겠죠.
2: 예, 그랬는데 그냥 혈기 내려가는 게가 영 빠진 속도 없던데 이번에 이 사지 원액을 먹으면서는 다수가 검사합니다.
1: 예.
2: 그 보니까나 요즘 혈기가 영 정상이 됐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예, 게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2: 예, 당도 좀 높았는데 예, 지금 검사하니까나 예, 그래서 깡에 지금 왔을 때다. 그러니까 이 예, 제가 지금
1: 당 수치가 예, 삼고가 특히 혈당이 정상도라고 혈압이 정상도라 한다는 게 어딥니까? 다른 약으로 대체하기 예, 어려울 겁니다.
2: 예, 야, 형 이렇게 세 가지나 이렇게 높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건 그 뭐니까 불편한 것도 영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지 원액을 먹으면서 이 세 가지가 특히나 예, 이렇게 온정되니까나 예, 다른 이 불편한 것도 예, 따라서 영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1: 그렇죠. 기분도 좋고 신심이 생길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가서 검사할 때마다 뭐 오면은 예, 오 이거 막 정상되고 그냥 이게 좋아지니까나 예. 그래도 그 이사 선생님들도 아무 선생님에게 뭐 어떻게 됐어 이렇게 잠을 검사할 때마다 많이 그냥 내려간다 했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도 다 영 좋아한다. 그제는 맨날 여기 좀 불편하고 저기 불편하고 막 아프고 하면은 뭐 그 식구들도 다 같이 불편하지
1: 그렇죠.
2: 않습니까?
1: 다 같이 불편하죠. 예.
2: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집 식구들이 다 이 내 지금 이 사지 원액 먹고 많이 좋아지니까나 그 친척들도 그렇고 그 돈이야 같이 다 나눠 먹자고 이랬다.
1: 그렇죠. 바로
2: 예,
1: 그렇습니다.
2: 이래서 이번에 활동이 될지 오늘 70각 주문 받겠습니다.
1: 이전엔 80각 싸야 100각을 주는 우대 활동이 어쩌다 진행돼 이번엔 70각에 100각 주니까 큰 기회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사지 원액을 이미 요즘은 5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3: 이야기에 영 좋습니다.
1: 명품이끔
3: 2살 예. 되고 심장에 0살도 왔습니다. 나는 심장에 항상 어둠이 떨기운 것처럼 후두두 했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것도 교시부 섞어 먹으면 아무 일도 없단 말입니다.
1: 아, 그럼요.
3: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일 좋은 게 이게 예, 나는 그거는 생각 다 했습니다. 아, 밥이 어째 이리 맛있습니까?
1: 소화가 잘 됩니다.
3: 예, 소화 잘 되고, 예. 뭐, 밥이 맛있으니까, 내긴 하고, 예, 영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
1: 그렇죠.
3: 그래, 그리고 우리 언니는 예, 또 이렇게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우리 언니 명서방 쓰고 있는데, 원래 눈을 수술하라는 거, 그거 한번 수술한 다음에 다시 갈까,

0: 논인이 돼서 아이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예, 이야기 좋다고 내 명서방 쓰라고 썼는데 석 달 썼습니다. 근데 예, 맨날 눈곱이 나오고 바람 불면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예, 텔레비도 그래서 약간 사람이 형체가 똑똑이 돼서 아이 배웠습니다.
1: 예, 예.
0: 지금 심합니다. 인델 쓰랍대다.
1: 근데 그
0: 이거 잡쓴 다음에 예. 아 텔레비로도는 잘 봅니다.
1: 바로
0: 예,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예 살 것 같답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 눈곱이 지내 나와서 예, 눈이 떠야지 했답니다.
1: 예.
0: 초모 발라서 뗐던데 그것도 이렇고 영 좋답니다. 그래서 예, 내일 어제 그저께 비 올 때 저기 그런 기선세계 전화 쳤습니다.
1: 예. 예,
0: 저기 사디원에 그의
1: 해나는 예.
0: 비 오는데 무슨 정말 그래서 이튿날이나 숭해수문에서 예, 비어있고 아무데다 이가 심심해서 전화했댔다 말이야. 예예. 아 근데 지선새 싹싹하고 아이 그 노랗게 쏟아서 쨍까 어제
1: 예,
0: 그저께
1: 예, 그렇죠.
0: 아, 근데 그 시대가 딱 숭해서 쨍까
1: 그렇습니다.
0: 난 그래 그 일에 예, 예. 감사합니다. 이랬지 허 비세게 오는데 이렇다며 비꾸는 다음에 내일 와서 된다고
1: 예, 예.
0: 내 우선은 단방 이게 또 치대있까나
1: 예. 예, 그렇죠. 저 반심장에서 그래.
0: 예. 그래. 예. 그래 지선새 이리 영 감사합니다.
1: 그렇죠.
0: 그
1: 바로 그렇습니다.
0: 쏟아지는데
1: 그 아주 이계통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예, 그렇죠.
0: 예, 영 감사합니다. 다시 예. 지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1: 아하, 예.
0: 그리고
1: 예.
0: 또 좋은 약을 소개해준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1: 예.
0: 그리고 우리 언니 오늘이 어느 또 능약이 있기는 조금 있어도 또 이달이 지나면 다 오르지니까.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우리 언니도 오늘이 능약을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누누는 이제 언니가 언제 이야기가 들은가 보니까 80대 그 좌우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럴
0: 예,
1: 때게 되면
0: 예, 그렇게 됩니다.
1: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겉으로 치료가 끝이 아닙니다. 금방 또 속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안구 증상 대사가 문란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수술보다도 보온 제품 쓰는 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또 효과 좋길래 배달 받는다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0: 능약 중에 그렇겠죠. 최고라 합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오늘 예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아 예 현명한 선택에 저도 마음이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사지원에 여드는 한 8달 넘겼었습니다. 내가 지금.
1: 아, 잘 쓰셨네요. 예.
3: 이거 주고 지금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특히에 항상 맥이었고 정시안 나고 예. 어떤 나이 먹었든지 자꾸만 예 어쩌서 한번 먹기 쉽고 예 어디 나가기도 쉽고 다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예 확실히 선생님한 이게 정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맥이만 이 다리부터 예 이 발이까지 다 맥이 이게 나를 와서 나가 걸음 알깁니다.
1: 원기 부속이 지금 그게 회복을 가져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3: 나가서 걷게 되게 되면 옛날엔 조금 걸어도 무릎이 막 쏴나고 허리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은 나가서 예 뭐 안이셔 걸어 댕겨도 이런 증세가 없습니다. 완전히 걸어 예 다리랑 이제 걸어가도 발이 마야 가벼워지고 지금 어니에 뭐 오늘 날 뭐 나가 돌아다니고 와도 밤에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지금 영 좋습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하나는 이게 소화계통이 내 이 미축성 위염이라서 10몇 년 넘어 고생했는데 약을 그래도 예, 뭐 제우쇼크 폐렴에 그런 거 그냥 달고 있었습니다.
1: 예.
3: 소화제 아이디어서 그래도 이제 이 약 수매부터 예, 지금 자투자잔에 그런 약 하나도 안 먹어도 지금 소화 잘 되고 예, 뭐 아무 케 옛날에 창거나 좀 먹고 하기 때문에 설사하고 거리 하고 되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1: 바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 활성소 428가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골고루 도와주는 역할을 한데 빈틈이 없을 겁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이 남성들이 이게 저기 소변이라서 예,
1: 아, 전열선 문제, 큰 문제죠.
3: 그래서 이게 밤에 자지 못하고 나도 예, 하루종일 대번씩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 먹은 후부터 지금 어제는 하루종일 많이 나갈지라도 두 번 나가고 한 번이니까 지금 잠 잘 잡니다, 통잠 잡니다.
1: 그 예, 문제 해결이죠. 예, 예, 비상적인 예, 효과입니다.
3: 잠은
1: 예.
3: 예, 못 잤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낮에 정신이 나고 사람이 힘이 이상이 이렇던 게 지금은 뭐 이런 수 없고 정신이 나고 약간 지금 뭐 어디 아픈 데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다도 고루고루 다 좋아집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예.
3: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이 이렇게 또 값이 이제 여지간 올라간다.
1: 이상된다고 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0: 오늘 저녁에 70강 더 배당을 받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할 때 좋으니까 70강의 백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국제사지대에서 인정하는 이렇게 좋은 제품 인산녹용이 5~6배 은행 잎이 20배 효과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선택한다는 얼마나 귀한데 아주 현명하게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사지원에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야, 형 좋습니다. 나는 이 혈압이 높으면서리 물이 두통도 양나고 어지럼증이 나서리 어지럼증 하고 나면 눈불이 힝해서 푹 빠지는 것처럼 그러면 영 굳은 눈도 보이지 않고 영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이 사지원에 지금 쓰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머리 그렇게 아파서 그냥 골고 동지고 있었는데 그 지금 이전 아이 동지도 머리 아예 아픈다.
1: 어, 그렇죠.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3: 그러니까 어지럼증도 일 없어지고 아침에 어지럼증 아예 하니까 눈불이 빠지는 것 같았던 것도 지금 이렇고 예. 그리고 이 가슴이 답답해서 이것도 어떤 때는 막 이거 무슨 기딱내기다 하면 숨이 올라와요. 하기 칵칵 맥혔는데 지금 이 가슴이 시원한다.
1: 이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점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어,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소화도 잘 되지. 여러 면으로 지금 사지원에 쓰고 여러 면으로 좋아서 예. 오늘이 또 이제가 연문도 내 배달 받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아무래도
1: 예, 한 번 더 예, 배달 받으시오. 예, 기회입니다.
3: 또
1: 예.
3: 배달 받다 그립니다. 그렇게 하시오. 70강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오. 이 제품은 5년 10년도 문제없으니까 이럴 예. 때 싸는 게 한 가게 40원 자원하는 게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드물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문의가 지금 농매사에 대해서 지금 예. 영상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당이 안압이 올라간다면 이 눈도 아프고, 그저 머리라는 게 터진 것도 없다면. 그래서 지금 명서바 선택해서 봤는데, 확실히 많이 지금 효과가 나고 있단다, 지금.
1: 그렇죠.
4: 이 눈부위가 빠진 것 같은 것도 많이 나고, 머리가 통신하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이제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을 때,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자고 된다.
1: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은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5: 네, 지금 이 사지원에 쓰는데 나는 중요하게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된다. 그래, 왜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그렇게 어린지도 나중에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래서 내 지금 시가에 입어가 모자라니까 오늘 배달받자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어, 그렇게 하시오. 네. 선택이 너무 잘 됐고 이제 가격도 인상된다고 하니까 시간을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국제사지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미국 화성들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사지원에게 속하게 되었는데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류가 수요하는데 어디에서 얻을 길이 없는데 이 사지원에게서 얻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딱 필요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인삼녹용이 5~6배 효과고 뿐만 아니라 은행잎이 20배 효과에 속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엽산이 포함됐고 미량원소가 포함됐고 아미노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능이 삼고는 물론이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물론이고 신심 생기지 않습니까? 노련히 그 수치가 높아서 법마다 그것 때문에 징그러게 되었고 걱정하고 먹는 거금은 뭐 많이 조심하게 되었고 이런데 그런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되었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번 기회가 확실한 기회로서 가격 인상 전에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눈병 치료에서는 사지원액의 식전에 그리고 명서방은 식후에 이렇게 드시는 차원이게 되면 밝은 눈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찾는 데는 좋은 기회입니다.

0: 사사지원의 근 눈에 드서 오니까 확실하게 뛰어갈 수 있는 정계라고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은 인간과 사회의 다양성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풍경만 구경하는 여행이 아닌 삶의 다양한 모습을 마주하는 진정한 견문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시야를 넓히며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낯선 길에서 따뜻한 인연을 만들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민속 문화를 체험하며 민족 화합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지친 일상 속 잃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무엇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변 무형문화유산, 오늘은 어떤 시간일까요? 네,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족 전통 복식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조선족의 선인들은 일찍 간단한 몸을 가려던 이 원시 사회 단계를 거쳐서 복식 문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해왔답니다. 저고리, 바지, 치마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었고 덧입는 예복으로 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저고리를 고대 문헌에서는 유라고 표시했는데요.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옷 서품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의 조고리는 길이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지금이랑 대비가 되죠.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게요. 조고리의 깃, 섭, 도련, 소매부리 등 부위에는 색다른 천으로 전을 둘렀고 허리에는 띠를 맨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바지는 고라고 했는데요. 폭이 좁은 궁고, 폭이 넓은 대구고, 가랭이가 짧은 곤 등이 있었습니다. 치마는 길이가 길고 주름이 많이 잡혔으며 문헌에서는 상군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특정된 명칭을 다 소유하고 있지요. 과거랑 현재에서 복식 문화는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복식 문화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고 전통 복식 특징이 점차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관 제도가 매우 엄격했으므로 왕족, 사대부와 백성들이 입는 옷 이렇게 구별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되는지 계속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복식에서는 바지 가랭이가 그전보다 더 넓어지고 두루마기, 창옷, 심의, 도포, 쾌자 등 다양한 겉옷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성 복식에서는 조골이깃, 형태, 도련, 베레기 등의 륜곽선이 직선적으로부터 점차 곡선적으로 변했고 보다 여성스러워지고 부드러움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성 옷으로 회장 저고리가 나타나고 화롯, 원삼, 당이 등 내복이 출연했으며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의 옷으로 색동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유교의 남존여비 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쓰개치마, 천에, 장옷 등이 출연하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시집가기 전에 처녀는 얼굴을 쉽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봉건적 관념 때문에 얼굴을 살짝 가리우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조선족의 전통 복식은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해온 것일까요? 네. 이 조선족의 전통 복식은 조선족 고유의 복식과 당나라, 명나라, 원나라의 관복을 조화시켜서 발전해 온 것이랍니다.

우리 전통 복식 중에 사모관대, 단력, 저기, 원삼, 화롯, 당리, 복두, 정자관, 탕건, 복건 등은 정도 부동하게 우리나라의 복식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결혼할 때 사용하는 족두리, 도투락탱기와 두루마기 등은 원나라 시기 몽골족의 복식을 본딴 것이고, 마고자는 청나라 시기 만족의 복식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착용하는 조끼와 중절모는 서양 의관으로서 19세기 마렵에 일본을 거쳐 조선반도에 들어오면서 널리 보급된 것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동북에 이주해 정착하면서 고유의 복식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20세기 40년대까지 중국 조선족의 복식은 조선반도와 대체로 비슷했으나 사회환경과 생활환경이 변하면서 점차 차이를 보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전통 복식 문화의 명맥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알아볼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통 복식은 특별한 날에만 주로 입게 되는 거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방 후 생산력이 발전을 하고 사회가 변혁하면서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서 활동의 편의를 위해 점차 현대식 옷을 착용했지만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날에는 여전히 전통 복식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전통 복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개혁개방 이후 특히 새 세기에 들어서서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민족문화를 중시하며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이 많이 열리면서 전통 복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른 한편 보다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개량 전통 복식들이 인입되어 풍부하고 다채로운 복식 문화가 형성됐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족 전통 복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은 조선족이 처한 자연 환경과 생활 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는데요. 조선족은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조고리, 바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앉아도 보기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자연 환경, 생활 양식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복장을 만들게 된 것이죠. 다른 특징이라면 조선족 전통 복장은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남성 복장은 바지와 조고리, 여성 복장은 치마와 조고리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요. 설계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은 평면 설계를 위주로 하고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옷의 선이 우아하면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조고리는 앞뒤길과 소매, 깃, 동정, 섭, 앞뒤 도련, 고든 진동과 소매 베레기, 고름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여성 옷은 조고리가 짧고 치마가 긴 구조로 됐는데요. 이는 다른 민족 옷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으며 키가 작은 동방 여성의 체형 약점을 감춰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통 옷에는 이러한 섬세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전통 복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전통 복장에서 조고리에 새하얀 부분이 있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고리의 새하얀 동정이 기세의 가장자리에서 이가 꼭 맞게 좌우섭을 오른쪽으로 여며주고 있으며 섬머리와 긴머리의 연접선은 아주 섬세하고 규칙적이며 섭코로부터 연한 호선을 이룬 앞도련은 여성의 앞가슴을 편안하게 덮어주어 한결 특색적입니다. 고름의 매듭은 가슴에 달린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 마냥 가슴을 예쁘게 장식하고 내리 드리운 길고 자른 두 고름은 직선의 형태로 치마주름과 수직 평행선을 이루어 하체를 더 길어 보이게 해줍니다. 곧은 진동선을 경과한 화장은 어깨에서 몇 개의 주름을 남기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소매 아래로 들이오게 하여 멋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길게 내리 드리우는 고름. 하체를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외에 또 뭐가 있을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지금부터는 둥근 소매 베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둥근 소매 베레기는 발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좁은 소매 부리는 손목을 자연스럽게 가려워줍니다. 여성 조고리의 길이는 노소가 다르지만 대체로 가슴을 덮어줄 만한 길이로 되었고 역삼각으로 이루어진 옷깃은 시원스럽게 목과 얼굴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치마는 넓은 폭을 잔주름으로 하여 가슴과 허리를 덮어주면서 짧은 조고리 밑에 배치돼 안정감을 줍니다. 여성의 치마가 폭이 넓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드리우게 한 것은 조선족 여성들이 허리의 곡선미를 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된다고 하네요.

네, 전통 복장은 사실 곡선미를 보완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 조거리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남자 조고리 길이는 여성 조고리보다 길며 허리를 좀 초과할 정도로 바지는 사폭으로 재단돼 품이 너르고 밑깃을 근 데님을 쳐서 신발과 선명한 개선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조선족 전통 복장은 기본 형태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구석 없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조고리, 치마, 속치마, 바지, 속바지, 속옷, 갓조고리, 등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당이, 원삼, 쾌자 등등이 있는데요. 평상복과 례복이 조금 다릅니다. 례복으로는 관례복, 홀례복, 상례복이 있는데요. 이 홀례복에는 신랑과 신부의 홀례복이 따로 있고 상례복에도 남자와 여자의 상례복, 동자의 제례복이 따로 각각 있다고 합니다. 신분과 업종에 따라 왕이 입는 오의와 관리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군사들이 입는 군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또 버선이나 집신, 남학신, 꽃신, 가죽신과 모자 등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종류가 다양할지라도 전통 복식 형태의 기본 특징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량복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량복들은 전통 복장의 기본 형태를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활동성 및 편의성을 위주로 하면서 현대 패션을 접목시킨 산뜻하고 우아한 개량복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개량복 역시 전통 복장의 기본 형태만은 그대로 살리고 있답니다. 네, 조선족 전통 복장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공예 조작인데요. 공예 조작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은 마름질이 간단하지만 그 조작 공예는 섬세하고 정교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긴 머리와 선머리, 동정선에는 조선족의 지극정성과 지혜롭고 선한 심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겹저고리, 겉박이 저고리, 회장저고리, 적삼 등 저고리는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공예 솜씨를 보여주는 수노이와 노리개는 전통 옷에 한결 이채를 돋구어줍니다.

네, 공예 솜씨도 맛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이외에도 전통 복장의 옷 형태와 색감은 독특한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조선족 전통 복장의 무늬 형태와 무늬 색깔은 짙은 민족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옷 무늬 형태를 보면 점, 선, 원형, 삼각형 등 기하 무늬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란, 국화 등 식물의 무늬와 색깔, 그리고 물고기, 사슴 등 동물의 무늬들을 띠고 있는데요. 이외에 글자 무늬도 있답니다. 이런 옷 무늬들은 잔잔하고 자연스러우며 무늬의 색깔은 언제나 옷 바탕색과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어서 은근하면서도 고상한 느낌을 줍니다.

네, 현대공업의 발전에 따라 요즘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현대인의 심미관에 맞춘 다양한 무늬들이 많으며 자수하거나 인화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네, 조선족 전통 복식은 민족의 역사와 생활 풍습이 담긴 살아있는 무형 문화 유산입니다. 복식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세대별로 전승하며 오늘날 연변 관광 민속 체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곁에 무형 문화 유산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떠할지요? 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의 의미를 더욱 따뜻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가을이 주는 깊은 성숙과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지혜를 노래합니다. 방신곡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창가를 들으시며 인생의 모든 계절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살이 되어도 마음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렴수연 가수가 부른 80청춘을 전해드립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아름답습니다.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경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길은 단순한 이동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길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근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과에는 3과를 더 드립니다.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6달 동안이. 10과에는 8과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과부터는 예,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을 공장 측에서 특급 웅담분 드립니다. 황금 색깔 웅담분인데 웅남에서 나온 겁니다. 1680원짜리 한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드리고 15곽에는 15곽 더 드리면서 또 웅담분도 드리고 또 침구려법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침구는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에 또 엄청 덥지 않습니까? 더운 계절에는 이런 그 혈관이가 다 확장되기 때문에 이럴 때 침을 자주 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좀 날씨 춥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을 맞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지문 앞에서 차로 타면 됩니다. 예, 그럼 침 다 놓고 또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사실은 구분기라는 게 우리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우리 반샤시

쉐신탕 역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반샤 쉐신탕, 반샤가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쉐신탕 역임에서 쉐신, 예, 이 비록 뭐 글자는 심장이란 심자인데, 중이 우리 그 진구야오류라며 보게 되면 이 신은 그 심장 아래 거기 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뚝 보기에는 별로 심장 열을 낮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경락을 잘 통하게 해줌으로써 심장에 편안하게 해준다 이 뜻이죠. 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저 중초극이라는 거는 비위 간 담낭 끝작을 몽땅 중저에 속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중초극이면 물이 꽉 들어찼다 할 때, 특히 이 물은 찬물입니다. 더운 물이 아닙니다. 인체 내 더운 물은 사람 인체 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36.5도이기 때문에 이런 물들은 능히 순환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이가 치화해가지고서 사람이 수여되는 이런 진액이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찬물이라 한다 할 때는 이거는 리용 못합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찬물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이 반샤하고 불용이라는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일단 위 바깥에, 제 말한 건 위 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 바깥에 그 중초 거기에 물이 낀 거, 그걸 몽땅 없애줍니다. 그러면 반샤라는 거는 이 물이라는 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자격이 있습니다. 올리밀지 않게끔. 사실 이런 중초에 물이 차게 되면 자꾸 올리밉니다. 그래서 자꾸 껄껄이라 하거나 그 다음에 막 무슨 거 먹게 되면 토하거나 이런 개끼거나 이런 현상들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반샤는 저에게 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위 안에 이런 음식이가 제때제때 소화돼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 로백성들이 말하는 적이 있다. 예, 이런 분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 자꾸 메스껍고 토하고 밥 먹게 되면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시작이 나고, 사실 이 어지럼증은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자꾸 뭐 이석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얼옌 이런 자글로 자꾸 분석하죠. 예? 근데 중이는 이 중얼옌이라는 게 어째서 왔는가 이 원인부터 따집니다. 사실은 사람을 이런 캠핑이라고 본다 할 때 현청에 저울이라고 본다 할 때, 그 중초에 물이 낀다 할 때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괜찮습니다. 조금 움직이게 되면 그 머리가 자꾸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하게 되면 사람 이 머리가 자꾸 어지럼증이 시작이 납니다. 예, 이렇게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합니다. 예. 그래서 중에는 모든 병은 꼭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아무래나 그렇게 막 어지럼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지럼증이 난다 해서 뭐 딱 이 사람이 뭐 뇌경색이 왔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실은 이 중초의 물을 빼버리게 되면 어지럼증은 인차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때까지 이런 원인은 모르죠. 10년 동안 계속 어지럼증이 나는 게 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한 약재가 반샤하고 불용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 나쁜 물 이런 것들을 빼버리게 되면 어지럼증 없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분들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엄중한 사람들은 간경화 복수라는 게 여기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이 물이가 왜서 거기에 찼는가? 이 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꾸 병원에 가서 빼버려 쓸데없습니다. 물이 생기는 거는 거기에 찬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산지오시통에 삼초 경락이가 제대로 이걸 배출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물이 차는 게죠. 예,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데 반샤쉐신탕 제일 중요하죠. 그 외에도 우리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또 어쨌든 위가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위가 쫄아드는 게죠. 위축성 위염, 천표성 위염, 이거는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게지 절대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축성 위염이 왜서 왔는가, 천표성 위염이 왜서 왔는가, 위궤양이란 게 어째서 왔는가, 예, 이걸 우리 따지자는 게죠. 궤양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 안에 위산이가 제때제때 리용되고 자꾸 소화되고 하게 되면 위산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0: 위가 자꾸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 위산이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위산이 음식을 원래는 소화를 해서 그걸 농도를 낮춰줘야 되겠는데 오히려 위점막을 태워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라면 생기 십이지장 궤양이라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꼭 이 산물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이 반샤세신탕 이걸 써가지고서는 이 위를 잘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 간 담낭이가 제대로 공작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이 반샤세신탕은 우리 그 진구요리 거기에서 말하는 간경화 복수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는 이런 나쁜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이 상热下寒이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상热下寒 중에서 어떻게 분석하는가? 심장하고 콩팥의 이런 연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원인을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심장이 나빠 그런가? 콩팥이 나빠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중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초에 이런 한기, 그 다음에 이런 물, 이런 걸 통해서 상하초가 연기가 끊어져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1: 네, 그러려면 알겠습니다. 생깁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0: 네,
2: 저는 이전에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몸이 또 붓게가지고 그러니 또 그래요. 영이 여러 가지 일례를 넣나 봤댔습니다.
0: 네.
2: 이 건신골 먹으면서부터 저기 그런 지금은 이 붓긴 것이 내리고
0: 네.
2: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어서 잘 먹습니다.
0: 붓긴 게 빨리 내립니다.
2: 수면제를 먹지 않게 되면 자지 못했댔습니다.
0: 네.
2: 근데 지금 이 아이 먹어도 잡니다.
0: 공주치에 우리 불면증 치료한다고 명백하게 썼습니다. 거기다.
2: 와, 그래요. 지금 이 약을 먹으면서 아이 전전력 많습니다.
0: 네.
2: 밥도 맛있어서 잘 먹으니까 맥이도 난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저기 그런 뭔가
1: 네.
2: 허리랑 또 아파가지고 소리 걸지도 못했었습니다.
0: 네.
2: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소리 여러 가지 면이 다 전전 많습니다.
0: 네.
2: 네. 그래서 예, 눈도 예, 부은 게 아예 보이던 게 또 보이고 예.
0: 네.
2: 잘 보인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약이 좋습니까?
0: 좋죠. 예.
2: 여러분들도 이 약을 써답수셔.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아, 말씀 고맙습니다. 예.
2: 네. 그러니까 예, 네,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 건축을 좀 많이 싸겠습니다.
0: 네. 이번에 활동이 좋습니다. 15곽에 15곽 더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침도 또 12번 놔주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특급 응답분도 드립니다. 1680원짜리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지.
2: 예, 2880018에
0: 예, 예.
2: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건강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병어골 오래 쓴 사람입니다.
0: 예.
3: 역시, 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약이 먹기도 좋고, 예, 명약이 들어가서, 예, 그런 부작용 없고, 다시 발작하지 않고, 이게 영 큰 특점이 있다.
0: 네.
3: 그런데 또 이 건신건을 예, 병어골에서 쓴 것만 약이 매설이 그러면은 명약제를 고래를 이어서
0: 네.
3: 농축해서 만드는 약이 돼서 더구나 그래고 효과가 좋고 그렇다니까 인사 썼는데
0: 네.
3: 실로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을 때다. 나는
0: 네.
3: 이 건신고를 쓰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간 담당 콩팥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또 피를 많이 보충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내 몸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이전에 한밤 잠에 지내다도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쥐가 올라오고 악몽이 많아서 연고사세를 했습니다. 자꾸만 밤잠 자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무슨 심장 똥 누르는 거.

0: 같고 그래든지 경목골 수술이 여러 가지 120여 가지 만성병도 치료한다는 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1: 네.
0: 예. 그래 나는 밤에 자다가도 집안 하던 거지 어느 때 없어진지 모르고 또 예. 어제 그런지 두문두문 좀 이래 늦게 자지다는데 비가 부어나면서 예. 빌로에 부어나면 앞에서 다치지 못했는데 이것도 어느새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비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맛도 나고 예. 그래서 이전엔 밥 못 먹고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정말 비도 다 좋아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설사가 그 대변을 굳은 것도 다 걸어놓게 돼서 지금 역 힘이 납니다.
1: 네.
0: 그래서 예. 비율도 좋아졌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은, 그, 친구 옆으로, 침도 맞았지. 이랬거나. 비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도 좋아지고.
1: 네.
0: 그 다음에 그, 뭔가 관절도 지금 다 좋아져서. 마음대로 밥 먹고, 악몽이 없지. 밥도 잘 먹고, 힘이 나고, 머리도 어지럽던 것이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여기 매 그, 취정탕. 저뭐 우리 지팽이를 집다가 지팽이를 버릴 수 있느니 이 쥐장탕이라는 처방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릎 관절을 아프거나 이 허리를 자꾸 꼬부라들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처방이죠.
0: 예, 기대네. 여러 가지 약 쓰면서 정말 선생님은 정말 용하십니다. 딱딱해서 중년인들이 병증에 맞게서 그런 좋은 약을 가져다가서 정말 알선에서 설명도 잘하지 정말 마음이 쏙쏙 들어가지 박 선생님과 전 선생님 정말 우수한 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나는 이 경호코에서 승급하는 건신고를 계속 쓰면서 그러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
1: 예.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권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혈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전에 이왕 쓰기 전에는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1: 네.
3: 간과도 있고, 간에도 물집이 있고, 콩팥에도 물집이 있었습니다.
1: 네.
3: 이약 순간부터는 간에다 피를 보충, 많이 보충하니까 간이 많이 좋아지고, 간에 물집과 콩팥에 물집도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거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3: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당뇨가 있어서 이 도수를 계속 맞고 혈당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썼습니다.
1: 네.
3: 혈당약도 아예 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1: 네.
3: 이 약을 여러 달 쓰고 혈당 조사도 잘 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림파에 불어나고 갑상선이 있는 염이 있었는데 다 나사졌습니다.
1: 예.
3: 원에 가서 내 검사를 해봤습니다.
1: 네.
3: 그런데 정상 수치로 다 돌아왔습니다.
1: 네.
3: 간이 좋으니까 좋아지니까 눈도 맑아지고
1: 네.
3: 당뇨도 먹지 못하던 게 지금은 다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의 신체 허약하던 게 체중도 올랐습니다.
1: 그렇지.
3: 혈당하고 권신고는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약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네. 네, 이 약이 없으면 아니지만 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이런 중초에 이런 치지, 약간 이 기가 통하는 이 길이가 막혀가지고서리 외완 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끝자에 가서 떡 막힌 것처럼 예, 이럴 때 그 한기를 빨리 끌어내가야 됩니다. 이게 물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물인가 이랬는데 병원에 가 검사하면 우리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이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란 건 뭐인가? 기실은 인체 내에 들어가서 진짜 물이가 사람이 수여될 수 있는 이런 물로 변한다 할 때는 보통 우리 그 매체에다 물을 끓여가지고서 오래 끓여서 그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증기가 사람이 수여되는 진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네, 저는 건신고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저는 건신고를 먹기 전에는 정말, 예, 온몸이 차를 가고, 피순환도 잘 안 돼서, 어지럼증도 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모병이 많았습니다.
1: 네.
4: 지금 건신고를 먹고 있으면서부터 지금, 예, 몸이 이

0: 피곤 활력돼 그런지 지금 몸도 따뜻해지고
1: 따뜻해집니다.
0: 예, 가슴 예, 가슴 방면에 이 저기 기를 보충해 주니까 저는 이렇게 저기 지금 밥도 잘 먹고
1: 예.
0: 예, 잠도 잘 자고
1: 예, 예.
0: 예, 모든 면에서 지금 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예, 거기에다 저는 풍수빵까지 같이 먹습니다.
1: 풍수빵 같이 쓰죠. 예.
0: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전에는 정말 이렇게 심마진이란 있어가지고 소리 영 고생 세게 했습니다.
1: 예,
0: 지금 심마진이란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저는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정말 큰 일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을 잘 자니까
1: 네.
0: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정말 힘들던 게 지금 모든 면에서 좋아진 거 밥도 잘 먹고 힘도 나고
1: 네.
0: 예, 걸음도 잘 걸고
1: 네.
0: 예, 그러니까 너무 정말 효과를 많이 많은 면에서 효과를 보니까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저는 앞으로도 예, 걸신고를 계속 먹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이 전문가 건신고를 지금 계속 먹고 구조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그렇게 아이디고 그날 맨날은 자꾸만 붓기더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전문가 당뇨 있는데 당뇨 조절이 그렇게 약을 어떻게 먹어도 예, 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좀만 미심해서 또 전문가 초해봐도 또 예, 그렇게 좀 조절이 잘 아이디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뇨루간안이 그렇게 자꾸 오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걸 한번 없는 게 난 벌써 졸이고 아프고 예 그래 에서 약 먹고 어떻게 선주를 자꾸만 먹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이건 아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는 어서 먹는 돈만도 하니까 나 더 심하고 예 그렇더라 말입니다. 근데 이거 뭐 먹으면서부터 예 특히 저 뭐니까 선생님께서 친구 치료도 받고 그냥 또 거다 또 협회가 거지 같이 먹고 이래 그런지 내가 예, 이런 증상에 특히 그 붓긴 그게 예, 오순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소화, 예, 소화도 있고 어떻게 잘 되는지 예, 지금 우리 몸도 많이 쳐서 예, 또 이 전문가 당뇨 수치가 예, 그렇게 정사에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 이전에 놓고서 막 배고프담 막 디지털 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높다 아무 사람 내고 아주 예, 이랬던 게 이런 증상도 예,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특히는 이 여도염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던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예, 그런 증상이 좀 없고 예, 또 아니라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히는 이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이 근심 걱정이 좀 없어지니까 예, 좀 마음도 편안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 좀 우선 어떻게 계속 먹으면서 좀 뭐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지 저 시간이 되면 또 선생님들 가서 한번 더 친구들도 받으면서 약을 좀 더 쌀려고 그랬다.
1: 맞습니다. 지금 결합 한 빠르죠. 예.
3: 예,
1: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3: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지금 서의각도를 놓고 말한다 할 때 위장도 거기에 그 유익균 이것을 나쁜 균하고 유익균 이 평형을 이루어줄 수 있고 위 점막 조직의 혈류량을 촉진시켜줘서 점막 조직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수복해주고 그리고 유물란성 강균 이런 활성도를 이렇게 제한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기생 유물란성 강균은 사람마다 다 존재합니다. 그 강균 수치가 어느 마에 초과한가 거기에 따라서 위암을 넘어가는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물 하게 되면 예, 꼭 이런 몸의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차가워지는가 보통 발부터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 자꾸 차가워지면서 샹 러시아 한이라는 게 여기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열이가 자꾸 울 올라간다 할 때 사람이 자꾸 잠 못 잡니다. 그리고 가슴이라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 여기면서 나타나고 자꾸 얼리 밀다 날까나 무식인가 메스겁고 토하고 그 다음에 설사하거나 아래는 차가워놨거나 자꾸 설사하게 되죠. 예? 물은 대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위시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물 한다 할 때에 우리 인체 내 어디나 다 물이 낄

0: 수 있습니다. 깐낭중, 쓴낭중. 많은 분들이 비뜩 생각하기에는 깐낭중, 쓴낭중은 낭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암으로 너무 아예 간다 이랬는데, 사실은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 뭐니까 나쁜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아예 내 머리 힝해서 어지러워서 그래서 구이하고 내게 맞겠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0: 좋지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 그랬는데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오. 예.
1: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중초에 물이 낀다 할 때, 나쁜 물이 낀다 할 때 어지럼증이 계속 납니다. 예, 그건 무슨 아무리 혈압약 먹어도 쓸데없고 무슨 녹궁시 부주약 먹어도 쓸데없고 근원은 여기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낭종 이런 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 몸에 이런 물이 생기는 게. 모든 암세포는 이런 나쁜 물을 먹고 자라나는 게다 그 뜻입니다. 특히 뇌에 또 물이 차거나 이런 분들 뭐 노지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폐지수이도 있고 심보지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제창지혜라는 게 있고 이 몽땅 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없애버리는 데는 제일 좋은 처방이 뭔가 반샤시신탕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이 처방이 여기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고 먹자 해도 근본상 먹지 못하죠. 내리 먹간 게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꾸 먹게 되면 막 올라오고, 맨안에 껄껄을 자꾸 하고, 예, 영, 보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꼭 제일 중요한 처방이 뭐인가? 우리 반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습을 없애주자면, 불령하고 백출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불령 백출은 습을 몰아내는데 제일 좋은 처방이죠. 예, 이게 습을 없애줘야, 사람 밥맛이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샤오요라는 거는 이거는 주요하게 혈액순환을 많이 촉진시켜주는 게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취장탕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취장탕, 장이라는 건 꽈장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팽이를 집던 분들 지팽이를 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밀차를 밀고 댕기지 않습니까? 허리 너무 구부러 들어가서 우설이 막 구부러들어서 얼굴이 막 땅에 대올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몽땅 취장탕 역임에 속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역임에 하소, 여선자, 그 다음에 숙지, 당귀 이런 약재들 들어가죠. 당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예, 그리고 관절이 이런 붓기거나 또 이런 풍습성 이런 질병이 엄청 좋죠. 배 아파나거나 소변 잘 통하지 않거나 여선자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랫다리가 자꾸 맥이 없거나, 예, 걸음 걸기도 맥이 없어 걸지 못하고 이런 분들 장전진구 하는 데는 이 여선자가 엄청 좋죠. 그리고 관절이 꿋꿋대나거나 허리라면 자꾸 꼬부라 들거나 풍습, 류풍습 관절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취장탕 이거는 아주 유명한 처방입니다. 결국 취장탕은 또 특별하게 당뇨 합병증을 인해가지고 서리 아랫다리에 맥이 없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이런 데도 취장탕 들어갑니다. 그 기초상에서 우리 우슬하고 천슝, 천궁이란 약재 같이 들어가서 뭐 해줘야 되는가. 특히 아래 정맥에 이런 나쁜 이런 혈전들 이런 것들을 끌어서 심장에 들어가가지고 심장에서 또 덮여줘서 이것을 몽땅 녹여줘야 되죠. 이런데 취장탕에다 우슬, 천슝 이게 결합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 약 처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질병이 몽땅 틀립니다. 증상이가 같은 요추간판 탈출을 해도 이 경락에 따라서 모두 5가지, 6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약 처방에 어떤 약이 모자라는가, 대체면 어떤 약들이 약이 좀 약하다 이렇게 되면 제한테 와서 변종론지를 제대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약들은 또 고렐로 더 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 빨리 난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중약제가 무슨 중약이라서 효과 늦은 게 아닙니다. 이 처방이 제대로 되고 약 함량이 충분하게 들어간다 할 때는 당날부터 효과 보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결노래
2: 듣고 싶은 연면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가장 먼저 단면작사 리하수 작곡의 남은 인생 이렇게입니다.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노래입니다. 자미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만은 우리의 면을 준비했습니다. 푸른 하늘, 기름진 근력, 그리고 따뜻한 인심까지. 우리 고향 연변의 자랑을 노래한 이 노래를 들으면 서절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윤민호 작사 양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입니다. 단감처럼 달콤하고 깔끔한 맛을 담은 인생. 씹을수록 고소한 우리 삶의 맛을 경쾌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안영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광룡 작사, 오영란 작곡의 연변에서 즐기고 시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연변에서 마음껏 즐기고 웃어보자는 큰견 초대장입니다. 류형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조례와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기분만 내면 오늘이 참 좋은 날이 아닐까요?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학성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내 고향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뿌리 바로 고향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학교 기업이 련동하는 야외 실전과 흥미로운 소양 평가부터 학교 지방이 협력하는 특색 견학 체험까지 우리 주 각 중소학교들에서는 덕지 재미로 전면 육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 방식 혁신과 성장 환경 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원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쌓고 재능을 키우며 시민 성장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다채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길시 연집향 남계촌에서 한 차례 야외 견학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중소학생 21명이 활동에 참여해 야외에서 불 피우기, 밧줄 사용법, 야외 물 정화 등 실용적인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또 활쏘기와 야외 취사, 캠핑까지 직접 체험하며 몰입감 있게 자연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견학 활동은 전문 야영 코치팀이 전 과정을 지도하고 세심하게 가르쳤으며 훈련 내내 안전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학생 최민혁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작을 패는 방법과 불 붙이는 방법을 처음 배웠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습니다. 학생 박재희입니다. 자연과 접촉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어젯밤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잤습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학생들의 야외 실천 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은 방학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야외 위험 대피, 자아구조, 상호구조 능력을 익히고 팀 협력, 상황 대처 종합 능력을 키우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질 교양과 안전 교양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데 조력합니다. 연변 일과 송 야외 확장위원회사 책임자 최동훈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 특히 소학생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워줬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교육 정책을 깊이 있게 실시하기 위해 방학 전 연길시 신흥소학교는 저학년 평가 수업을 실외로 옮겨 운동장에서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말 종합 소양 평가 방식은 정성껏 설계한 다원적이고 재미있는 관문 통과 과정을 통해 언어 표현, 수리 활용, 예술 발표, 체육 실전을 하나로 융합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새로워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운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안내원, 관찰원, 평가원으로 변신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종합 소양을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1학년 학생 조민성입니다. 이번에 신흥소학교에서 즐거운 기말 시험을 치렀는데 어문, 수학, 체육, 미술, 음악 다섯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셔서 결국 다 통과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2학년 학생 공윤입니다. 방금 학교에서 조직한 수학, 어문, 예술, 체육, 미술 문답평가에 참가했습니다. 카드로 관문을 통과하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연령 특성에 맞춰 전주 저학년 기말평가는 모두 별점 평가 경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 과정 시험지를 사용하지 않고 점수도 매기지 않으며 순위도 정하지 않아 종합 소양 평가가 아이들의 천성과 교육의 초심에 더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교도주임 허안나입니다. 놀이 형식의 관문 통과 평가는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표현력, 실천 능력, 림기 응변 능력을 길러줍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최적화해 부담은 줄이면서도 교육질을 유지함으로써 저학년 학생들이 전면적이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각 학교는 학생들이 향촌 민속기지, 홍색전시관, 档案관, 의료기구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우고 탐구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0: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은 학교 플러스 사회기지 교육연합체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현지 자원을 활용해 가깝고 상시 운영 가능한 견학 실천 과정을 만들어 학교 지방 협력 개발, 현지 개발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올해 안도현은 쌍원 교육연합체 건설을 전액이 피복했으며 6개 중소학교와 6개 현지 우수 사회 교육기지가 협력해 28개의 현지화된 견학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 국장 성홍입니다. 우리는 쌍원 교육연합체 구축을 추진하고 학교 교원과 기지 인력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의 중의학, 민속, 홍색,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각 연령대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견학 수업을 집 앞에 마련해 아이들이 고향에서 배우고 느끼게 했는데 이런 학교 지방 공동 건설 모식은 실전 교육의 관건고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줍니다. 최근년간 우리주는 교육 플랫폼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양성 경로를 넓혀 지행 일치를 강조하고 다채로운 실천 활동을 적극 창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방학 기간 자녀와 함께 고향의 산과 들, 역사 유적, 민속 마을을 돌아보게 경려하고 정규적인 견학 교육 기구를 통해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중화민족 다운 일체 구도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이 협력하고 다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구도를 구축해 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혜택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열린 주생태환경국 소식통보회의에 따르면 근날내 우리 주에서 대기오염 예방투치 사업을 깊이 추진한 데서 공기질 우량일수 비율이 5년 연속 98%를 웃돌고 PM2.5 평균 농도가 4년 연속 1립방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했으며 공기질 3가지 핵심 지표가 모두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으로 됐습니다. 대기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견제하고 대기 치리 5가지 전력을 펼쳤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대기환경처 처장 고지강입니다. 꽃불폭주 연소 관리 통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금지 및 제한 구역과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확정했으며 판매 원천에 대한 선전을 전면 강화해 2년 연속 음력설 기간 오염물 농도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존 오염 처리를 강화하고 오존 오염 조기 경보 처리 기재를 구축했으며 고온 시간대에 시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 표식선 시공 등 VOCS 배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도로 물 뿌리기 빈도를 늘려 오존 생성을 억제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정밀화 감독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원천 종합 치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산업 개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석탄 보일러 초저 배출 개조와 가스 보일러 저질소 연소 개조를 전면 추진하고 모든 대형 석탄 보일러 승격 임무를 완수했으며 세멘트 등 중점 업종의 오염물 감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로후차와 로후보일러 도태 진척을 다그치고 전문 보조금을 시달해 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집 소각 금지를 엄격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5급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9만여 개 경작지 관리 통제 구획을 세분화했으며 위성 원격 탐사와 영상 감시에 의탁해 집 소각 순찰 관리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소각 오염을 정밀하게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루터기 계획 소각을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엄격히 감독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대면적 규정 위반 소각 발화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오염 예방 퇴치 대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에 정밀하게 맞춰 청정에너지 열공급, 석탄보일러 초저배출 개조, 휘발성 유기물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독관리 설비 건설 등 고품질 대상을 적극 신청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주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룩의 감축량은 각기 3,755톤과 449톤에 달해 뚜렷한 감축 효과를 거뒀습니다.

0: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전에 주력했습니다. 2024년 우리 주는 전국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 시험점으로 됐습니다.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시험점 건설의 재반 사업을 추진한 동시에 훈춘 광업 메탄가스 리용 CCER 대상을 추진해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총칙에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핵심 요의 전면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첫머리에서 립법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핵심 요의를 전면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조문 순서는 기본상 12가지 반드시 논리에 따라 전개됐으며 우리 당의 신시대 민족사업에 관한 리론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을 집중 구현했습니다. 총칙은 민족단결 진보사업은 중국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견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찰하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총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는 중대한 독창적 논단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대포치를 해석했으며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진보 등 중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 완선하며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0: 단일내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지역 문화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광범한 서예 창작자들을 단결해 문예 창작을 깊이 추진했는 바 1년에 우수한 서예 작품들이 각급 전시회에서 선보여 풍성한 문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육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며 형상을 보여주는 사명 임무를 둘러싸고 전주 광범한 서예 삼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주제 창작, 교양 양성, 전시 교류, 자원 봉사, 대외 연락 등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5년간 연변 서예가협회 회원 2명의 작품이 전국 제13회 서예 전각전, 전국 서화첩전, 전국 각자전에 입선됐고 회원 12명의 작품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길림성 서예 작품 전람회, 회원 2명의 작품이 길림성 제1회 해서 작품전과 길림성 제1회 초서 작품전에 입선됐습니다. 향후 새로운 한기 연변서예가협회 주석단은 본토 문화의 깊은 내포를 힘써 발굴하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 문화와 민족 단결 실천에서 주제를 정돈하며 정품을 다듬게 됩니다. 인재 양성 기제를 혁신해 광범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성장 공간을 마련하고 기층 봉사망을 최적화해 목향기가 교정과 사회구역, 부대와 향촌에 스며들게 하게 됩니다. 또한 대외교류 차원을 확장해 상호학습 속에서 특색을 부각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 서예 사업이 새 단계에 올라서게 할 계획입니다.
1: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서는 일전 원격 조작식 전신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주민 경제 손실 32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당일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 반사기 조기 경보가 접수됐는데 관할 구역 내 한 주민이 전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민은 낯선 전화를 받은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면에 공유 기능이 켜졌습니다. 휴대 전화번호는 악의적으로 자동 연결로 설정돼 통화 불가, 없는 번호 안내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개인 자금이 도난당할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기 경보 접수 후 민경은 수소문 끝에 당사자를 찾았는데 그의 휴대폰은 화면이 꺼진 채 백그라운드에서 누군가 계속 원격 조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경은 당사자를 도와 심카드를 분리하고 기기 네트워크를 차단해 범죄 분자의 원격 범행 통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은행 카드를 보호하기 위해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조치로 당사자의 32만 원 예금은 한 푼도 피해 없었습니다. 왕청 공안은 광범한 주민들이 낯선 전화를 각별히 경계하고 화면 공유 기능을 절대 켜지 말며 휴대폰이 원격 조종 당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통화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고 가까운 공안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0: 요청해 자신의 재산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1: 2026년 신화룡컵 안도현 축구연맹전 결승전 및 시상식이 26일 안도현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라운드의 치열한 경기를 통해 각 참가팀은 앙양된 체육 정신을 보여주며 대회를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다채로운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전 옹선가도 대표팀과 영경향 대표팀이 먼저 3위 쟁탈전을 펼쳤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특색 문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긴장하고 치열한 경기에 열렬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옹선가도 대표팀이 2대0으로 이겨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후 2시 이번 연맹전 우승을 가리는 대결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호흡을 맞춰 완강히 분투하면서 강인한 체육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종 장흥가도 대표팀이 5대1로 송강진 대표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감독, 우수 조직 선진 개인, 최우수 득점수 등 개인상과 우수 공헌상, 공평 경쟁상 등 단체상을 차례로 수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팀, 준우승팀, 우승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영예를 받았습니다. 안도현 장흥가도 대표팀 선수 조진룡입니다. 이번 연맹전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격동되고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모든 선수들의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결승전 상대팀의 실력이 매우 강했지만 우리도 전력을 다해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이는 영예일 뿐만 아니라 경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축구에 대한 열애를 이어가고 경기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안도 축구 풍채를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관중 리민우입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특별히 정체로웠습니다. 선수들의 완강한 투지가 사람들의 피를 끓게 했고 다채로운 문예 공연까지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안도현에서 이런 대중 체육 경기를 많이 조직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부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여름철 편안하며 꽃무늬가 산뜻한 조선족 꽃무늬 할머니 바지가 연길 서시장 매대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 하루 판매량이 100여 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바지는 틱톡 등 짧은 영상 플랫폼을 휩쓸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관련 화제 동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도 계속 치솟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현장을 찾은 뒤 잇따라 옷차림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1: 룡정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일전 룡정시 개산툰진 장터에서 사회보험정책 하향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일꾼들은 현장에 림시 자문봉사대를 설치하고 매대 상인들과 대중에게 정책선전수첩을 배포했으며 현장 문의에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회보험 사기방지 법률 보급선전도 함께 펼쳤는데 사회보험 봉사창구를 거리로 옮겨 대중들이 장도 보고 관련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주의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동충하초 발효 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를 네,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의 특징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여름철을 대체해 나온 이런 약품이고 중앙 테레비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들을 면비로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들여가지고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 지금 우리 그 오늘이라도 끝나라 하면 끝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게 되면 다그쳐 약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와서 치료하라는 분들 제가 우리 삼복지간에는 지금 우리 요 삼복지간을 맞아가지고 각 곳에서 영양에 대한 이런 그 강의를 해둔 것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이런 보양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주는 치료약품이기 때문에 내가 겨울에 얻은 병을 빨리 치료하게 되고 중한병이 낫지 않았던 이런 병을 빨리 치료하려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우리 한 번에 두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처음으로 세일 때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외 특히는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그리고 우리 높다 우리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평형이 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동충하초 약의 이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충하초가 또 돼서 뭐 지금 센 것이고 말리는 것이고 불교 먹는 이런 그 동충하초가 많은데 우리 이런 거는 우리 배추를 묻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네.
2: 동통화처를 18과를 사서 샀는데 네. 먹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그것 좀 알까?
1: 아, 그럴까요?
2: 오늘 아침에 네. 그저 두 봉지를 꺼내서 물에 따뜻한 물에 타서 예. 그래 먹기를 먹었습니다 한 번.
1: 예예.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2: 그럼 됩니까?
1: 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내가 좀 어떤 증상이 또 더 중할 때지 않습니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예 네네. 그런 분들을 우리 원래는 뭐 그 좀 중하면 한 번에 두 봉지라는데 한 봉지 세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삼복지간에 겨울에 네. 얻은 병 좀 중한 병, 이런 걸 여기 삼복지관에 와서 예, 치료한다게 되면 네. 더 빨리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 봉지 잘합니다. 아침에 두 봉지지. 그래 우리 어떤 네. 약들은 또 위랑 자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네. 동청하초 발효기문은 우리 알파 분해매라는 위를 치료하는 이런 물질에게 다른 약이 없는 게 들었기 때문에 위랑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식전에 복용하면 더 좋습니다. 예.
2: 예, 식전이 모였습니다.
1: 맞습니다. 식전에 두 봉지를 하면 됩니다.
2: 예, 그러고 만약에 계속 두 봉지 먹어도 됩니까?
1: 아니, 내가 좀 병이 많은데 빨리 해결하자. 예, 이런 욕망이 있다게 되면 그냥 두 봉지를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 원래 한 봉지를 하던 분들 요 기간에 좀 중한 병이 빨리 나서려야 한다게 되면 두 봉지를 하는데 예. 두 봉지가 뭐 내가 경제상에서 허락된다면 그냥 두 봉지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뭔가 뭐 원래는 어떤 기관지 나쁜데가 뭔가 코로나 후유증 있으면 해동 안 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그냥 쾌하고 마른 기침 자꾸 다 올라오고.
1: 예.
3: 이 병이가 내가 고질병인가 해서 너도 고질병이 됐구나 했는데 그러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충하차 먹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맞죠 예.
3: 예, 이 가래가 어제는 싸가서 가래 떨어지니까 허리 떨어져서 올라다닌다 가래
1: 그렇죠
3: 예, 먹이도 좀 많이 편안했습니다 기침이 안 나서 너무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심장이 그냥 후두둘 떨리면서 허리도 놀라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냥 저녁에는 잔다는 게 예, 그저 막말로 말고 토끼 잔다 그냥 깨난단 말 하루에 한 한 번, 저녁에만 한 일곱 번, 여덟 번 깨나다면 다시 없습니다. 시간마다 깨나다 나타나.
1: 그랬겠죠, 예.
3: 예, 근데 지금 요즘에, 이거 뭐 후부터 잠 너무 잘 자, 푹 잔다, 너무 잘 잔다.
1: 맞죠, 예.
3: 자꾸 깨나면 정신이 나기 와, 눈 확 뜬다, 너무 정신이 나서.
1: 그렇죠.
3: 예. 그리고 뭔가 뭐, 이 또 무슨 증상이 있으면 비염이 있어서, 나는 과민성 비염이 있어서, 예. 무슨 냄새만 맡아도 인품에 재채기 나고, 콧물이 나고, 개하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지금 고정상 영토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어중간 자극에도 개거리지 않습니다. 콧물도 나지 않고 영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손님이 예. 내가 지금 마른 기침이 났거나 독감 때문에 예. 고생해

0: 있지 않습니까? 다 예. 폐공론하고 관계했습니다. 근데 코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예. 코의 문제도에 그 폐가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폐공론이 아. 내가 제대로 회복된다면 예. 코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도 함께 해결됩니다. 예.
1: 예. 어서 그 어떤 때문에 그 비염이 하거나

0: 또 품어서 따놓고 어떤데 먹었는지 먹었는지도 모른다 그죠?
1: 아, 예.
0: 물어보면 내가 자꾸 물어본다 그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1: 그랬겠죠. 예.
0: 예, 그래 어떤데 서로 성격을 서로 이렇게 붙이 나서 붙이 이랬는데 그게 지금 너무 좋아서 이제 활동이 좋지해서 내 지금 연락도 사람 활동에도 참가하고 그런다.
1: 그러십시오. 두 분이 같이 쓰는 분들이 이런 예. 활동에 참여하면 경제상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더운 예. 여름을 보내는 이런 또 제품들 면밀어 주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예. 예.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순하수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건 여섯 달 먹었습니다. 예, 그런 게 저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예, 항상 속이 두근두근하고, 예, 예 침침하면서, 예, 예, 숨이 어떤 때는 알라에 올라와서, 예,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놀라고, 그러던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맞지요.
3: 영소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밤에 자다가 저리 숨이 딱 내키는 것처럼 올라와 와서 자지 못해서 일어나서 심장 두드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맞죠. 예.
3: 예. 그리고 예, 그게 저기 위가 나빠가지고 예, 예 항상 그저 밥 먹으면 꼴꼴하고 예, 그다음에 민치 끝에 딱 그저 낑겨운 것처럼 예, 내려가지 않아서 영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예, 찬 거 매운 것도 못 먹었습니다. 기름 부치도 담낭도 나쁘니까 되나 예, 기름 부치도 못 먹고 계란도 못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순하수로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예, 예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동순하수는 예, 4,500m 높이 고산지구에서 자라는 약이 약재하고 뭐 신기하지 않을까. 예.
1: 맞습니다.
3: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레, 그다음에 발효된 게 되나 예. 30배 예. 다른 약보다 효능이 더 차지 않겠습니까.
1: 맞죠.
3: 그래 그러는지 확실히 먹은 게 다른 약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아파가지고.
1: 그랬겠죠.
3: 그랬는데 많이 먹었는데 효과 없던데 이번에 이 약을 전 한 여덟 달 먹은 게 여러 가지 병이 많이 효전됐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1: 예.
3: 다른 약들은 한 날에 두 번, 세 번 먹으니까 되나 어떤 때는 반복해 먹어가지고 대비 이 역반응이 일으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딱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지요. 예.
3: 먹어가지고 정신도 어떤 때는 떼해가지고 예. 그리고 나는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혈압조절도 잘 안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예. 혈압조절이 잘 돼가지고 예.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에 뭐 이틀에 하나씩 먹어도 예. 괜찮습니다.
1: 맞습니다.
3: 영양이
1: 예.
3: 효과 좋습니다. 예.
1: 그렇지요.
3: 예. 그리고 이 약이 관절에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나는 예.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예. 승계로 오르내리기 힘들고 예. 그래서 예. 꾸둑꾸둑 소리나 됐습니다. 그런게 이 약을 먹은 게 그게 어떻게 예. 발효된 약이 되고 그러는지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되나 이제 활동도 오래됐고 그 지난다 하니까 되나 예. 아우꽉 살려고 합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활동이 오늘 끊으라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좋기는 예. 좋기는 어느 병이 잘 낫지 않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예. 요 그 삼복지가 많이 두 봉지씩 하십시오. 아침에.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도 동충하수 바르긴 번 쓰고 있습니다.
1: 네. 네.
4: 혈압 조절이 안 돼.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혈압 조절되니, 운동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아요.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지금 숨도 안 차고 침침하지도 않고, 예. 위도 안 좋고 비장도 안 좋아요. 고기만 먹으면 설사하단 말인데, 그 고기 먹지도 못했죠, 이제. 근데 이거 없은 다음에 어떤 고기 먹어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1: 비상이 좋아졌죠.
4: 예, 예 비상이 좋아졌죠. 그럴 때 무릎 관절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4: 항상 무릎, 거기 아파서 조금 가다가 쉬고, 앉았다 쉬고 가는데 지금 무릎 관절이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4: 그래도 정신 비다가 이제 소비 잦았단 말입니다.
1: 예.
4: 남 소비도 잦았다. 대신 보니까, 예. 근데 지금 그

0: 그래서 한 번이나 보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정상으로 됐죠. 예.
0: 그래도 면역력이 나빠졌습니다. 저 가면 감기 와서 병원에 가 댄디 하여 그랬는데 이거 쓴다면 감기 안 걸려 좋습니다.
1: 맞죠. 예.
0: 이 약이 또 하루에 한 번 먹어 좋습니다. 다른 거는 세 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먹어 이거 얼마 좋습니다. 약이.
1: 맞죠. 예.
0: 예. 저희 어머니도 이 약을 씁니다.
1: 아, 예.
0: 저희 어머니 그 중풍 환자인데 어쨌든 물을 많이 깨끼고 예. 약을 먹어도 깨끼는데 이거 쓴데 그 깨끼지 않아 좋습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앉아 있는 것도 하루에 빗줄 서 거기 앉아 있다고 몸이 한쪽으로 가는지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런 것도 이전에 자꾸 한쪽으로 가면 자꾸 힘이 없던 게 지금 맥이 난다면 이거 쓰니까.
1: 맞습니다. 이 제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걸린 사람들이. 예.
0: 예. 그래. 활동도
1: 좋죠. 예. 활동이.
0: 열나도 꼭 써서 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지부의 어머니도 같이 쓴다니까, 예. 좀 약을 그냥 많이 쓰시라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예, 년세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풍에 한번 온다면 2년 내지 5년 사이 제풍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요 기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요 삼복지간에는 예, 아침에 두 봉지씩 하게 하십시오.
0: 예.
1: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입니까?
2: 예. 그렇죠.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너랑 부드러운 목소리로.
2: 네.
3: 나는 동풍 하첩수 용 좋습니다.
1: 예.
3: 오늘 아침에도 예, 혈압 재가나 예, 120, 아래께 80.
1: 정상이요, 예.
3: 예. 선생님 힘다 예, 80이 아예 되고, 75.
1: 정상입니다. 70. 60에서 80까지 다 정상입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3: 된 것도 나니, 또 90이 아이 된다고, 어떨 때니?
1: 아니, 아니, 90이 많은 겁니다. 60에서 80이 정상입니다.
3: 그렇습니까?
1: 예.
3: 예. 선생님께 기쁜 소식 알리다고, 예. 오늘 전화했습니다.
1: 예.
3: 내일 27일 날 선생님 동충하처럼 먹고 좋아서 간공룡 검사하는데 내 간이 영 좋답니다.
1: 맞아요, 예.
3: 예. 아무것도 없답니다, 간이.
1: 예.
3: 예. 아, 그, 무슨입니까? 허리만 하면 뺀뺀하겠지. 예, 그러기서 아무것도, 예,
2: 네.
3: 저 이사입니다. 아무것도 아줌마 아무것도 없다며.
1: 예.
3: 맨날 어찌 기분이 좋은지.
1: 맞죠, 예.
3: 계속 좋은 약을 잘 소개해. 다리도 아프지. 잠도 잘 자지. 밥도 잘 먹지. 그래, 선생님, 나도 예, 할도 좋을 때 또 아프다 싸다고.
1: 그러십시오. 오늘에 끝나겠지. 활동에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은 좋은 약을 소개하더니 감사합니다.
1: 네, 선택 잘했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복용하시고 골가 쪽으로 좋아진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분들이 뭐 좌골신경통이 있다. 좌골신경통이란 거는 병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원인은 요추관 협착, 그러니까 허리에 협착이 왔거나 요추관 돌출이 나타났을 때 일반적으로 좌골신경통 증상,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응심동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쉰다리 외측, 쉰다리 뒤측, 작은 다리 외측에 와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좌골신경통이 이런 통로를 따라 아프기 때문에 우리 이런 병을 좌골신경통이라는데 그 원인 추적한다면 역시 요추관 협착이라든가 요추관 돌출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요추관 협착을 온 분들 마의신경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간격성 전름발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분들은 내가 다리가 아파서 지금 어떤 분들 다리를 저르면서 다닌 분들 그리고 간격 있게 동통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 모두가 요추관 협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모두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제가 그냥 말했는데 우리 중에서의 치료 원칙에 한다게 되면 하나는 우리 신장 뼈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면 그 원인을 신장 콩팥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앉아 때려날 때 우거우 소리가 나거나 그리고 주먹을 쥐었다 놨다 할 때 바쁜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것이 간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간이란 게 진, 이 진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간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골가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보게 되면 밤중에 쥐랑 올라온 분들 이거는 근육경련을 말하는데 근육이란 거는 비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예.
4: 그 선생님 수고하신다.
3: 예.
4: 우리가 지금 강호 그 동초 하초 먹는 집입니다.
3: 예.
4: 그래 우리 지금 이 한 3년 먹었는데
3: 예.
4: 또 머리 가서 또 열에 깍 쐈습니다. 그래도 아. 이 약 먹고 조금씩 아픈 거 이렇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3: 맞죠. 예.
4: 예. 가라분대 약도 없어지고 또 그다음에는 가라분게도 없어지고 이 잠 잘 자고
3: 예.
4: 물 앞이 아픈 것도 없어지고
3: 맞죠.
4: 그다음에 아침에 한 번씩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일이 영 잘한다니 그거 먹고
3: 아, 예.
4: 그래 좋단 말입니다. 선생님 그래 이거 좋단 거 광고하느라고 내가 맛있게 잘 먹는단 말입니다. 쉽게 예. 다 먹습니다 이거.
3: 예. 그러니까 지금 가렵다 하지 않습니까?
4: 예?
3: 가렵다 하지 않습니까?
4: 예.
3: 가려운 문제는 피부랑 가려운 건이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피공농사로 인해서 진액이 모자랄 때 가려움증이라는 게 나타나고 예. 어떤 또 피부병이 왔을 때 가려움증이었는데 그것도 우리 피공농이 해결된다면 가려움증이 없어지게 되고 예.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심장이 좋지 않았던 분들이 예. 심장의 예. 안정을 찾지 못할 때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심장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골가병도 말했는데 골가병 있는 분들이 예.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에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내시경 주신 분들 또 병 병이 많은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이 다른 약에서 안 된다든 이런 병들이 해결되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선택 잘해가지고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꼭 건강을 찾기를 권합니다. 예.
4: 예, 선생님 기력이 이 약 내 이전에 병을 세일 것 같던데 그런데 갈수록 진진 더 해. 그래 그 다음에 내들 내 생각해본 게 아이 되겠다. 이거 뭔게 확실히 좋습니다, 선생님.
3: 맞지요, 예.
4: 예, 그래서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3: 예, 선택 잘했습니다.
4: 우리 계속 먹겠습니다.
3: 그러십시오.
4: 예.
3: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감사합니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말하는 우리 신장, 간, 비상이, 비상이라는 게 우리 근육을 그립니다. 지방 올라오는 게 근육 경련을 말하는데 이 장기,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주다는 이런 공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신장, 간, 비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개 공장기가 치료라는 걸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예, 제가 지금 우리 요 삼복지간이면 꼭 우리 좀 중간병들 겨울에 얻은 병을 우리 그 삼복지간에 두 봉지 자란데 특히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폐공능자로 인해서 독감으로 고생했던 분들 꼭 아침에 두 봉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예, 요추관 협착이거나 요추관 돌출 오게 되면 요조부의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둔부에 동통이 있고 반사성 동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저리거나 뻣뻣하거나 작은 다리

0: 비가 격렬히 일어날 수가 있고 쥐가 올라오거나 짜게 바람이 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간격성 전륜발의 증상, 제가 아까 의사도 말했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협착까지 오게 되면 잘 걸지 못하면 전륜발이 이런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걷게 되면 하지의 통통이 나타나게 되고 저리거나 뿌듯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분들은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요토간판 돌출 증상이 나타날 때게 되면 복부에 우리 앞에 복부에 속박감이 드러날 수가 있고 엄중시에는 대소변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좀 허리에 문제 있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좀 바빠가지고 예 우리 화장실에 가게 되면 대소변에도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앉아때 일어날 때 또 아주 일어나기 바쁜 이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사지에 편탄이 나타나게 되고 혼은 편탄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리거나 뽀뽀대 나는 증상은 어느 신경이 압박받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남성분들 보게 되면 많이는 쉰 다리 내측하고 작은 다리 위축에 나타날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발 곁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요추가 가장 좋은 부위, 이 남성분들은 일반적으로 허리의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절단, 여성분들은 다섯 번째 저골하고 제1절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신경이 압박받는가에 따라서 동통이란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동통이 나타나는 분들, 많이는 동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기도 하고 지금 어떤 분들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조금 나이 먹게 되면 허리를 굽혀가지고 당기는 동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모두가 골가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골가에 문제가 있던 분들 내가 어느 부위에 골가 문제가 나타났던지 간에 동청하처 발의 근본에서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없는 배려, 이름 없는 수고, 당연하게 여겨온 하루의 안전함까지도요. 문득 마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한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음을 말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한 응원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또한 수많은 감사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요.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쭉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22도입니다. 우리주 공교용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은 찰리 채플린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웃음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예술가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찰리 채플린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세 번째, 절망은 마약이다. 절망은 사람을 무관심하게 만든다. 이 밖에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용기이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찰리 채플린의 예술 인생에 대해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칼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지팡이 하나와 낡은 둥절모 그리고 작은 콧수염만으로 세상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대사 없이 사람들 울리고 또 한순간에는 배를 잡고 웃게 만들었던 남자. 지금도 흑백 필름 속에서는 조용히 걸어가고 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희극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 슬픔을 잘 알았기에 웃음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대부분 검은 중절모와 헐렁한 바지, 커다란 구두를 신고 오리걸음처럼 뒤뚱뒤뚱 걸어가는 떠돌이 신사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라 마치 처음부터 그런 캐릭터였을 것 같지만 사실 그 한 사람 안에는 누구보다 가난했고 누구보다 외로웠던 어린 아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을 절반도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1889년 영국 런던,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는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빈민가가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공연 예술인이었지만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며 가정을 떠났고 어머니는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음에도 병과 가난 때문에 점점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런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냉정한 도시였습니다.

채플린이 어린 시절 가장 많이 기억했던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합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하루를 버티고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추위를 견디며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때로는 고아원과 구빈원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어린 형제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세상을 원망하며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플린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을 증오하기보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 옷을 입고도 서로를 위해 웃음을 만들어내던 사람들. 가진 것은 없어도 아이들에게 농담을 건네던 거리의 노동자들. 마지막 동전을 나누던 이웃들. 훗날 그의 영화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상상으로 만든 인물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자신의 눈으로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객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공연장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어린 찰리가 대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겁도 났을 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노래를 따라 부르고 몸짓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야유를 보내던 관객들이 하나 둘 웃기 시작했고 이내 박수까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전해집니다. 관객들이 무대로 동전을 던지기 시작하자 어린 찰리는 노래를 멈추고 동전을 먼저 주워 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장난이 아니라 생계가 걸린 돈이었지만 관객들은 그것을 익살스러운 연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채플린은 훗날 이 일을 떠올리며 웃음과 슬픔은 언제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영화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관객은 웃고 있지만 화면 속 인물은 울고 있는 이야기. 겉으로는 코미디지만 그 안에는 삶의 아픔이 숨쉬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훗날 전 세계가 사랑하게 되는 채플린식 코미디의 시작이었습니다.

제플린은 어린 나이부터 극단을 따라다니며 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고 대사를 외우기보다 몸짓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고 화가 났을 때 손을 움직이는 방식도 다르다는 사실을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누군가는 연기를 배웠지만 채플린은 사람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짓은 과장돼 보이면서도 이상할 만큼 현실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본 적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절부터 그는 거리 자체를 하나의 학교로 삼았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상인, 술에 취한 신사, 허리를 굽힌 노동자, 장난치는 아이들까지 모두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 걸음 하나를 자신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었습니다. 훗날 영화에서 아무 말 없어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오랜 관찰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화를 만들면서 한 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관객을 웃기기 위해 사람을 비웃지 않는 것, 세상의 약자를 희화한 대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의 영화 속 너돌이 신세는 늘 가난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은 채플린이 평생 잊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너돌이 신사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세상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대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한 영웅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도 아닌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명언대로 또 그의 예술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위대한 영화 배우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사가 없어도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코미디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영화 감독과 배우들은 그의 연출과 연기를 교과서처럼 연구하고 있으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웃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한 세기를 넘어 오늘도 가장 따뜻한 얼굴로 우리 곁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세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예술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의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직장, 가정, 친구 사이 등 일상 곳곳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를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후에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폭발입니다. 분노, 좌절, 실망과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이를 억누르거나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은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꿀팁 시간에는 슬기로운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은 길은 몹시 질척거리었다. 길에는 숱한 진흙 구덩이가 패여져 있었고 어디 가나 홍군 전사가 그냥 버리고 간 집신들이었다. 헝겊신도 있고 끈 떨어진 집신도 보였다. 이곳 진흙은 찰떡 같아서 구덩이에 신발이 들어붙으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고 걸음을 옮기면 발만 빠지었다. 이렇게 널린 신발만 보아도 홍군 전사

0: 2, 3리를 걸었지만 하자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오호위병이 먼저 돌아가라고 해도 모태똥은 못 들은 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파른 산비탈 길목에 왔을 때였다. 모태똥은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쯤 얼굴을 내민 해가 막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모태똥은 속이 타는지 담배를 말아 피우며 자꾸만 골짜기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오호위병이 먼 골짜기 숲속에서 걸어나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희미한 노을 속에서 나무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오호위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1: 옵니다! 저기 옵니다! 하자진 동지입니다!
0: 모태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여유고 키가 큰 그림자가 과연 하자진이었다. 곁에 선 키 작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자진이 비틀거리자 같이 오던 사람이 얼른 어깨를 붙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거북이 걸음으로 느릿느릿 움직이었다. 오호위병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모태똥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산허리쯤 내려가자 하자진이 멀리서 알아보고는 손짓을 했다. 살짝 쑥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가만히 보니 류영이 하자진을 부축하고 있었다.
2: 류영이 하자진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0: 모태똥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1: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걸요?
0: 류영이 웃으며 대꾸했다.
1: 제가 오늘 마침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당번이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2: 어이쿠, 고맙습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2: 한꺼번에 두 사람을 모셔왔으니 더욱 고맙지요.
0: 하자진은 진흙투성이가 된 헝겊신을 신고 서서 얼굴을 붉히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가랭이며 무릎에도 붉은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이 메고 있는 쌀자루를 벗기며 안쓰러운 얼굴로 물었다.
2: 여보, 힘들지?
1: 저는 괜찮아요. 오랜만에 요영 언니를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군모를 쓴 고운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꼭대기에 이르자 요영이 걸음을 멈추더니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자진이, 오늘은 여기서 머물러요. 내가 가서 말할게요.
0: 그러고는 대우를 찾아 서남쪽으로 걸음을 다그치었다. 하자진은 흙투성이가 된 발로 겨우 몸을 가누며 모태똥의 오두막에 들어섰다.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는 힘겹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태똥은 안쓰러워서 신을 벗기고 이불로 발을 감싸주었다.
2: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아요.
1: 지금은 괜찮아요. 얼마 지나서가 걱정이죠.
0: 몸을 풀 때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2: 얼마나 남았지?
1: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달수만 보면은 얼추 다 됐는데요.
0: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2: 형편이 이러니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겠지?
1: 다른 아이들도 모두 남한테 맡겼잖아요.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0: 하자진은 기어이 눈시울을 붉히었다. 하자진은 모태똥과 정강산에서 결혼한 뒤에 아이 셋을 낳았다. 하나는 돌도 지나지 않아 죽고 나머지 둘은 모두 남의 집에 맡겼다. 마지는 딸이었는데 하자진이 모태똥과 주덕을 따라 강서 남부 복건서부로 진군하다가 낳았다. 부대가 용암을 친 뒤에

0: 계속 전진해야 해서 아이를 크고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엉엉 우는 아이를 안아갈 때 하자지는 얼굴을 돌린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둘째는 모모라는 산의 아이였다. 아이는 3살이 되자 종일 호위병들을 따라 계산이를 치고 오리를 몰았다. 때로는 산에 가서 딸기를 따기도 했다. 딸기를 많이 딴 날에는 딸기가 담긴 모자를 두 손으로 높이 쳐들고 소리를 쳤다.
1: 딸기, 엄마가 딸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엄마 갖다 줄래?
0: 둘도 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하지만 곧 모태똥과 하자지는 모모를 두고 떠나야 했다. 명령을 받고 떠나기까지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를 모택담과 하이 부부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유격전을 하기 위해서 소베토 구역에 남아야 했던 것이다. 모택담과 하이는 소식을 듣고 밤도와 말을 타고 달려왔다. 하자지는 겨우 모모를 달래서 하이의 품으로 보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모모가 하이의 품을 빠져나와 떼를 썼다.
1: 싫어,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래.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0: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같은 운명을 타고날 터였다. 하자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났다. 게다가 지금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가야 하고 이곳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다. 이 아이는 또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다. 모태똥은 울고 있는 하자진 곁으로 다가갔다.
2: 여보, 울지 말아요.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모모를 데려올 터이니까.
0: 그는 단호한 어조로 침통하게 말했다.
2: 여보, 내가 마음이 독한 게 아니야. 이 혁명을 완수하려면 우리 세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딜 가나 인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우리만 편안히 살 수 있겠나.
0: 모태똥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순간도 모모를 잊은 적이 없었다.

0: 1932년 8월 군사 지도자 자리에서 난전 뒤에 그는 장정의 홍군병원에서 요양하며 지냈다. 마리 병원의 제실은 큰 절이었다. 열아홉 사람이 한방 신세를 지어야 했고 채소나 두부 살푼 돈도 마땅치가 않았다. 모 대통은 재인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책만 보았다. 가끔 불지도 않은 통소를 꺼내 긴 해질녘을 보내기도 했다. 가까이 살고 있던 하자진이 날마다 모모를 데리고 왔다. 모 대통은 모모의 재롱을 보며 울적함을 달랬다. 나중에 부부는 서금 서쪽 운석산에 있는 한 절에서 살았다. 모 대통이 바깥에 나가 일을 볼 때면은 하자진은 세 살 난 모모를 안고 산길을 따라 나와 배웅하곤 했다. 산기슭에 이르면은 모 대통은 늘 아이를 안고 거듭 입을 맞춰주고서야 말에 올랐다. 하지만 모모는 금세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아장걸음으로 말을 따라왔다.
1: 아빠 잠깐 나도 말 타고 싶어요. 나도.
0: 그러면 모 대통은 말을 세우고 하자진의 손에서 모모를 받아 안아서는 얼굴에 끊임없이 입을 맞춰 주었다. 그는 아이를 말에 태우고 한참 놀고 나서야 말을 타고 떠났다. 게다가 모 대통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군이 소베트 구역을 떠나 장정에 오른 뒤에 그곳은 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0: 지독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을 터였다.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오호위병이 부엌에서 덧물을 떠와 찬물을 짙게 우려주었다. 하자제는 그 물에 발을 담갔다. 한결 가뿐했다. 모태똥은 얼른 말머리를 돌려 평소에 늘 마음에 두었던 노인 몇에 대해 물었다. 그 노인들과 일부 여전사들은 하자진과 마찬가지로 부대의 효양 중대를 따라 행군했던 것이다. 여보, 서선생님은 잘 지내시나? 모태똥이 말하는 서선생님이라 주앙소베토 공화국의 교육부 부부장인 서특립을 말한다. 그는 모태똥이 장사 사범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모태똥은 그를 몹시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장사에 사범학교 두 개소를 세운 이름난 교육자였고 아무도 꿇을 수가 없는 꿋꿋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두운 중국 현실과 썩은 정치가 못마땅해 글만 가르치고 절대로 관직을 맡지 않겠다며 이름도 특립이라고 했다. 사회의 폐단에 분노하여 헌정을 추진하려 힘썼고 손가락을 끊어 혈서를 써서 장사실을 놀라게 하였다. 지금도 서특립의 새끼 손가락은 짤막하다. 나이 쉰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올해가 58 되는 해이니 장정을 떠난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 나이에 이처럼 길고 힘든 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을까 모태똥은 늘 걱정스러웠다. 서특립의 이야기가 나오자 하자진은 얼굴을 펴고 웃음을 보이었다. 서선생님은 정말 남다르세요. 그 연세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 있어도 안 타신다니까요.
1: 왜 그러시지?
0: 모태똥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고개를 저었다. 말을 타러 가면은 허리가 아파 말 타는 게 편치 않으시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어린 마부를 태우고 자신은 말을 끌고 가지 않겠어요? 하자진은 서특립의 모습이 생각났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언제 만나면은 당신이 한마디 하세요. 노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어떡해요?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선생님은 수경제이르면 또 취사병들을 거들고네요. 불을 떼면서 취사병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시죠. 날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익혀야 한다고 정해놓고 모르면 다시 또다시 되풀이를 해서 알려주지요.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가르치는 교육 대가예요.
1: 그래요.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이지. 당신의 삶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일에 바쳤으니까 그 연세에도 절개가 꿋꿋하고 피가 끓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너도 나도 우리 당의 등을 돌리던데 당에 들어오셨잖아.
0: 모태똥은 담배를 피우면서 비스듬히 누워 곱씹듯 읊조리한다. 사각지 어르신도 재미있는 양말이세요. 하자진이 뭔가 생각난 듯 방긋 웃으며 말을 꺼냈다. 사각제는 올해 54살이었다. 일찍이 당중에서 보낸 붉은기를 편집했고 주앙소베토쿠역에서 소베토 공화국 정부 사무총장을 맡아 일을 해오면서 모태똥과 가까이 지냈다. 모태똥이 절에서 힘들게 지낼 때에도 이따금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1: 재미있다니 뭐가?
0: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시고 행군할 때면은 멍 때리다가도 쉴 때가 되면은 붓과 먹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적지요. 토 한 데서 빼앗은 장부책 몇 개를 일기장 삼아서 말이에요. 날마다 길게 한 편씩 쓴다던데요.
1: 그래요. 장정이 오른 뒤로 우리가 벌써 여러 성을 지나왔지. 지나온 산인과 물이 얽힌 이야기를 다 쓴다면은 정말 재미있을 거야.
0: 모태똥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1: 동 어르신은 어때요? 학문이 높은 분인데 역시 시를 지으시겠지?
0: 시를 쓰시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자진이 대답했다. 우리 휴양년 지부석이라 1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말이며 들끝까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거든요. 선사님은 대원들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죠. 날마다 출발할 때면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문짝은 달아놓았는지 짚은 묶어놓았는지 뜰은 쓸어놓았는지 물은 길어놓았는지 망가뜨린 물건은 없는지 제값을 치르는지 꼼꼼히 알아보시죠. 만약 제대로 안 지킨다 싶으면 찾아가서 왜 규례를 어겼느냐고 혼쭐을 내시고요. 그럴 땐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으세요. 원체 말과 행동이 어긋남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더니 모태똥이 나지기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맞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구 어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 쓰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장편 소설 대장정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조선족의 전통 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연입니다.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배우셨던 미녀나 판소리 그리고 미녀풍의 노래들을 여러분께서 마음껏 불러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는데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미리미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민요, 판소리를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또 많은 민요들을 보급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예, 꽃타령을 또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의 추천곡으로 꽃타령 드립니다.

네, 꽃타령은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민요인데요. 아마 그 우리가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인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또 그 오리지널이죠. 예, 꽃타령을 배웠어요. 그래서 꽃사시오 처음부터 보면요.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던지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각 꽃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씩 짚어간다면 자 이렇습니다. 한 번씩 또 들어보시면서 아 꽃타령 어떻게 불렀던지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풀이해드릴게요. 꽃사시오 첩 던져야 됩니다. 꽃사

자, 우리가 배울 때는 꽃 발로 나왔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 발로 나왔소. 네, 어디로 갔소? 꽃 발로 나왔소. 이렇게 대답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고 힘들다 쉽다고 얘기해 드린 적 있죠. 꽃 발로 나왔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 발로 나왔소. 그다음 어떤 꽃을 파냐 하면 붉은 꽃, 파란 꽃. 여기서 노리고도 하얀 꽃.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여기서 울긋불긋에서 등이 넓어지는 소리라고, 훅 갑자기 넓어지는 소리죠. 울긋불긋 빛난 꽃. 마지막에 꽃 마무리하는 거 있고요. 아롱다롱이 고운 꽃. 마지막에도 받침꽃. 그 다음 꽃사, 시오 꽃사. 여기에도 던지는 느낌이죠. 꽃을 사 아니고 꽃을 사 던지고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여기에서 그냥 주렁주렁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끊어지지 않고 해야 되죠. 네, 이것이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네, 반복적으로 또 꽃타령을 들어보시면서 이왕에 또 들으셨던 꽃타령이랑 우리가 또 배웠던 꽃타령을 다시 한번 또 대소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새롭게 또 배워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송이 조송이

남도민요를 배워보실 때는 꺾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알립니다. 이를테면 꽃 발로 나왔소 붉은 꽃 놀 하 붉은 꽃 놀이고도 하얀 꽃 네 꽃 끊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한데요. 숭월 숭월도 펴는 목으로 쭉 가죠. 춘춘꽃 특히 이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3절 4절이죠. 이송이 저송이 닭꽃송이 향기가 풍겨나온다. 닭꽃송이

네, 여러 가지 꽃들이 나열되고 있죠.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이 부분에서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이 분명히 그 거리상으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이런 식으로 부르라고 했죠. 그리고 해당화, 여기서 농현이 깊은 농현이 있습니다. 이 농현만 맛있게 하면은 정말 꽃타령이 더 맛있죠. 해당화 모란화 아니고 해당화 모란화. 가야금에서 우리가 농현을 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농현이 바로 여기에 체현됐거든요. 해당화 모란화. 그리고 난 초지 초윈가 대양초. 우리가 배울 때는 난 초지초 웬갓 향초인데 발음을 할 때는 웬갓 대양초, 대양초라고 부릅니다. 발음합니다. 웬갓 대양초. 여기에도 농현 있죠. 웬갓 대양초. 작양목단의 장미화.

0: 꽃타령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배우셨던 분들 가운데서 몇 분이 또 전화 참여해 주셨습니다. 연결해 계시는 윤 여사님께서 굉장히 박서연 선생님 가르친 대로 정말 열심히 잘 부르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미니어 가라차차차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1: 독거리 장단이요.
0: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네,
0: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0: 아름다운 날.
1: 아름다운 날?
0: 김선희 노래입니다.
1: 네네네. 불러보세요.
0: 하겠습니다. 예.
1: 네.
0: 밤이 가고 새날이 어둔 희망이 펼쳐지고 겨울 가고 봄이 어둔 행복은 피어나네. 비가 오고

평산까지 넓은 길 펼쳐지고 이 바람 미리 과일

0: 진짜?
1: 너와 나 안고 손에 손 잡고 달려가보다. 끝났습니다.
0: 네, 마지막 부분이 잘 생각나지 않으신가 봐요.
1: 네, 마지막에 사이드입니다.
0: 네. 아, 근데 제일 처음에 오실 때랑 지금 또 많이 좋아지셨죠?
1: 예, 어느 저기 손술 떨린다.
0: 그러시네요. 네, 노래 잘 배워 두셨다가 또 이렇게 불러보시는 것도 좋네요.
1: 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1: 세 번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옆에 누가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0: 김 여사님.
2: 선배님.
0: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2: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네네.
2: 잘 안 듣습니까?
0: 아, 금방 끊,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
2: 됐습니까?
0: 네, 지금 됩니다.
2: 예, 예, 저기 뭡니까? 오늘은 고향가자로 부르겠습니다.
0: 고향가자.
2: 예, 예. 예.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 배워주신 노래에 대해서. 예.
0: 그렇죠.
2: 예. 네. 영 인상이 깊습니다.
0: 네네, 불러보세요.
2: 이르기 울 때 떠난 고향, 부모 찾아 기다리는 고향.

0: 가자, 어서 가자, 고향으로 어서 가자, 고향으로 어서 가자. 어디 가셨어요? 김 여사님. 자, 이 신호가 잘 안 되나 봐요, 오늘은. 네, 후렴을
1: 꿈을 안고 고향으로 가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고향으로 어서 가자.

고향으로 가자. 꿈을 안고 고향으로 가자.

0: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향으로 가자. 고향 가자. 첫 시간으로
1: 선생님,
0: 가르쳐드렸던 노래.
1: 목소리가 이렇게 살라
0: 네,
1: 이겁니까?
0: 아니에요. 좀 신호가 좀안 좋은가 봐요.
1: 신호 안 좋습니까?
0: 아, 끊어졌어요, 금방. 좀안
1: 아, 그래, 뭐또
0: 들렸거든요.
1: 어찌나.
0: 괜찮아요. 근데 뒷부분에 또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괜찮아요.
1: 이해서 지금
0: 네,
1: 생각나는 것입니다.
0: 잘하셨어요.
1: 예, 선생님, 항상
0: 네,
1: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0: 건강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노래 부릅니다.
0: 자, 어떤 노래 갖고 오셨어요?
2: 내 고향은 연변이로세,
0: 어우,
2: 연변일세.
0: 80년대 노래죠. 네. 네.
2: 시작합니다. 예.
0: 자.

0: 2절 저다가 이렇게 신호가 가끔씩 없어지네요. 자, 2절 사설이에요. 2절 사설은 어떻죠? 1절은 종다리 울어에는 하늘까. 아, 지금도 전화가 안 되나 봐요, 신호가. 네. 자, 2절 사설은 모르겠는데, 지금 정선생님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나요? 아, 신호가 이렇게 잡혀서, 네,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잘 부르셨어요. 내 고향은 연변일세. 이 노래는 박정국 가수가 불러서 정말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네. 저도 사실 이 노래를 어렸을 때 많이 또 좋아했고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신호가 끊기네요. 자, 다음 분 또 대기해 주시네요. 내 고향은 연변일세. 뭐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이 노래도 그 년대에 또 장작됐던 노래죠. 다들 또 좋아하시는 노래고 80년대를 거의 풍미했던 노래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어미란 수혜, 안녕하십니까?
0: 네, 윤노샤님, 안녕하세요.
1: 예, 수혜마다 만나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는 안 오셨어요.
1: 아, 정말 시간에, 딱 그 시간에 장식했단 말인가요, 집에서.
0: 어, 그래요.
1: 집에서. 아. 예, 그래, 그 소리 너무 그래서. 야, 이때가 다 어찌다가 1년 넘어 넘어 시간에 했는데 한 번 딱 봐야 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니, 뭐, 네. 다른 그래. 사장님은 괜찮죠. 예.
1: 예, 네, 그렇지. 예, 딱 그 시간이. 네. 아무리 하자도 또 딱 하니까 하자도 안 되고, 예.
0: 아유, 그렇군요.
1: 얼마나 쓰니까 딱 그 시간에 얘기를 해요. 어미는 선생님이 얼마나 서고는 기다리고 또, 그래서.
0: 그럼요.
1: 뭔가 하면서 체크 뭡니까?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0: 네. 네. 저희들이. 그렇죠. 한 번씩 만났는데, 안 오시면 혹시 불길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시나, 네, 아프시나, 네. 이렇게 걱정하게 네, 되잖아요.
1: 정말 주일에 보니 그, 영광 선생님이 되었으니 그, 심하지.

0: 강강한 데에는 참 아리랑 블로그하고 원래 약속 시켰는데 오늘 부르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아리랑 블로그 오세요.
0: 예, 네. 그래, 이거에, 어찌나 하면 이거는 그 1절은 그 우리 영관 선임 비하수 했대 그 뭡니까? 예?
1: 네.
0: 예, 그 다음 2절, 3절, 4절, 이 세 개절은 내가 작사한 겁니다.
1: 오, 그래요?
0: 예. 어느 분이, 예, 네. 어느 분이나 그 아리랑 방송 그 뭡니까? 금요일날에 다 이렇게 한 곡씩 다 이렇게 한 개절씩 다 작사했지 그 뭡니까? 예?
1: 네.
0: 예. 그래서 나도 딱 해보자 이런 마음은 없었는데 전부 날이 아침에 다 봐서 제절로 1절 2절이 또 올랐습니다.
1: 오, 그러셨어요.
0: 예. 제절이 그래다 1, 2절 하고 요번에 불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또 며칠 후에 생각을 안 했는데 아침에 또 올랐습니다. 3절까지 또 올랐습니다. 예?
1: 아유,
0: 그래,
1: 그렇군요.
0: 네. 예. 여기서 아리랑 가람이 내 높이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평가하고 높이 평가했단 말입니다.
1: 아,
0: 예. 하늘을 섞고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아. 전 지구의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다 우리들이 아리랑 가람 이렇게 높이 이렇게 메아리쳐서 우리 뭔가 다 듣게 해서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네 가슴에 남에도 희망이 넘치지 그뭡니까 네. 기분도 좋고 행복스럽고 아량 노래 부르면 누구나 다 행복스럽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 1절은 또 이렇고 예. 그다음 2절에 가서는 또 뭡니까 이 아량 가락이 또 100번이 넘친다는 걸 내 썼습니다. 예. 지구 땅이 70% 물이라 하는데 그 뭔가 하늘 땅 바닷가 다 열렸는데 걔 백길이 열려서 강남에 그 번인이들 찾는 걸리 그래서 뭔가 이 순풍에 덧출다고 해도 막 이렇게 강 건너 번인들 만난다고 해도 좋고 대안으로 향한다 해도 좋고 예 이렇게 또 대설하고 싶은 대설도 생각했는데 대설은 머리에 또 떠올라 아량 가랑은 또 아침 햇살이 비비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 햇살은 어떻습니까? 전 지구상에 80억 인구들이 다 사람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몸에 양기를 네. 보충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아침에 해를 이렇게 했으면은 저녁에 또 달이 안에 또 올라야 되겠죠. 제 저녁 달은 또 과연 생각한다. 이렇게 내 삼절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절은 그 영광 선생님 비하수 신경으로 2절, 3절, 4절 내가 작성한 게 부릅니다.
1: 네. 네.

0: 넘겨줘서 하늘이랑 바닥은 아침에 햇살 저녁에 걸린다는 고향 생각한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줘서 날 넘겨줘서 끝이 났습니다.
1: 잘하셨어요. 아유 또 가사까지 쓰셨네요. 네.
0: 숨이 찬다.
1: 연상하시다 보니까. 아이, 네. 그렇군요. 예,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 배우셨어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네.

그 아까 방정 선생이 노래하시다가 신호가 안 돼서 그냥 끊겼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노래를 내 고향은 연변일세 마지막 그 후렴 한 구절만 남겨놓고 지금 전화가 끊겨졌거든요. 정말 아쉽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 부르셨고요. 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년대 말이 노래를 이 노래가 참또 80년대 말이 아니죠. 중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반기. 정말로 우리 연변의 가요계에서 많은 붐을 일으켰던 노래, 고향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신호는 이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너무 잘 부르셔서 또 우리 저희가 한번 또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도 있는데 감상하는 시간도 있어요. 노래 한곡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민요가락 차차차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셨나요? 네,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조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아닌가 싶습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처원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

0: 법은 청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원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공농주치가 주약에 뭘 치료하는 제품인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제품인데요. 심장병은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연대성이 강한 기관은 바로 폐경락에 속합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혈의 기본으로서 100분제 98그 이상 정도의 산소파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경락은 바로 누구냐면 폐경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농주체에서 제기하다시피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심장과 폐경락을 유연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꼭 본인이 심장병이거나 주제한 지 한 10년, 20년 지난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가족의 심장병이 있다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잘 지켜보면서 기타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게 되며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입니다. 증상 학설입니다. 그러면 림상표는 뭐 있는가 하면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참 영상할 정도로서 가래가 성합니다. 그리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초라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게 초원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예.
2: 예, 나는 심장이 좁지 못해서 내일이 담 저기 숨이 차서 8시 깨어났다 했습니다.
0: 아, 심장이나 바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2: 예, 초원 청심환 쓰고 지금 어제는
0: 어떠세요?
2: 없었습니다.
0: 아, 그렇죠.
2: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 다음에 심률도 100이 넘던 게 심률도 80으로 정상이 되고요.
0: 너무 이상적입니다.
2: 초원 청심환 쓰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기침 많이 나고 가래 성하던 것도 많이 났고요. 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 다음에 승계를 오르내릴 때에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 이 초원 청심환 쓰고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그럼요.
2: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계속 쓸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럼.
0: 그렇게 하시오. 삼삼에 다시 껴봐 연락하면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3: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도 전 정심한 어선에 지금 두개조도 쓰고 있습니다.
0: 아, 야득다. 예, 예, 예. 네,
3: 두개조도까지 쓰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내 심장을 내서 나도 10몇 년 넘어댑니다.
0: 아, 그렇죠.
3: 아, 그런 게, 또 감흥 발달하고, 예. 특히 이게 어떤 때는 한대 나가 댕기기도 힘듭니다. 나갔다가 어느새 어떻게 되겠지?
0: 그 정도 거지. 예, 예.
3: 예, 그래, 항상 예, 이 호르몬이 단 약을 역후되게.
0: 90만원 갖고 다니.
3: 예.
0: 예. 그러니까. 심각할 정도로 진행됐단 걸 말합니다.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나가 댕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나가 운동 걸으나 뭐 해도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데 지금
0: 전형적인 심장병 증세 아니겠습니까?
3: 네, 가슴이 답답하면 자꾸만 이런 증세가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돼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들고 있잖습니까? 자꾸만 이발 마르고 물은 많이 먹는데 이발 마르면 그리고 이발 썩기도 하고

0: 그다음에 입밥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1: 심혈이 심한 구체 증상이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0: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자기 힘듭니다. 잠이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먹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서 가만히 누워 있게 되게 되면 더 답답합니다. 이게 가슴이 갔다.
1: 뭐 그렇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갔던 그 혈액이 심장에 들어오는 그게 좀 더 병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더 커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또 있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이 약을 지금 어서는 동양여성 꾸준히 쓴 바람에 이러한 증세들이 기본상으로는 다 사라졌습니다.
1: 큰 해결이죠.
0: 예. 잠도 잘 자고 아무 피해 없죠. 그다음 한전 나가에 많이 활동도 하고 해도 그렇게 뭐 저기 발작하거나 예, 숨이 차거나 이런 적이 지금 기본상 없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영 나가도 안심하고 댕깁니다.
1: 그럼요. 예예.
0: 조심스럽게 댕기는 게 지금 안심하고 댕기고 그리고 하나는 이게 내 혈압이라는 게 예, 가장 어떻게 돼서 온전화되는 게 이 영 먹으면 혈압이가 완전히 지금 온전되고
1: 큰 해결이죠. 심장병이 예. 100분지 92는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큰 해결이죠. 고혈압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게. 예.
0: 이것도 됐지. 그래, 약 써서 또 아무 부작용도 없고, 예, 고르고 또 여러 매대 다 이렇게 좋아지고 하니까 나 이 약이 확실히 있어 보니까 효과도 좋고, 약이가 질이가 아주 좋은 약이죠.
1: 그럼요.
0: 예, 선생님 오늘 9강에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자로 33-5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도 동수 한쪽이라 지금 온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이, 예, 여왕집에 문의를 했다고 놀라고 그리고 팔소리도 놀라고 다리 미네매겨서 한 발짝 그러면 나가게 바꾼다 이런 숨이 차고 그런데 이거 쓰니까 지금 그런 의사에 없어지고 가슴에다가 큰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하던 게 예. 지금 그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그럼요. 예예. 예.
3: 예, 저는 그럼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요즘 7천대 올라올 때 얼마 오지만 그 숨이 딱 가슴이 켜서 주수환을 계속 걸으면 돼요.
1: 예, 예.
3: 그렇기 때문에 주수환이 이러다 무기만 왜 아셨다가 이러면 이제 지금 무슨 주수환을 가지고 알다는 일이 없었다니.
1: 그렇죠. 구급하는 약을 이제, 평상시에 계속 준비해가지고 다녔다 그랬죠. 예, 예.
3: 저 선생님을 쓴다면, 효과가 있을까? 지금 무슨 한보다는 주수환에서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1: 예, 예, 그럼요. 예.
3: 생약이 효과가 없고, 예. 그 싸서 쓰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요즘 처음 정신을 어서는 3년 넘게 그냥 견제해 먹었습니다. 나는 이 심장을 해서 예,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가끔씩 그것은 대단히 어지간하면 예, 큰 소리 아이래도 그것은 막 꿈쩍꿈쩍 놀라고 예, 또 신두리가 이게 또 정상이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예, 이 뭐가 이거 목이 그냥 마르면서 예, 그 입안에 또 냄새도 엄청 났습니다.
1: 심혈이 심한 증상이 다각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항상 껌이나 사탕을 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심장이가 예. 막 답답하다 할 때면 있지 않습니까? 막 이 내 안에 막 식은땀이 나네 막 후들후들 하면서 내기가 탁 떨어지고 이래서 계속 약도 넣고 다녀서 진장약도
1: 예.
4: 생활도.
1: 예.
4: 그런데 지금 내 이 저온 정신만을 먹으면서 벌써 몇 개월 되니까나 이 증상들 다 좋아지는 게 알렸습니다.
1: 예.
4: 난다, 예. 심장도 예. 그렇고. 그리고 위에 또 입안에 냄새 난 게가 용서 냉했는데 지금 9년 지난 게 다 어디 온데간데.
1: 어, 그 문제 해결이죠. 아무리 네. 뭐 치솔질을 하고 뭐 윗병치를 하고 해도 잘났지 않던 게 이 제품 견제하시고 나서 그런 큰 문제가 하나둘 다 해결받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4: 예, 네. 하루에 밥 먹은 치솔하고 밥 먹고 지나갈 땐 치솔하고 이래도.

0: 쓸데없을 때다. 그때는 이상하다.
1: 안 되죠.
0: 이렇게
1: 예.
0: 근데 정말 생각밖에 이렇게 뭐, 이 좋은 정신만 먹으면 진짜 다 없어지고, 이 심장도 용태나 어떤 가끔씩 막 부들부들할 때는 예, 그래서 내게 딱 떨어져서, 야, 이 무슨 이렇게 내게 떨어지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까지 막 있었는데 지금 용태난다. 어디
1: 그렇죠.
0: 다녔고,
1: 예.
0: 예. 예. 이런 근심이 없어가지고 예, 뭐 활동해도 그렇고 용편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자신감이 예. 생기죠. 예예. 예.
0: 그래 그리고 또 혈압도 엉성한 데서 예, 혈압이 좀 올라가고 혈압이 좀 내려가고 하면 맥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면 막 머리가 아프고 이랬는데 이 좋은 정신만을 먹으면서 혈압도 용 엉성해.
1: 아 기본일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러니까 나이 이 좋은 정신만을 먹으면서 간말 보니까 이 여러 가지를 용 개선시켜주는 아주 정말 좋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1: 심장 군주의 기관이니까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접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기관이 정상 공능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0: 예. 그래 난 계속 꾸준히 쓰길래 오늘 또 9번 좀 주문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좋은 정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어제 이빨이 자꾸 통쇠나고, 예. 그때 쓰리도 없고, 그 다음에 입에서 냄새 그냥 나서 해야 할 날이거든. 세 번, 네 번 치솟으면 냄새 나고.
1: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뭐 이 자리에 눕게 된 밴드시들 눕자면 그냥 속이 답답하고 또 옆팔로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이러면 저녁에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래 내 선생님 강의도 열심히 라디오 방송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 나도 이 심장이 그렇겠다고 이래서 좋은 정신만 시작했었는데 오 선생님 정말 이 이빨이라면 그렇게 통신하던 게 지금 뭐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예.
3: 예, 그때 수리도 다 재빨아서 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지. 그 다음에 이빨에,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게 없어지니까, 예, 밥 맛이 안 달전.
1: 아, 그렇죠.
3: 오, 예.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녁에는, 뭐, 밴드 신으로도 잘 수 있고, 옆으로 돌아누버도 이렇고, 잠을 연구도 폭주한다, 그죠?
1: 그렇죠.
3: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난다.
1: 그럼요.
3: 그러니까 조절도 용 잘 된다, 이야기.
1: 그렇죠. 심장 공동이 좋아지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예. 혈압이 원래 그 혈압을 160, 180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예, 140, 130에서 돈다.
1: 너무 정상입니다.
3: 예, 용 좋습니다.
1: 예.
3: 또 어떤 날은 혈압약 아이 먹어도 예, 또 제 오늘 약 아이 먹었구나. 대부분 그냥 130, 140 여기서 웃더니까 머리 다 아프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게 넉 달 동안 계속 혈압이 온정된다면 혈압약 끊어댑니다. 넉 달 계기를 하면 됩니다. 예, 넉 달 계기를 하셔. 예,
3: 예, 예. 예. 그래, 예, 오늘 이제 아홉가 배달 받다고 그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료정을 따라서 견지하는 분들이 아홉가 사면 세가 주니까 넉 달 동안 또 한 개 료정을 견지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예, 잘 예.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좋은 정신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예.
4: 이미 자꾸 심률도 고르잼이. 그래, 또 심근통도 생기미. 난 그 혈압도 들어야 되고. 이래서 내 지금 이거 지금 내 선택에 써봤는데 써볼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4: 혈압도 들어야 되는 것도 많이 났고, 그래서 심률이 고르잼 그랬던 게 그게 정말 온정됐습니다, 지금.
1: 아, 그건 해결이죠. 심률이 정상 돌아온다는 게, 예, 예.
4: 이거 통도 생기는 것도 통증도 많이 가난다.
1: 그렇죠.
4: 예. 길에 가슴 열상이 바위 돌지 두고 놓는 것 같은 것이 많이 나서.
1: 바로 그런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 예.
4: 예, 또 아홉 또 배달받아 계속 오래 쓰겠습니다. 이제.
1: 예, 그렇게 해서 3, 3에 5개 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단순 왼쪽 앞가슴이 아프거나 혹은 또 뭐 단순

0: 10년만 걸지 않거나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심장병 증상이 아닙니다.
1: 네, 그래요?
0: 주약에는 우리가 지금 심장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치료에서 보온 제품 저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증상이 개선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어느 한 심장 내생하는데 왼쪽 아까슴에 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무슨 반응이 생기게 되면 심장으로 문제다 이렇게만 결론할 건 아닙니다.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혈압도 조절받지만 너무 높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반드시 누워서 하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아프고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모두 심장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일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보온 제품을 먼저 우선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의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9각을 싸면 3각을 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써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학교 기업이 련동하는 야외 실전과 흥미로운 소양 평가부터 학교 지방이 협력하는 특색 견학 체험까지 우리 주 각 중소학교들에서는 덕지 재미로 전면 육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 방식 혁신과 성장 환경 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원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쌓고 재능을 키우며 시민 성장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다채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길시 연집향 남계촌에서 한 차례 야외 견학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중소학생 21명이 활동에 참여해 야외에서 불 피우기, 밧줄 사용법, 야외 물 정화 등 실용적인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또 활쏘기와 야외 취사, 캠핑까지 직접 체험하며 몰입감 있게 자연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견학 활동은 전문 야영 코치팀이 전 과정을 지도하고 세심하게 가르쳤으며 훈련 내내 안전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학생 최민혁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작을 패는 방법과 불 붙이는 방법을 처음 배웠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습니다. 학생 박재희입니다. 자연과 접촉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어젯밤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잤습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학생들의 야외 실천 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은 방학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야외 위험 대피, 자아구조, 상호구조 능력을 익히고 팀 협력, 상황 대처 종합 능력을 키우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질 교양과 안전 교양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데 조력합니다. 연변 일과송 야외 확장위원회사 책임자 최동훈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 특히 소학생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워줬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교육 정책을 깊이 있게 실시하기 위해 방학 전 연길시 신흥소학교는 저학년 평가 수업을 실외로 옮겨 운동장에서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말 종합 소양 평가 방식은 정성껏 설계한 다원적이고 재미있는 관문 통과 과정을 통해 언어 표현, 수리 활용, 예술 발표, 체육 실전을 하나로 융합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새로워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운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안내원, 관찰원, 평가원으로 변신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종합 소양을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1학년 학생 조민성입니다. 이번에 신흥소학교에서 즐거운 기말시험을 치렀는데 어문, 수학, 체육, 미술, 음악 다섯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셔서 결국 다 통과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2학년 학생 공윤입니다. 방금 학교에서 조직한 수학, 어문, 예술, 체육, 미술, 문답평가에 참가했습니다. 카드로 관문을 통과하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연령 특성에 맞춰 전주 저학년 기말평가는 모두 별점 평가 격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 과정 시험지를 사용하지 않고 점수도 매기지 않으며 순위도 정하지 않아 종합 소양 평가가 아이들의 천성과 교육의 초심에 더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교도주임 허안나입니다. 놀이 형식의 관문 통과 평가는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표현력, 실천 능력, 림기 응변 능력을 길러줍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최적화해 부담은 줄이면서도 교육질을 유지함으로써 저학년 학생들이 전면적이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각 학교는 학생들이 향촌 민속기지, 홍색전시관, 档案관, 의료기구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우고 탐구하며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은 학교 플러스 사회기지 교육연합체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현지 자원을 활용해 가깝고 상시 운영 가능한 견학 실천 과정을 만들어 학교 지방 협력 개발, 현지 개발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올해 안도현은 쌍원 교육연합체 건설을 전액에 피복했으며 6개 중소학교와 6개 현지 우수사회교육기지가 협력해 28개의 현지화된 견학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 국장 성홍입니다. 우리는 쌍원 교육연합체 구축을 추진하고 학교 교원과 기지 인력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의 중의학, 민속, 홍색,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각 연령대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견학 수업을 집 앞에 마련해 아이들이 고향에서 배우고 느끼게 했는데 이런 학교 지방 공동 건설 모식은 실전 교육의 관건고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최근인간 우리주는 교육 플랫폼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양성 경로를 넓혀 지행 일치를 강조하고 다채로운 실천 활동을 적극 창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방학기간 자녀와 함께 고향의 산과들, 역사유적, 민속마을을 돌아보게 경려하고 정규적인 견학교육기구를 통해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중화민족 다운 일체 구도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이 협력하고 다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구도를 구축해 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혜택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열린 주생태환경국 소식통보회의에 따르면 근내 우리주에서 대기오염 예방투치 사업을 깊이 추진한 데서 공기질 우량일수 비율이 5년 연속 98%를 웃돌고 PM2.5 평균 농도가 4년 연속 1립방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했으며 공기질 3가지 핵심 지표가 모두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으로 됐습니다. 대기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견제하고

0: 대기 7위 5가지 전력을 펼쳤습니다. 주생태환경국 대기환경처 처장 고지강입니다.
1: 창신推动 烟花爆竹燃放管控
0: 꽃불 폭주 연소 관리 통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금지 및 제한 구역과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확정했으며 판매 원천에 대한 선전을 전면 강화해 이는 연속 음력설 기간 오염물 농도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존 오염 처리를 강화하고 오존 오염 조기 경보 처리 기재를 구축했으며 고온 시간대에 시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 표식선 시공 등 VOCS 배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도로 물 뿌리기 빈도를 늘려 오존 생성을 억제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정밀화 감독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원천 종합 치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산업 개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석탄 보일러 초저 배출 개조와 가스 보일러 저질소 연소 개조를 전면 추진하고 모든 대형 석탄 보일러 승격 임무를 완수했으며 세멘트 등 중점 업종의 오염물 감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로후차와 로후보일러 도태 진척을 다그치고 전문 보조금을 시달해 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집 소각 금지를 엄격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5급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9만여 개 경작지 관리 통제 구획을 세분화했으며 위성 원격 탐사와 영상 감시에 의탁해 집 소각 순찰 관리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소각 오염을 정밀하게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루터기 계획 소각을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엄격히 감독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대면적 규정 위반 소각 발화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오염 예방 퇴치 대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에 정밀하게 맞춰 청정에너지 열공급, 석탄보일러, 초저배출 개조, 휘발성 유기물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독관리 설비 건설 등 고품질 대상을 적극 신청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주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루계 감축량은 각기 3,755톤과 449톤에 달해 뚜렷한 감축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전에 주력했습니다. 2024년 우리주는 전국기후 적응형 도시건설 심화 시험점으로 됐습니다.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시험점 건설의 재반 사업을 추진한 동시에 훈춘광업 메탄가스 리용 CCER 대상을 추진해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총칙에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핵심 요의 전면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첫머리에서 립법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핵심 요의를 전면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조문 순서는 기본상 12가지 반드시 논리에 따라 전개됐으며 우리 당의 신시대 민족사업에 관한 리론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을 집중 구현했습니다. 총칙은 민족단결 진보사업은 중국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견제하고 습금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찰하며 중국특색 민족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총칙은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는 중대한 독창적 론단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대포치를 해석했으며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진보 등 중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 완선하며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0: 단일내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지역 문화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광범한 서예 창작자들을 단결해 문예 창작을 깊이 추진했는 바 일련의 우수한 서예 작품들이 각급 전시회에서 선보여 풍성한 문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육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며 형상을 보여주는 사명 임무를 둘러싸고 전주 광범한 서예 삼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주제 창작, 교양 양성, 전시 교류, 자원 봉사, 대외 연락 등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5년간 연변서예가협회 회원 2명의 작품이 전국 제13회 서예

0: 전각전, 전구 서화첩전, 전구 각자전에 입선됐고 회원 12명의 작품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길림성 서예 작품 전람회, 회원 2명의 작품이 길림성 제1회 해서 작품전과 길림성 제1회 초서 작품전에 입선됐습니다. 향후 새로운 한기 연변서예가 협회 주석단은 본토 문화의 깊은 내포를 힘써 발굴하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 문화와 민족 단결 실천에서 주제를 정돈하며 정품을 다듬게 됩니다. 인재 양성 기제를 혁신해 광범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성장 공간을 마련하고 기층 봉사망을 최적화해 목향기가 교정과 사회구역, 부대와 향촌에 스며들게 하게 됩니다. 또한 대외교류 차원을 확장해 상호학습 속에서 특색을 부각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 서예 사업이 새 단계에 올라서게 할 계획입니다.
1: 왕청현 공안국 대천발출소에서는 일전 원격 조작식 전신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주민 경제 손실 32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당일 왕청현 공안국 대천파출소에 반사기 조기경보가 접수됐는데 관할 구역 내 한 주민이 전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민은 낯선 전화를 받은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면에 공유 기능이 켜졌습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악의적으로 자동 연결로 설정돼 통화 불가, 없는 번호 안내 등 이상현상이 발생해 개인 자금이 도난당할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기경보 접수 후 민경은 수소문 끝에 당사자를 찾았는데 그의 휴대폰은 화면이 꺼진 채 백그라운드에서 누군가 계속 원격 조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경은 당사자를 도와 심카드를 분리하고 기기 네트워크를 차단해 범죄 분자의 원격 범행 통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은행카드를 보호하기 위해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조치로 당사자의 32만 원 예금은 한 푼도 피해 없었습니다. 왕청 공안은 광범한 주민들이 낯선 전화를 각별히 경계하고 화면 공유 기능을 절대 켜지 말며 휴대폰이 원격 조종 당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통화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고 가까운 공안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자신의 재산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0: 2026년 신화룡컵 안도현 축구연맹전 결승전 및 시상식이 26일 안도현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라운드의 치열한 경기를 통해 각 참가팀은 앙양된 체육정신을 보여주며 대회를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다채로운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전 옹성가두 대표팀과 영경향 대표팀이 먼저 3위 쟁탈전을 펼쳤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특색 문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긴장하고 치열한 경기에 열렬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옹성가두 대표팀이 2대0으로 이겨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후 2시 이번 연맹전 우승을 가리는 대결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호흡을 맞춰 완강히 분투하면서 강인한 체육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종 장흥가도 대표팀이 5대1로 송강진 대표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감독, 우수 조직 선진 개인, 최우수 득점수 등 개인상과 우수 공헌상, 공평 경쟁상 등 단체상을 차례로 수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팀, 준우승팀, 우승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영예를 받았습니다. 안도현 장흥가두 대표팀 선수 조진종입니다. 이번 연맹전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격동되고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모든 선수들의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결승전 상대팀의 실력이 매우 강했지만 우리도 전력을 다해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이는 영예일 뿐만 아니라 경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축구에 대한 열애를 이어가고 경기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안도 축구 풍채를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관중 리민우입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특별히 정체로웠습니다. 선수들의 완강한 투지가 사람들의 피를 끓게 했고 다채로운 문예 공연까지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안도현에서 이런 대중체육 경기를 많이 조직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부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여름철 편안하며 꽃무늬가 산뜻한 조선족 꽃무늬

0: 보니 할머니 바지가 연길 소시장 매대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 하루 판매량이 100여 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바지는 틱톡 등 짧은 영상 플랫폼을 휩쓸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관련 화제 동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도 계속 치솟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현장을 찾은 뒤 잇따라 옷차림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1: 룡정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일전 룡정시 계산툰진 장터에서 사회보험정책 하향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일꾼들은 현장에 临시 자원봉사대를 설치하고 매대 상인들과 대중에게 정책선전수첩을 배포했으며 현장 문의에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회보험 사기방지 법률 보급선전도 함께 펼쳤는데 사회보험 봉사창구를 거리로 옮겨 대중들이 장도 보고 관련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길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작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문의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내방 총 금액에서 현금도 빼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0: 생각도 더드리고 또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차향 베개도 더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도 더 증송해드리는 우리 활동 우리 내일 모레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활동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입니다. 국내의 수십 명 권위 전문가들이 15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이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약재하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그리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처방이 들어가 있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요.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서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준다. 그러면서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우리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와 혀를 보충해주고 또 풍한습을 빼주고 또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준다. 그러면서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준다. 서장이 사는 혈액형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서장 이사하고 중이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방식 이론체계가 다릅니다. 장약심리방어는 서장약이면서 중약 약이기 때문에 서장 이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하고 중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이 따로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제가 이 방송 열심히 듣는 시청자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대단히 높아다 말입니다. 혈압이 고혈압 환자돼서 20년 동안 고사했습니다. 서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0: 예.
2: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혈압 때문에 걱정하다가서 이 방송 이 선생님 경리 지금 맹신해서 들었는데 서장약이라니까 마음이 꿀리더라 말입니다. 서장이라 하게 되면 지대가 높은 고한지대이고 뭡니까?
0: 맞습니다.
2: 산지대. 그런 지대에서는 나는 저기 천년약재를 만들었다니까. 믿음이 가더라 말입니다. 그것도 또 해발이 4,500, 5,400 이런 데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약이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그게 좋겠을까. 그래서 믿고서리 썼는데 그 정말 선생님이 강의가 마찬가지로 효과를 잘 봤습니다. 먹으니까 오랫동안 먹으니까 혈압이 조절되더라 말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던 게 안정돼가지고 혈압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선생님이 몸이라 하니까 저기 방법을 계속 듣더라. 어떻게 어떻게 저기 먹으라는 거에 거기다 또 한 가지 방법도 결부해가지고 썼는데 아기전대를 썼는데 약두 달 정도 먹으니까 혈압이 완전히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기는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이하고 심내방.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심내방만 먹습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그 서약처럼 이렇게 한 날에 세 번씩 먹으면서 딱딱 이렇게 뭔가 병세리에 눌러주고 머리 못 쳐들게 하니까 빨리 저기 치료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혈압 때문에는 큰 걱정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색이 뇌경색이 있습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여기저기 여러 곳에 맥혔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 향 안에 띵하고 흥하고 정시에 난단 말입니다. 머리 아프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러니까 밤에 저희 낮에는 그런 데를 견딜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잠도 못 잤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지 못하니까 가슴이 침침하고

0: 우울증도 우울증이 막 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과사했는데 지금은 예, 그 저기 뭔가 하기다 보면 이런 증세 없어졌습니다. 머리 안이 개운하고 아프지 않고 띵하지도 않고 오림증도 나고 소리도 안 난단 말입니다. 귀에서도 머리에서 소리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골이 안 아프고 그러니까 예, 정신합니다. 일어나게 되면 기분이 좋고 예, 정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위가 좋지 않아서 예, 등허리가 검사할까요? 위에야 심하다는 기랍니다. 그래서 그냥 시구물이 올라오고 예, 그 쓰리고 아프고 밥맛이 없고 소화해야 되고 예, 그래 나서 사람이 많이 추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몸이 위 좋지 않으니까 예, 면역력이 약해져서 오고 가는 감기 다 하고 예, 그랬는데 지금 위가 좋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쓰리고 시구물이 올라오고 아프고 이런 증상도 없었었단 말입니다.
1: 아, 예,
0: 예, 위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여러 곳도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다리 아프던 것도 낫고 다리 저리 발다리 저리던 것도 낫고 저기 섭에 자꾸 예, 서면 저 여드름이 있고 예, 여실금도 있고 이랬는데 이 방면에 또 효과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효과를 약 안 나가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아, 예.
0: 우리는 예, 이거 둘이 같이 이렇게 먹는다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먹을 타사입니다.
1: 아,
0: 그래서 예. 예, 이번에 활동도 좋고 해서 예, 약을 배달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예,
1: 예.
0: 예, 오늘은 문의를 하자고 합니다.
1: 예.
0: 우리 친구가 저번에 만났는데 눕기만 하면 잔답니다.
1: 아.
0: 눕기만 하면 자고, 예. 그것도 할 날에 10시간 넘어 자도, 예. 계속 피곤하답니다. 계속 잔단 말입니다. 예. 누구면 자고, 누구면 자고. 그래, 얼굴도 딩동 부수고, 예. 자꾸 자니까 그런지 몸이 나는 것 같다고, 예. 부서는지, 몸이 나는지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1: 아.
0: 그래서 답답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문이라고 소리, 맞으면 약 쓰겠답니다.
1: 아, 예.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예. 장기적으로 정신이 긴장하면서 우울해지고, 아, 수면 질량이 내려가면서, 예. 예, 이 자는 시간은 매우 길지만, 또 자고 일어나도, 예.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계속 예. 피곤합니다. 예.
0: 예.
1: 정력을 회복하기 아주 힘들어지죠. 예. 예. 이런 분들은 꼭, 예. 신경계통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이런 병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0: 아.
1: 예. 우리, 그, 장약신대방 방언은 뇌세포를 잘 수복해주고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약인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서 아,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치료해준다. 예. 이 효소는 예,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인데 예, 주로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우리 성분들이 우리 장약심리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청궁이라든가 남성이라든가 예, 예, 지룡이 또 들어갔죠. 홍경천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이 사람, 이분이 지금 신경성 치료를 요구해주면은 그런 증상이 나사집니다. 예.
0: 예. 예.
1: 그래서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연기전화는 예.
1: 2417979번입니다.
0: 예, 2417979.
1: 맞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장약심 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저는 예, 이게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예, 20여 년 예, 서약인 혈압약 먹음에 살다가 선생님 장약심 예방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약을 단 만에 장약 신예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아, 그렇죠. 예.
3: 그리고 저는 이게 다발성 뇌경색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그냥 어지럽지 머리 무겁고 눈도 무겁고 눈 뜨기도 여기 힘들었습니다.
1: 예.
3: 예. 근데 예,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하니까 머리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예,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림이 야 지금 사는 게 기분이 진해졌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예. 그 다리가 그냥 시리고 저리고 해서 걷기 힘들었는데 아 지금은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예, 지금 다리가 예, 시리고 저리는 법이 없어서 예, 야 걸는 데도 영 편합니다 지금.
1: 예.
3: 예. 그 우리 부부는 정말 이거 활동할 때마다 이 약 싸서 먹으면 건강 챙기고 있는데 예, 선생님 한 가지 뭐냐 그거는 예, 내가 어제 그런 우리 고향 친구를 만나서 예,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자기 병원에 가서 한 게 뭐 오른쪽에는 무슨 경동맥이 빵칼이 있고 왼쪽에도 경동맥이 빵칼이 있다면 영수증이 할 때다. 예. 그래서 내가 예, 방송 드리니까 이게 이런 빵칼에 서장약이 좋은 약이 있다고 하니까 예, 야 그러면 예, 이 선생님과 문의해달랍니다.

0: 지구 빵콰리라는 게 생깁니다. 예. 에,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또 녹궁수의 부주라는 것도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또 아프고 하품이 자주 나죠. 예. 이런 빵콰를 제거하지 않으면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치매도 쉽게 올 수 있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경동맥 빵콰이 있다 할 때 대뇌 허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죠. 예. 이런 경동맥 빵콰를 제거하려면은 먼저 환자분이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산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예. 이렇다면은 이게 잉빵콰이 생겨야 합니다. 예. 이게 빵콰이라는 게 잉빵콰도 있고 루안빵콰도 있고 이러는데 예. 이런 걸 해결해 주면은 그 잉빵콰이 생겨야 합니다.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혈전도 녹여주고 혈도 풀어주고 이런 약이 그 들어가가지고 고 빵콰를 녹여서 소분자로 만들어 또 그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 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또 排便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 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 그 장약 심리방은 혈지도 내려주고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갔죠. 예. 소홍화랑 지룡이랑 당귀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빵콰를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우리 장약 심리방만한 이런 약이 없습니다. 예. 결국 여기 부드러운 빵콰도 또 이게 형성되면은 그 안 좋은데 이 부드러운 빵콰도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잉빵콰, 란빵콰 이게 다 형성이 아예 되죠. 예.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이걸 경동맥 빵콰를 소분자로 녹여서 싹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그럼 예, 자기도 지금 배달받아 쓰겠다는 그랬어요.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우리 활동하게 되는데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 조절이한데 30여 년 서양 혈액약만 먹으면 살았습니다.
0: 네.
3: 그러다에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심리방만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접단 만에 잔약 심리방만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3: 예. 예. 네, 저는 그러고도 경동맥 오른쪽 빵콰이 있어서 항상 근심하다가 심리방 넉다방 먹고 검사하니까 빵콰이 이게 싹 사라졌습니다.
0: 예, 지금 빵콰이 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분은 이제 그 손님처럼 넉 달 반만이 이렇게 사라진 분들도 있고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이렇게 사라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 빵콰이.
3: 예. 예. 그리고도 나는 심장에서 항상 숨차고 가슴이 답답한 특히 앞뒤 가슴이 쏙쏙 찌는 거 이래 아팠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면 숨을 차고 가슴이 숨 막히 이 증상이 완전히 잃었습니다.
0: 예.
3: 그래 이 약이 하도 효과 전 우리는 부부가 같이 먹길래 활동마다 싸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3: 예.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에게 막내 동생이 요즘에 한국에서 왔는데 야 이게 심혈이 150, 160개씩 뛴답니다.
0: 오, 예.
3: 예, 그러나 영어 바빠하지. 내가 이 약을 빨리 쓰라고 이게 심혈관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그래, 선생님과 문의해달라고 해. 지금, 우리 집 와 있습니다. 선생님, 지도를 받아보자고.
0: 예.
3: 내가 한국에서도 심장약을 많이 썼다는데 별 큰 화제로 없어서, 그래, 두고 들어왔습니다.
0: 아.
3: 예.
0: 예. 이 심률이 지금 150개 내지 160개씩 뛴다, 제코맨과. 예. 이런 예. 심률 문란이 나타나는데, 어째서 한국에서 심장병에 좋다는 그런 약들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보는가? 우리 무릇은 일에 부딪혔을 때 매우 놀랍니다. 예. 심장이 그래 빨리

0: 뛰지 않습니까? 예. 너무 놀라가지고, 예. 예. 그리고 매우 기분이 좋으면은, 매우 기쁘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심정이 아주 유쾌하죠. 예. 그럼 그 기분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이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심율이 빨리 뛰는 분들, 단순히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약만 써서 효과를 못 본다.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선 먼저 신경 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랑 할 때에 어떤 약입니까?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증상이랑 신경문란이 온 것을 치료해주고 또 그 신경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신경을 또 안정시키고 또 신경쇠약증상을 치료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룡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또 천궁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이런 약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주고 또 원래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정말 두 번 체감담을 애한 이런 약이죠. 예. 이래서 심장을 치료해주는 면에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심율이 그렇게 빨리 뛰는 이런 증상을 회복해주는 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그러면 이걸 확대 며칠까지 이걸 확대 차와 좀 많이 쌓였답니다.
0: 예, 내일모레까지인데 이번에 우리 활동 기회를 잘 잡으면 좋습니다. 예, 우리 활동 계속 이런 우리 활동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우리 활동에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그 저기는 아랫집에 그 아주머니가 주머니 수술 좀 와서 약 쌓였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거에 우리 아빠의 중풍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사하다가 심리장려방 만나가지고 쓴 게 정말 효과 용 좋습니다. 중풍이 걸려가지고 걸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단 못 내려가고 얼빠 안 하고 딱 모서리 시하고 입 하아 버리고 누구 뭐이란 말하면 행해 보기만 하고 딱 귀신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던 게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살고 한 가지 마사지가 다 맞아서 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팔도 사지 못하고 소변도 팔을 못 보고 이래된 게 예, 그거 저기나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 듣고 이게 예, 공룡 수술 딱 시에서 중풍 치료한다니까 나의 중풍이 걸리니까 방법이 없을 때다. 근데 이 약 쓸까나 예, 아니 야득단 만에 혈압약이 혈압이 온정다니까 혈압약이 안 먹게 됩니다. 그 심리방만 먹어도 그렇게 잘 됩니다. 거기다가 선생님 가르친 대로 또 약을 쓰니까 나 예,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아예 안 먹고 내 이 심리방만 먹는데 우선 온정 잘 돼가지고 용 좋습니다. 예, 많이 좀 회복됐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0: 하하하, 예,
3: 정말 이 약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때까지 이런 약을 못 만나서 고생했습니다. 예. 그래 나도 예, 마음이 불안하고 예, 신경질이 많고 나 먹으면 이게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서 힘나는 것도 신경질 쓰고 이래고서 그래서 심장이 바닥바닥 뛰고 경력이 없고 그래서 누구 말하면 짜증만 내고 밥은 못 먹고 먹이 없고 이래던 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 이래던 게 예. 아니 지금은 예, 그냥 같이 우리 아바이 갔을까나 똘똘해진 게 영 젊어졌단다. 우리 내 아줌마들이 다 말한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하고 똑똑해졌다. 원래 빠르한데다가 속이라 지금 더 빨라졌구나. 얼굴하면 예뻐졌구나 하고 용 불편한다. 그래서 많이 선전했댔습니다. 이거 예.
0: 선전을 해야 돼. 요가에 먹는 약이 이야기입니다.
3: 예, 여러 사람이 많이 썼는데 얘 다 좋다 한다. 그래서 얘 그 사람들도 이제 수구슬이 더 났으니까 나 이제 그런 거나 어떤 사람이 경제 못 따라가니까 좀 이따 싸고 어떤 사람이 인사 뺏네 미리 싸고 이랬다. 그래서 싸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랫집에 아주머니는 얘 주제를 해결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심장이 막 팔딱팔딱 뛰다도 어떤 때는 한참씩 심장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떤 안에서 얘 경력이 하나도 없고 딱 모서리 해야 한답니다. 이제 얼음 지나고 이래서 얘 노공이 와가지고 또 슬쩍 예. 그래서 전문에 썼는데 예. 선생님과 말하고 썼는데 예. 효과 용 좋답니다. 좀 발가리에 바깥에 댕길 때다. 예.
0: 예, 우리 이
3: 예, 그래서 산동이 좋으니까 나요. 오늘 싸겠답니다. 아무래도 뺐냈어요. 우리처럼 뺐

0: 내순하고 다른 양아 있어도 이 양 맛도 준다고 이랬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이 지하를 이렇게 세계나 넣은 분들이 이 노공이란 네. 온 분들한테는 우리 이야기 아주 그분들한테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0: 복음입니다. 복음.
1: 예, 그래서 예, 예, 그분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똑바로 전화했습니다. 예, 뭐고 똑똑했으니까 좋단다. 예, 기뻐한다. 예.
2: 우리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당약을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자오 예, 당약 식내방 먹고 있는데, 예, 야덥달자오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도저히 잘 되는 게 알려지니까.
1: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또 알려준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도들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네.
3: 지금은 예, 당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아,
3: 예. 예, 신경성으로 예, 그래서 소리나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이 당연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1: 예.
3: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1: 예.
3: 그런데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럽증이 인차이롭습니다.
1: 좋지요.
3: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이렇게 예, 훌륭한 약을 소개를 해줘서 예,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그래서 우리는 쓰겠습니다. 예. 약을.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아,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아, 이런 아,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고 뇌동맥경화라든가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황황하다거나 흉부 압박감이 있다거나 숨이 차고 아, 또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고 사지가 저리고 또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언어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이 반신불수랑 있는 이런 분들 아, 발을 굽히기 힘들고 아, 또 아, 그 흐리멍텅한 이런 증상이 자꾸 나타나느니 정신이 에, 그리고 침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하다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마비 증상을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어는 아, 정기적으로 혈액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가죠. 예. 예. 이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하죠.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아,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아, 신체 건강의 기초이죠. 예. 혈관계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 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예. 예, 혈관은 우리 생장 발육에 따라 가지고 점차 길이와 굵기가 증가되고 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 예,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른가에 따라서 아, 사람이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1979번, 2411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별일 없는 하루도 좋지만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 조금은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비슷해서 따분하게 느껴질 때 자, 아래 문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하자. 일생을 다해 나의 매일은 단 한순간도 똑같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던 우리의 하루가 또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나 북부, 왕청 북부, 훈춘 동부 지역에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2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3도입니다. 내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요, 웃음을 점점 잃어갑니다. 하루에 몇 번 크게 웃으셨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하루 평균 300번에서 400번 웃지만 어른은 하루에 15번도 채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여자가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꽤 잘생겨 보이자 말을 걸었답니다. 잘생긴 학생인데 아직 공부하고 있어?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가 바로 칭찬했습니다. 야, 미래의 의사 선생님이시네. 그럼 나중에 제가 아플 때 찾아갈게요. 남자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전공은 뭐예요?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법의학입니다.

0: 자, 두 번째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기침이 심해서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담배를 좀 적게 피우세요. 한 달쯤 뒤 할아버지가 다시 의사를 찾아왔는데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가 물었죠. 담배를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피우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1: 하루에 반갑도 안 돼요.
0: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예전엔 얼마나 피우셨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 예전에는 안 피웠어요.
0: 이야,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모든 게 헛수고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리를 쏘아댔습니다. 아내가 참다 못해 말했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내가 운전할 때 옆에서 계속 잔소리할 때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 말 있죠. 역지사지. 이럴 때 아내가 좀 남편 마음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젊은 여교원이 학급의 한 남자아이에게 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떠나 늑대에게 잡혀 먹혔다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알겠죠? 하고 교훈이 말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이 순종적으로 무리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늑대에게 잡혀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러게요. 이 양의 운명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 식탁에 올라올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시.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에는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자, 중국 고대 걸출한 정치가, 군사가, 발명가이자 문인이었던 제갈량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갈량은 평생 몸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이바지하였다. 鞠躬尽瘁死而后已 라는 말을 몸소 실천했으며 중국 전통 문화에서 충신과 지혜로운 자의 표상입니다. 제갈량은 기원 181년에 태어나는데 아버지 제갈규는 태산 군승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러나 전란과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년 시절은 험난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3세 어머니를 잃고 8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7세 제갈량은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학문에 힘쓰고 벗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평소 량부음, 량후인을 즐겨 읊었으며 항상 관중과 악기에 자신을 비유했으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친구 서서와 최주평만이 그의 재능을 믿었답니다. 경주에 머무는 동안 제갈량은 사마휘, 방덕공 등 명사들과 교류했고 한한 명사 황승원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황승원은 자신에게 머리카락이 누렇고 피부가 검지만 재능은 뛰어난 추녀가 있다고 했고 제갈량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후 그의 은거 생활은 10년에 달했으며 제갈량은 초가집에 있었지만 천하의 대세를 예의주시하며 현명한 군주를 기다렸습니다. 207년 곤경에 처해 있던 류비는 사마휘와 서서의 이중 추천으로 와룡 제갈량의 재능을 알게 됩니다. 서서가 류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불러서 만날 뿐이 아니라 친히 찾아가 뵈야 합니다. 장군께서는 몸소 그의 초가집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류비는 마침내 몸소 세 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 제갈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견 후 류비는 좌우 사람들을 물리고 간절히 조언을 구했답니다. 제갈량은 그에게 천하의 대세를 분석하여 말해줬습니다. 조조는 이미 백만 군대를 거느리고 천하를 협박해 저우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이는 정녕 함께 다투어 겨룰 자가 아닙니다. 손군은 강동을 근거로 삼은 지 이미 3대째로서 도움은 될지언정 함께 도모할 대상은 아닙니다. 형주는 무장으로 다투기에 좋은 땅이나 주인이 능히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익주는 기름진 땅이니 류장이 어리석고 약하여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류비에게 먼저 형조와 익주를 취하고 바깥으로는 손군과 동맹하고 안으로는 정치를 바로잡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류비는 크게 기뻐하며 제갈량과 날로 가까워졌고 관우와 장비가 불만을 품자 류비는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나에게는 공명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제갈량은 그때 나이 27세였으며 이로써 세상에 나와 류비를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11년 류비는 류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이끌고 촉으로

들어갔고 제갈량은 관우와 함께 형주를 지켰습니다. 2년 후 제갈량은 명을 받들어 장비와 조언을 거느리고 장강을 거스러 올라가 백제성을 함락했고 강주를 취한 후 각지를 분병하여 평정하고 성도에서 류비와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삼국정립의 국면이 완전히 형성됐고 류비가 황제 즉위 후 제갈량을 승상으로 임명했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거대의 걸출한 정치가이자 군사가이며 발명가인 또 문인인 제갈량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211년 류비는 류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이끌고 촉으로 들어갔죠. 223년입니다. 류비는 형주를 되찾기 위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소노를 동정하였으나 이릉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영안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듬해 봄 류비가 위독해지자 급히 제갈량을 영안으로 불러 호사를 부탁합니다. 류비가 제갈량에 말하기를 그대의 재능은 조비의 10배이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큰일을 마칠 것이다. 만약 내 아들이 도움을 말하면 도우라. 만약 재주가 없다면 그대가 그 자리를 스스로 취하라.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신은 온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이바지하겠습니다. 류비는 또 류선에게 제갈량

조상을 아버지처럼 모시라고 명했습니다. 류비가 죽은 후 류선이 즉위하여 제갈량을 무량후로 봉하고 입주목을 김임하게 했으며 국정의 크고 작은 일할 것 없이 모두 제갈량이 결정했습니다. 제갈량은 이때 촉한의 국력이 크게 상하고 내우외환이 겹친 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이에 오나라와 다시 동맹을 회복하고 손류연합을 다시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백성을 쉬게 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국경을 닫고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227년 제갈량은 출사표를 올려 류선에게 북벌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같은 해 그는 군사를 이끌고 한중에 주둔하며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이후 6년 동안 제갈량은 모두 이어 5차례 북벌을 감행합니다. 234년 8월 제갈량이 누적된 과로로 군영에서 병사했고 향년 54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임종 전 그는 유언으로 자신의 장례식을 비밀리에하고 군대를 전면 한중으로 철수하도록 합니다. 촉군이 퇴각한 후 사마의가 제갈량의 진행을 둘러보고 감탄하여 말하길 천하의 기재라고 했습니다. 제갈량이 죽은 후 류세는 시호를 충무후로 추증하고 후세는 무후라 높이 불렸습니다. 동진 정권은 그의 군사적 재능으로 인해 무흥왕으로 추봉합니다. 자, 오늘은 제갈량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람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라. 지나가고 있는 오늘도 참 많이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남은 소중한 시간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김 선생님 모시고 또 발바닥 근막염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5시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발바닥 통증이라 하면 족저근막염이가 아주 흔한 질환이고 증상부터 얘기 드린다면 아침에 일어나 첫발 디딜 때 통증이 아주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찌르는 듯이 찢어지는 듯이 아파서 걷기 어렵습니다.

0: 없다. 예, 그래서 물리치료 아무리 해도 효과 없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이 막이, 이 막인데 이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1: 네.
0: 예, 족저근막이란 발 뒤꿈치 그 뼈의 전내측과 다섯 발가락을 다섯 발가락 뼈를 이어주는 예, 근막. 예, 이 어떤 작용하는가? 발이 아치를 유지하고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족저근막이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적지 않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예, 이 증상. 아, 이게 흔히 발바닥이 찌르는 것 같다, 심하게 아프다, 예, 이런 증상이 있었던 사람은 제일 먼저 예, 족저근막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좀 보통 예, 너무 많이 걸어 다니거나 예, 구조적으로 또 오목발이거나 평발일 경우 예,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예, 등산했거나 계단 오르기 예, 등과 같은 예, 이런 운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족저근막에 이같이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문제는 자주 반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걸어 다녀야 하니까 예, 예, 또 많이 쓰고 나면 더 심해지는 예, 예, 이 증상 예, 발바닥이 우리 인체에서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자기절로 예, 물리치료만 하지 말고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현대병원에서는 이 근막에 섬유화 결절이 생긴 것을 제거해주고 발바닥에 근막의 장력을 풀어줍니다. 이러면 발바닥을 땅에다 디딜 때 혹은 보행 중에 통증을 빠르게 없애고 그리고 생활관리만 잘하면 재발의 확률을 훨씬 낮춰줍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이것도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점점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제때로 되는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2: 우리 어머니 이 협착이 와서 허리가 막 오그라지면서 번져지면서 이러면 어땠습니다. 결국 바깥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뱅뱅동이 일했는데 현재 병원에 가서 세 번 치료를 했습니다.
0: 네.
2: 세 번 치료를 하니까 기본상 영 좋다 잼니까. 어전에 자기 서로 움직일 수도 있고 밥도 할 수 있고 바깥에도 좀 출입합니다.
0: 네.
2: 내일이 어전에 전 한 번 의사 선생님도 오래 계서 내일 가는 날에 한 번 더 같이 치료하자 그랬죠.
0: 자, 예, 치료 몇 번 받았습니까?
2: 치료를 세 번 하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0: 예, 세 번은 경한 분들이 예, 예. 세 번 정도에서 다 낫고 좀
2: 의사 예, 선생님이 네 번 하랍니다. 기한 번 더 하자고 예. 안 매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해야 되죠.
0: 예, 네 번 해서도 효과 없을 때는 현대병원에서는 그 이상 치료 비용은 또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예, 치료해 드립니다.
2: 그렇지.
0: 그리고 어느 때까지 책임져 드리는가? 3년 책임져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는 병원은 뭐 우리 국내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2: 예. 잘합디다. 가서 예. 영 잘합디다. 그래놓고 우리 어머니는 또 안 나신다. 예. 어머니 들어서 이게 얼마에 엎을 거꾸로 좀 걸지 못하는 게 힘든가.
0: 그럼요. 예.
2: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내다 가서 그랬잖아요.
0: 예. 265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나도 뭔가 뭐 자월신경통이 있으면서 자꾸 내리받 소리 뻗치고 가다도 서고

0: 힘들었대서 멀리 걸지도 못했습니다. 자꾸 바람도 서서 또 다리 들었다 막 그래서 흔들거리려 아시겠다 가고 이래. 그래 가는데 그래서 약도 많이 먹어도 좀 낫지 않을 때 자꾸 엉치 짜기를 아프면서리.
1: 그게 여초의 협착증 진단 이미 받았죠. 예?
0: 나는 내 생각 신경통인가나 자고 신경통인가나 얼음 다리 자꾸 내리저리니까나.
1: 예. 그게 다리 증상이지만 문제는 허리에 있습니다.
0: 아, 허리가
1: 예, 허리 여초 협착. 예? 허리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0: 예, 아픕니다.
1: 네. 예.
0: 그래서 지금 현대병원에 부강주사제 보면 두 번 받은 형 좋습니다.
1: 두 번. 예.
0: 이 다리에서 가다 시장에서 어디 장 몰라서 가서 서수장 꼭 어디 갔다 올 수 있었다 해도.
1: 네.
0: 그래 우리 친구도 뭔가 뭐 내 말 무릎이가 그 가면 또 무릎이가 둥기 맛이 딱 붓기때 좀 갖도나 시라게.
1: 무릎이 붓기고.
0: 예, 뜸이라면 많이 떴습니다. 그런 것도 낫지 않고 침도 나고 뜸도 낫지 않고 계속 한 가지라 매였대다.
1: 무릎 관절염이 예. 아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뭔가 뭐 너무 낫지 않을까 내가 같이 그래서 머리 가서 한 번, 두 번, 두 번째 갈 때 같이 갔다 왔으면 굉장히 많이 낫답니다. 지금 이게 내 순교에 다닐 때 거진 아프던 게 지금 술 아프답니다.
1: 예, 효과.
0: 예.
1: 예, 효과 잘 보시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또 가게 다는데 나는 세 번 치료를 받고 우리 친구는 두 번 치료를 받고
1: 두 번째 예.
0: 예, 예약하고 가자고 된다.
1: 예, 262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예. 됩니다.
0: 예, 전화 드리고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1: 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역시 할머니의 입방수에서 내주신답니다.
1: 예.
3: 뭡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팠어요. 저 천반 협착 등에다의 자골 지형통, 그 다음에 또 경성 관절 이겼어요. 눈에 충혈이 내려 못 당겼습니다.
1: 예.
3: 그 의사 선생님은 네 번 해라 그런다. 근데 세 번 했는데, 이젠 충혈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1: 그렇게 빨리 나섰습니까? 예.
3: 엎드려서 신기도 못 메고, 엎드려서 뭐, 딸 그 허리 아파 못 썼었는데, 이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래 내일 가면 또 내리면 매번 한 날입니다. 열 하루 돼서 가자고 그랬는데요. 가자고.
1: 예, 열 하루가 지났으면 그 다음 치료받을 때가 됐습니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위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위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 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0: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0: 저는 허리 너무나 아파서 지금 제가 때에 그래서 뼈도 짚고 돌아다닙니다.
1: 네.
0: 조그만 구부려도 허리에 싹 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서서 원래

0: 세계대 지출이 왔다 그래서 기도한 이전에 손해봤을 때가 되지 만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올라갈 때에 강마다 이런 증수마다 쉬었다 올라갈 때 지금 다 단숨에 올라옵니다. 지금.
1: 네.
0: 이전에 치료하기 전에 올라와서는 어째 허리 아프대 무슨 약을 전투병에 먹어도 됐습니다. 그래야 좀 허리 아프고 그러는데 지금 전투병에 안 먹어도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1: 허리 아픈 거는 무슨 진단 받은 게 있습니까?
0: 이전에 마다리면 포치했습니다.
1: 네.
0: 그러게 그때 약을 썼다. 토박물이나 뭐나. 그래도 그때 보이고 쓸데 없단 말입니다. 지금 말을 다 보니까 지금 무슨 마음 보니까 더 아픈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보니까 더 좀 치료를 받다고 그랬네.
1: 네. 이미 한 번, 두 번 치료받았습니까?
0: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두 번. 예, 두 번 가지고 그렇게 오래 앓은 병에 완전히 낫기는 어렵습니다. 예, 몇 번 치료해야 된다 하는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치료하면 됩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이 연기시 현대병원 치료는 예, 그 어떤 다른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입니다. 예, 아무런 방법이 없이 그저 치료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치료 방법은 그 부강수사료법하고 면역각성료법 예, 이 두 가지 방법은 예, 다만 현대병원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나 치료해봐도 낫지 않는 예, 여러 만성병, 이난병에 예,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현대병원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지는 것이 이게 바로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보통 무릎관절이 아주 심해서 연골이 다 다스려 빠진 상황이라 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해드리고 세 번, 네 번 치료해서도 효과 없을 때 그 다음에 치료는 돈을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책임져드립니다. 그 어느 때까지 뭐 영원히 영원히 하는 건 아니고 3년 내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재발하면 다시 병원에 오셔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이게 바로 현대병원, 그 어느 병원이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낫지 않으면 책임진다 하는 이런 병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래에 그 이 관절에 제일 흔한 병, 예, 퇴행성 관절염, 네,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이 무릎 태양 관절염이 돼가지고 예, 이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1: 양쪽이 다.
3: 예, 이것은 몇 년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많이 하고 침도 많이 맞아보고 했는데 어떻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약도 많이 쓰고 그렇겠죠. 예.
3: 돈도 많이 팔고 했는데 못 보고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내 지금 이거 치료 두 번 받았습니다.
1: 두 번, 예.
3: 예, 두 번 받은 게 완전히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나 걸어다니고 아침에 진토 아프지 않습니다. 아픈 게 없어졌습니다.
1: 아픈 게 없어졌습니까? 예.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어떤 때는 낮에다가 조금 활동하고 돌아온 거든 밤에 통해 나서 다시 못하고 지금 통제도 못 안 그랬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무릎 관절염은 많이 쓰고 나면 더 합니다. 예.
3: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두 번 치료해 지금 이렇게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그랬다 이게 저 두 번 두 번 이제 이렇게 다 아이들 세 번 세 번까지 해라 그랬다.
1: 세 번 이 적어도 세 번 치료는 해야 됩니다.
3: 예, 예. 세 번 치료해서 완전히 이렇으면 그 다음에 나이 봐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선생님, 내일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세 번 치료하고 며칠 지났습니까?
3: 이게 오늘은 열흘 됩니다.
1: 네. 예. 열 하루, 열 이틀 초과하지 말고, 그런 간격으로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0: 가기 전에는 265-2120에다가 전화하셔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 무릎 관절염은 관절염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이고 나이가 들면서 참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매일 걸어 다녀야 하니까, 예.
2: 네.
0: 예, 무릎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예, 또, 층계도 오르내려야 되고, 지금 층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과거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층계 오르내리기, 평지 걷기, 예. 사람이 평균 1년에 한 100만 회씩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한다라고 밝혀져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똑같진 않습니다. 활동량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좀 적은 사람. 예, 이같이 무릎은 쓰지 않을 수 없는 부위 관절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또 어머니가 우리 집에 노인이 그 어선 중에 제가 80 넘는데 여수한 사회철입니다.
0: 네.
3: 제가 그 방금 우리가 삶을 먹고 그 소리 아파서 영사상실 아들이 애나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부강 사람을 좀 치료해서 해서 그래 하는데 매일 아침에 그 어머니 도시 전화하고 와야 된다 지금 여수에서 여자 말하면 됩니다.
0: 예, 265-21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3: 아,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네, 네, 차례인가?
0: 네.
4: 네, 알았습니다. 나는 그 간접중후증 환자인데, 이렇게 자꾸 목이 세기 마르고, 눈도 말라서 눈도 깔깔하고, 햇빛도 보면 불편하고, 그래서, 눈약이랑 욕고 그다음에 먹는 약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 일단 약을 끊으면 또 곧바로 다 어디나 이렇게 막 바짝 마르는 것 같고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병 걸린 지 어서 한 8년 거의 되는데 이런 혹시 이런 이 난치병도 현재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증상도 가능한지 해서 지금 전화해봅니다.
0: 네, 이게 난치병 맞습니다. 예, 이것도 그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이게 눈물샘 그리고 침샘 같은데 이걸 침범해서 눈물이 분비가 잘 안 되고 또 입안에 침도 잘 나오지 않고 이게 잘 낫지 않을 이유는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저 눈 마름이 그 다릅니다. 예. 보통 눈마름증 하면 그 안약 같은 거 넣으면 좀 나사지고 또 치료될 수도 있겠는지 하는데 이거는 몸의 면역이 기능이 거꾸로 작용해서 침샘, 눈물샘을 공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으로 잘 해결 안 되는데 이거는 어느 병원 가도 해결 잘 안 됩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는 바로 면역각성료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 문제가 있으면 예, 연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이것도 몇 번 치료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0: 네, 예, 그거는 병 정황에 보면서 의사가 결정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2: 네.
4: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5: 예, 부강수사료법이 정말 좋습니다. 5년에 영동이라는 거 와 못 봤습니다. 그게 어디 영동 시장 가서 돌아왔다고 그 뭐니까 선생님.
0: 예, 뭐 어디 아파서 무슨.
5: 죽은다. 집이 노트북인데 여기는 뭐 영동이고 여기는 뭐 온다 말인다.
0: 예.
5: 맛있어서 이렇게. 산책이 나고 해야지. 여기 어디 영동 와서 시장 돌아다니겠다며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그래서 돈을 좀 팔아도 아깝지 않고 영 그래서 기분도 좋고 집에 가져갈까나 제 영서 가서 갔다 왔는가 그래 그런다 우리 아저씨가
0: 원래는 예
5: 허리 중에 이거 뭐니까 마음에서 그래서 이래
0: 허리 아파서 그럽니까?
5: 예, 허리 아파서 예 두 번 맞았는데 오늘 가서 약을 일주일이 난단다 굉장히 처음에 맞을 때 허리 이렇게 돌아놓기도 이렇고 그런 게 두 번째 맞을까 완전히 이런 것 같다 하고 큰 물건도 크게 없겠다. 일어나, 벌써 다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허리 불편하더니, 굉장히 다투와 야들에 될까요? 허리에서 영동 가기 싶더란다. 영동 예.
0: 어떤지 어. 한번 가보겠다 해서, 예. 예.
5: 그런 게. 영동 그게 그렇게 멋있다 않지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영동 완, 큰 완, 일 완으로 한번 갈 때만.
0: 가기 어려우니까, 예.
5: 예, 그래서 그 갔다는 게 난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 어쨌든 난 네 번 맞겠다, 이렇게. 네 번은 무조건 맞겠다, 이렇게.
0: 예.
5: 너무 좋았어요. 니 전화체라, 니 소개라서 그런 게 전화체라. 선생님께 감사해서 인사드립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5: 네,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네, 말씀하세요.
6: 나는 엔장 무릎에 할마염이 언제 오란다.
0: 할마염이.
6: 예, 그래서 이 무릎이 다, 이장 무릎이 보고 좀 치라고 붓겠습니다.
0: 어.
6: 그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0: 예. 예.
6: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0: 물이 찼겠죠, 예?
6: 예, 예 물을 뺀다네. 그, 그래. 물을 다
0: 빼고도 또 찹니다, 예. 예.
6: 그래고 똥도 또 떴습니다.
0: 예.
6: 똥을 뜯까 이렇을 때다, 예.
0: 예.
6: 이런 게, 그, 여기, 안쪽으로 빼나오는데 그게 딱딱 맞추면 중재를 오를 때 영 바쁩니다.
0: 예.
6: 예, 일어나. 그래서 이것도 치료할 수 있는가 하고 담아납니다.
0: 좀 중한 단계입니다. 예?
6: 예,
0: 예. 예. 그, 그렇습니다. 이게 연골이 손상받고, 예, 뼛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그게 염증이 생기면서 활막이라는 여기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작용으로서 무리가 아예 많이 더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물 빼고 나면 또 차고, 예, 그거로 치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뜸뜨고 침 맞고 해도 그거는 그때뿐이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 연골을 영양 돕고 보호하고 예, 이러면서 치료하는 것이 연길시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입니다. 지금도 그게 예, 잘 낫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무릎 안쪽으로 해서 더 아픕니다.
6: 옳습니다.
0: 예, 관절염. 예, 예. 그러다 그게 다 관절이 변형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
6: 예, 이건 무릎이 붓고 부서졌습니다. 예.
0: 예. 그다음에 관절이 삐뚤어지면서 점점 걷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이거 참고 견딜 일이 아닙니다. 예, 현대병원의 그 부강주사 치료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그러면 내일 가서 그랬다.
0: 예. 갔을 때는 꼭 265-21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6: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0: 예, 전화하시고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7: 예, 저는 어떤 이게 병원 가면 자꾸 이 코이 마른다.
0: 코이 말라서 예.
7: 예, 코이 자꾸 말라서 이 숨쉬기도 영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또 목 난세진다.
0: 예.
7: 조금 이렇게 피곤하거나 좀 덥고 이러니까 요즘도 자꾸 목 난세졌어요. 하지만 불편하고 뭐 아픈다. 뭐가 뭐 밥 먹을 때는 농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가 자꾸 말라진다. 이거 선생님들 어느 선생님 배우랍니까?
0: 뭐 치료는 많이 해봤겠죠. 예.
7: 아니, 아니, 그저 내글로 얘, 그저 아프면 자꾸 정통편 써먹고, 그저 그랬단 말입니다, 그저.
0: 그게 어디 정통편, 예, 먹어서 되는 일이야.
7: 또 아프지.
0: 예. 이게, 목 안에 좀 염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비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 몸이 코에 하고 입에 여기가 서로 다 통해 있습니다, 귀람에. 그래서 한 곳에 염증이 생기나 하면 서로 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상세한 거는 가서의 의사한테가 보이고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예. 현대병원에서는 비염 같은 거는 한 번 치료로 낫게 해드립니다. 예, 여러 번 치료하지 않고 한 번 예. 예, 인후염도 그렇고 좀 엄중한 경우를 할 때는 그 좀 두 번 예, 예, 이렇게 치료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8: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화교 3호 사배 종양 지시를 내렸습니다.
1: 속평 조항 텔레비전 방송이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1: 보도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이 7월 28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은 28일 오전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슬로벤스코 공화국 펠레그리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해 환영의식을 가졌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레포 21발이 울렸습니다. 중국 주재 슬로벤스코 대사, 대통령 집무실 주임 등이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중앙예사 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군악단이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안야에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열대로 돌아와 의장대 분대식을 관람했습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의식이 끝난 뒤 습근평 주석과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회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슬로벤스코는 가장 일찍 새 중국과 수교한 국가 중의 하나이며 양국 친선의 나무는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하다고 표했습니다. 2024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쌍방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 간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협력 성과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전통 친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슬로벤스코와 함께 상호 존중, 상호 신뢰, 평등 호혜, 그리고 안정적이고 강인한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구축해 양국 국민에게 더 나은 복지를 마련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다음 단계의 쌍방은 4개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해야 합니다. 비록 양국은 정치 체제가 다르지만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하고 친선 협력이 양자 관계의 주선율이 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건전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중국은 슬로벤스코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슬로벤스코와 함께 서로의 핵심 뒷과 중대한 관심사를 충분히 배려할 것입니다. 둘째, 호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슬로벤스코는 1대1로 공동 건설과 중국 중동부 유럽 국가 협력에 적극 동참해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쌍방은 정부 간 협력위원회 등 기재를 활용해 두 나라 협력 심화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디지털 경제, 로봇 제조, 인공지능 등 신흥산업과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예비를 발굴하며 새로운 협력 기회를 더 많이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민심 상통을 증진하고 전통 친선을 선중해야 합니다. 문화, 체육, 관광, 청년, 지방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왕래의 편리를 제공하며 양국 청년들이 교류와 학습, 참조를 통해 상호 료해를 증진하고 친선을 다지도록 해야 합니다.

0: 것입니다. 넷째,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다자간 조류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보편적 혜택과 포용의 경제 글로벌화,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습권평주석은 세계 100년 변곡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중국과 유럽 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기회와 더불어 적지 않은 도전도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평등하게 협상하고 공감대를 응집하며 분쟁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 유럽 동맹을 동반자로 여기며 성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유럽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이 중국과 유럽 간 공감대에 초점을 맞추고 모순과 의견 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중국과 유럽 관계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도록 슬로벤스코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권평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이 괄목할 만한 발전 성과를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5개는 전망 계획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중국의 현대화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탄복하게 하고 이는 또 참고 가치가 큽니다. 슬로벤스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중국과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친선을 심화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무효,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로봇,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슬로벤스코에 투자하고 합작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유럽 동맹 현국인 슬로벤스코는 유럽과 중국 간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 상의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슬로벤스코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을 크게 중시하고 찬성합니다. 슬로벤스코는 중국과 함께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국제법을 수호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슬로벤스코는 습권평 주석이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제기한 리념과 창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며 중국과 함께 긴밀히 조율을 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를 강화해 인공지능이 진정으로 전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날 정심 습권평 주석은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천안문 광장을 찾아 인민용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1: 중공조항 정석이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최근 화교 사무 사업에 종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18차 당대회 이래 화교 사무 전선은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을 단합하고 동원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종교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로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화교 사무에 관한 당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과 국가 사업에 제반 국면을 둘러싸고 화교들의 마음과 역량을 더 잘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들이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고 애국 정감을 키우도록 인도하며 그들이 독특한 우세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조국의 통일 위협을 위해 적극 기여하게 해야 합니다. 국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단결 분투를 촉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방대한 역량을 응집해야 합니다. 전국 화교 사무 사업 회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0: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조석인 왕혼영이 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조석은 습근평 총서기는 화교 사무사업을 깊이 중시하고 있으며 최근 특별히 중요한 지시를 내려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들이 한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교들의 마음과 역량을 결집하고 해외 중화 아들딸들의 단결 분투를 촉진할 때 대해 임무와 요구를 제기하고 신시대 새 로정에서 화교 사무사업을 잘할 때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관철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조석은 화교 사무사업은 당과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시대에 화교 사무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신시대 당의 통일전선 사업을 잘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사상과 화교 사무 사업에 대한 종료 론수를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며 화교 사무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20차 당대회와 20기 3차와 4차 전원회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 꿈을 함께 이루고 공유하는 조선유를 견지하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화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서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국내 화교 사무와 국외 화교 사무 간 협동과 자원 함양, 역할 발휘를 통합 추진하며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다그쳐야 합니다. 광범위한 해외 교포와 귀국 교포 가족들을 긴밀히 단합해 그들이 조국의 현대화 건설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며 중화 문화를 고양하고 조국 통일을 촉진하고 중외 교류와 협력을 밀접히 하는 등 면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중앙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인 리간걸은 총화연설에서 화교사무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과 중요 지시의 중대한 의의, 시대적 가치, 핵심 요지, 실천 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 특히는 당중앙의 집중통일 지도를 견지하고 화교 사무 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대한 관철과 실시에 착안하며 단결 분투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법에 따라 교포들의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 계속 분발 진취하는 한편 각 측의 역량을 널리 응집해 신시대 화교 사무 사업을 함께 잘해 나아가야 합니다.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운남성, 신강 위글자치구, 외교부, 교육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국화교연합회 관계자들이 대회에서 교류하고 발언했습니다. 로쌍장춘, 오정룡, 함휘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조항의 관리를 받는 일부 금융기구, 기업, 일부 대학교, 일부 외국 조제 대사관과 영사관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해내외 중화 아들딸들의 단결과 분투를 촉진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당산 지진 구조와 새 당산 건설 50주년에 즈음해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습근평 총서기의 위탁을 받고 28일 하북성 당산시에서 조사연구와 위문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재해방지, 재해감축, 재해구조사업을 잘하고 위대한 지진재해구조정신을 고양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0: 제시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다지고 관측과 조기 경보, 응급처리, 긴급구조, 재해복구 등 기재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재해방지, 재해감축, 재해구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우선 당산지진 유적지 기념공원을 찾아 당조항과 국무원의 명의로 당산 대지진 조난 동포와 지진 구조에서 목숨을 바친 여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기념벽을 향해 세 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사람들은 50년 전에 발생한 재난을 잊지 않을 것이며 당시 눈물겨웠던 지진 구조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표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당산 인민은 폐허 속에서 현대화 신흥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인민을 지도해 각종 곤란과 도전을 극복한 생동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에 간절한 당부를 명기하고 재해에 적극 대응하며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형성한 강대한 정신력을 전승하고 선양하며 경제발전, 민생보장 등 재반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여웅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야 합니다. 당산시 하지마비 요양원에서 리강 총리는 최근 연간 요양원 발전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지진 부상자들을 위문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활 상황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히 나에게 위탁해 여러분들을 유문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매우 좋은 것을 보고 기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강인한 불굴의 정신과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생활 자세는 존경할 만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과 생활이 갈수록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리강 총리는 의료 재활, 일상 도우미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과학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강화하며 장애인 보조 보장 수준을 끊임없이 높일 것을 관련 부문에 당부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의료진의 신근한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전문적이고 세밀한 봉사로 장애인들에게 온기를 더 많이 전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안능그룹 제1공정국 당산지사의 관련 구조기지에서 리강 총리는 기지의 구조 임무 배치 등 상황을 요해하고 각종 장비를 살펴본 뒤 구조 인원들과 교류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응급구조에 대한 긴장의 끈을 항상 조이고 실전 훈련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신속한 대응력과 과학적인 구조 능력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응급 분야의 장비와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당면 홍수방지 관건 시기에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지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정룡이 수행했습니다.
1: 전국총협이 28일 북경에서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특별협상회를 열었습니다. 중공장 정축상무위원이며 전국총협 주석인 왕혼영이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영은 중공 18차 전국대표대의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은 삼농 문제 해결을 전반 당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농업과 농촌 우선 발전을 견제하며 빈곤 해탈 공약전의 성리를 안아왔다고 비했습니다. 한편 향촌 진흥 전략을 실시하고 농업 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중대한 배치를 함으로써 새시대 삼농사업이 역사적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고 농업 강국 건설이 굳건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으며 향촌 전면 진흥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민총협은 농업 농촌 현대화에 관한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공 20기 4차 전원회의 농업 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결책 배치와 15차 5기는 전망교육 요강에 관련 임무를 착실히 관찰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

0: 현대화의 전반 국면과 질적 수준의 관계됨을 깊이 파악하고 식량 안전이 나라 대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농업 종합 생산 능력과 품질 효욕 제기, 그리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 추진, 강농, 해농, 분농 정책 효과성 제고 등 중점 과제에 초점을 맞춰 조사 연구와 협상 의정, 민주 감독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며 실용적인 제안들로 농업 농촌 고품질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근 100명 전국 정협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정협 농업 농촌 위원회 책임자가 특별 조사 연구 상황을 소개했고 25명 정협 위원과 전문가들이 종자 산업 지능, 식량 생산 능력 제고 농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 등을 주제로 협상 제안을 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공문부총리인 류국중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전국정협 부주석인 석태봉이 오전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중공장 공문 관련 부문과 단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정협위원들과 협상 교류했습니다.
1: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7월 28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 계열 조제 소식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관계자가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중국 경제 운행 태세는 량호하며 실질적이고 혁신적이며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영조체의 활약도가 더 높아져 전국적으로 세무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활성 경영조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고 세금 신고 가구 수는 10% 증가했습니다. 세수와 경제성장의 균형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세무 부문이 징수한 세비 수입은 루계로 1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세수 수입은 10조 원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허정림 국장은 상반기 공업기업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고 그중 제조업 판매 수입은 7.3%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업기업 판매 수입이 전체 기업 판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달해 중국 경제의 기본판 내실이 잘 다져졌습니다. 신질 생산력 발전 기세가 강력합니다. 올 상반기 장비 제조업 정보 전송과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고학기술 서비스업 이 세 업종의 판매 수입이 전체 기업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5%에 달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100만 가구 중점 세원 기업의 신고 리운이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여 기업 효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0: 상무부가 7월 28일 이른바 생산용적 과잉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사실을 해명하고 중국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상무부 세계무역기구사 한용사장은 최근 국제사회에 나타난 이른바 보조금이 생산용적 과잉을 초래한다는 논조에 대해 중국은 산업보조금과 생산용적 과잉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한다고 비유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술 산업화 공료, 시장 소비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보조금은 모든 시장 운영 조치에 동등하고 적용하게 차별 없이 제공하며 외자 기업도 적극 참여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무역 흑자 문제에 대해 상무부 대무역 책임자 하소구는 중국의 무역 흑자는 글로벌 분공 체계와 무역 구도 변화에 따른 객관적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무역 흑자에 대한 외자 기업의 기여도가 16%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외자 기업이 풍부한 투자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자가 중국에 있지만 리익은 모두에게 차려진다는 생동한 사례입니다. 하소구는 올 상반기 중국의 상품 무역 수입 증가률이 22.1%로 수출 증가 폭보다 뚜렷이 빨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제2대 수입 시장이며 초대 규모의 시장 수요는 무역 파트너들에게 강력한 발전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국방과학기술대학 컴퓨터 학원

0: 연구원인 왕극은 우리나라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을 국제 선진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입니다. 2013년 이래 왕국은 고위절단, 신부전 등 좌절을 겪으면서도 강인한 의지와 낙관적인 정신으로 과학연구에 몰두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의 자주혁신 고지를 향해 매진했습니다. 한 여름날 밤 휠체어에 앉은 왕극은 부랴부랴 컴퓨터 학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이다 보니 손은 언영 굳은 살이 박혀있습니다. 이는 휠체어를 타고 과학기술 강군 목표를 향해 정진한 그의 다함없는 분투 과정을 실증하기도 합니다. 왕극은 국방과학기술대학이나 군대 과학기술 종사자의 사명 중 하나가 바로 강군 목표를 위해 인류의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국방 건설을 지탱할 수 있는 전투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4살도 안 되어 국방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한 왕극은 33살에 교수가 되고 38살에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기술이란 개념을 제기하고 또 팀을 이끌고 자주적으로 핵심 도구와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또한 단점 조사와 안전 검증 등 난관을 공략해 자주 통제가 가능한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2013년 초 과학연구의 정상을 향해 달리던 왕극은 그만 대동맥 방리 진단을 받으며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두 다리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왕극은 두 번째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며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휠체어에 앉아서도 자신의 힘을 보태고 사람들의 관심에 보답하려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음력서를 보내자마자 재활 단계에 있던 왕극은 직장 복귀를 강력히 요청하고 모 국방 973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기술 수석 전문가로 나섰습니다. 2021년 국방 973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검수를 통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왕극은 또 뇨독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매주 병원에 가서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대학 계산기학원 모 효광 교수는 이토록 심각한 상황도 휠체어 전사를 쓰러뜨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모 효광 교수는 왕극은 불편한 몸을 움직이면서도 군 소프트웨어의 보안과 신뢰성 문제에 전념하면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방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생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간성을 더욱 중시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분초를 다투며 과학연구에 몰입한 왕국은 팀을 이끌고 여러 국제 선진 수준급 혁신 성과를 따내고 고신뢰성 소프트웨어 기술 골간 인재 120여 명이나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중대 장비 핵심 소프트웨어의 안전 보장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 중앙방송총국 제1회 지능형 로봇 응용 기능 전시가 7월 28일 북경에서 가동됐습니다. 이 행사는 생산 제조, 창고 물류, 응급 구조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춰 체화 지능형 로봇의 현장 응용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 지능형 제조가 혁신의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또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 활력 데이터와 로봇 진화 추세를 발표했습니다. 제1회 CMG 세계 로봇 태산 등반 대회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편의 운행 편수는 루계로 13만 편, 운송한 화물 가치는 5,2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올 6월 기준 화물 적재율은 연 46개월 동안 100%를 유지하고 품질과 효익은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환경 대기 수준이 안중 속에서 개선되고 지표수 환경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국내 339개 지구급 이상 도시의 PM2.5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6.6% 하락한 립방미터당 29.9마이크로그램, 전국 지표수

0: 1류 내지 3류 수주율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상승한 87.4%를 기록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저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건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글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정성껏 수호하여 해상숲이 무성하게 성장하도록 힘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한 가운데 두 나라 사이 대립이 승격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의 본색 전면적 의법 치국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오늘 프로그램의 경전 해설인 북경사범대학 강진 교수님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은 치국의 시작이다. 이 구절은 순자 군도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름이 황이고 전국 말기의 조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래서 법은 치국의 시작이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바로 법 제정은 국정 운영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이는 순자가 국가 관리에서 일으키는 법도의 기초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했음을 말해줍니다. 순자는 도덕과 법률을 병행하고 인정과 강권 통치를 병행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유가의 주장과 뚜렷이 구별됩니다. 법가의 사상과 국가 관리 리념은 중국 고대 정치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당나라 초기에 명신 대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수는 황제 앞에서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대수는 일찍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법은 나라가 천하에 큰 신의를 펼치는 근본이다. 이 말은 법은 치국의 시작이라고 한 순자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청렴하고 공정했던 대수는 당 태종으로부터 대리사경에 임명되어 법령 집행을 총괄했습니다. 정관 원년 바로 기원 627년 당 태종 즉위 초기 조정에서는 관원을 대규모로 선발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관직 경력을 위조하는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안 당태종은 부정행위를 한 자들에게 자수를 요구하고 발각되면 중형에 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마 뒤 관직 위조 사료가 적발됐습니다. 당태종은 경종을

0: 올리기 위해 관직 위조자를 처형하랬으나 대수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고 유배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 태종은 대노하며 경은 법을 지키면서 짐들어 신을 잃게 하려는가고 다짐물었습니다. 바로 자기는 법령을 지키려 하며 황제의 나는 위망을 잃으란 말인가란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이란 나라가 천하에 신의를 펼치는 것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바로 나라가 천하에 자신의 신용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당신이 천재긴 하지만 그래도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 뜻이었던 거죠. 대수의 말을 들은 당태종은 짐이 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경이 바로 잡아주니 짐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법의 조항으로 나를 바로잡아주고 법을 집행해 준다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태종은 애초에 체면을 잃은 것 같아 아주 불쾌했지만 대수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나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대수가 지키려 했던 것이 법의 공신력이고 국가의 공신력이었기 때문입니다.
1: 강진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무릇 뛰어난 식견을 가진 지식인들은 모두 법률의 공신력과 사회의 공평 정의를 수호해왔습니다. 한나라 때 허신이 변한 설문 해자가 기록한 데 따르면 고대 중국의 법자는 회의자로 세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왼쪽의 삼수변은 물이 추구하는 공평함처럼 법도의 공평함을 지향함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상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윗부분은 해태지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해태는 법정에서 범죄자를 빠르게 가려내는 전설의 동물입니다. 오른쪽 아랫부분은 겉자로 해태가 가려낸 자는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부류의 인물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법이 지닌 의미에 대한 옛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는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습근평 총서기의 말을 빈다면 법은 국가 관리의 중요한 도구, 국정 운영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반드시 법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면적 의법치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면적 의법치국의 함의는 주로 두 가지 면에서 구현됩니다. 첫째, 전면적 의법치국이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인민의 의사와 사회 발전 법칙을 구현하는 법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이 인민의 의지를 대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우리 당의 제1세대 주황 지도 핵심인 모택동 동지가 주도해 제정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헌법인 오사헌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2: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의 번색 전면적 의법치국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0: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후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권호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정성껏 수호하여 해상숲이 무성하게 성장하도록 힘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6일은 국제 홍수림 생태계 보호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자라는 이 나무가 왜 홍수림으로 불리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홍수림은 특정 종류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열대와 아열대 해안 조간대에서 자라는 목본 식물 군락을 말합니다. 이 식물들은 단년산을 다량 함유하고 해서 나무 껍질을 긁으면 산화되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뿌리가 발달한 홍수림은 바람과 파도를 방지하고 해수 정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우, 새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로서 해안 생태 안보 유지, 생물 다양성 보호,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연안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활동과 기후변화 등 요인이 홍수림이 생존의 유업으로 되어 오랜 기간 전세계 홍수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국가와 지역이 보호행동에 가입하여 홍수림 조성, 보호구역 확대, 양식업 축소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홍수림 면적 회복과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수림 보호를 습지 보호와 생

0: 인천 소코에서는 번섬 자생 묘목을 위주로 외지 품종을 보충 식재하여 홍수림 및 층차감을 증가했습니다. 담주 신령마는 습지산 지형에 따라 미리 도랑을 남겨두어 다양한 조수지대의 야생 동식물이 모기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담강 동해섬 서쪽에 위치한 기존 양식장에서는 홍수림 재배, 수산 양식의 생태 결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70모의 시범 구역에 몽람 등 홍수림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홍수림 면적이 170모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오리와 새우 혼합 양식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굴, 물고기, 새우, 게 등 다층차적인 생태 양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홍수림은 수산 생태물에게 천연 보호소와 먹이를 제공하고 그 뿌리 계통은 양식 수치를 요구하고 정화함으로써 수산물의 질병 발생률을 효과적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양식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물은 홍수림의 성장에 다시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홍수림 면적은 3만 1,700헥타르로 2000년대 초에 비해 44%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홍수림 면적이 순증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홍수림 보호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우리나라는 제14차 습지협약 당사국 대회에서 심수의 국제홍수림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홍수림센터는 설립 준비 단계부터 재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왔고 현재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홍수림 자원 현황과 주요 문제 보고를 작성하고 블루카본 정책, 시장 기재, 생태관리, 지역사회 참여, AI 관측 등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약국의 홍수림 데이터 집계 등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홍수림 보호 복원 국제연수반을 총 6차례 개최함으로써 총 30개국에서 온 137명의 대표가 연수반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홍수림 보호와 지속 가능할 이용을 촉진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소속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초석 시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한 가운데 두 나라 사이 대립이 승격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우크라이나 군이 25일 가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하자 이란 측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临시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 행동은 이란이 무인기 등 군사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호의를 보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이란 관계의 긴장이 승격되고 미국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더욱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전면적인 대항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이 25일 새벽 가스피해 해역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하여 폭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침략 행위이고 가스피해 연안 국가들에게 안전 위협을 조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은 저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란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또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临시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유럽동맹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라스에게 전화를 걸어 유럽동맹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은 가스피해에서의 원격타격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여기에는 이란 군사물자를 운송하는 선박과 군함 한 척이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시점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한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군사 지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심층 목표 특히 에너지와 물류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여 러시아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측은 무인기와 탄도 미사일 등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경내의 목표를 대규모로 공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측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데 사용되는 무인기가 어느 정도 이란이 제공한 부품 지원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피해는 러시아와 이란 사이의 군사 물자 수송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을 놓고 볼 때 가스피해 해역에 이란 상선을 타격하는 것은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가스피해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분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러시아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측에 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을 협조하여 이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군사 지원국이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을 끝내기 위해 자주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에 대한 양보를 강요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계속해서 이른바 자신들의 가치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마음을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관련 기술 지원을 이스라엘과 해만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속 며칠 동안 이란에 군사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고 양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다시 기회를 엿보는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 국내 관점을 인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이란 상선 공격은 이란에 압박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래 전략적 후방으로 여겨졌던 북부 국경까지도 모두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이번 우크라이나의 가스피해 수역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지역을 넘어선 중심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이는 미국과 서방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쟁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올해 3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무인기 협력을 시작한 후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역이 합법적인 공격 대상으로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측이 이란의 목표를 직접 타격한 것에 대해 이란 측이 더욱 강하게 반응했고 양측의 대립이 뚜렷하게 격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가스피해에서의 이란 상선 공격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이란 간의 정보 협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는 지금 중동 지역의 위성 사진과 데이터를 이란에 제공함으로써 이란이 지역 내 관련 목표를 타격하도록 한다면서 자기도 우크라이나 정보 부문이 관련 정보를 동반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국제 TV는 우크라이나 측은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을 두 전쟁을 모두 아우르는 통일된 군사 네트워크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많은 행동들은 그들이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에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0: 간의 충돌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원거리 공격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이란 본토를 타격하기 어렵고, 이란 또한 우크라이나가 저들의 주요 적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귀중한 원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것은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란은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강력한 경고나 상징적인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양측이 전면적인 대항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슨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감로장약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감로장약에서 시범이 침양환하고 팔미 침양환, 예, 그리고 이심미 침양환, 이 세 가지 침양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에는 바로 여름이 장기, 바로 화이장기인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예, 때문에 요즘 들어서서 이 삼복에 들어서서 나는 힘들다 하는 분들은 예, 이 세 가지 침향환 중에서도 자기 이런 증상과 맞는 이 약을 선택해서 쓴다 할 때에는 이 여름을 또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시범이 침향환은 폐도 보양하고 기침도 먹게 하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면서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예, 바로 양신안선작용이가 제일 큽니다. 예, 인체의 기를 잘 통하게 하면서 혈액이 흐름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정혈하고 또 인후염이 있는 환자분들 예, 좀 감기 온갖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 궁태어 바람에 예, 기침도 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기화열도 조화롭게 하고 심장을 보양하면서 신경을 안정시켜서 여름에 지금 더위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범이 침향환은 공원 16세기에 아주 저명한 장의학 전문가가 편집한 경험방 100편에서 기재된 전통적인 진보 장약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시범이 침향환은 청혈하고 양심하는 작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예, 작용이 있습니다.

0: 아침에서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로 봅니다. 그리고 치범이 침양환호는 약재의 조합도 합리하고 기관지 천식을 치료하는 외에도 협심증 치료에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렇게 내경 세부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0: 네.
2: 그래 후에 그 후유증을 그냥 머리 허리 터분하고 흐리멍텅하면서 머리 아프고 정신이 안 나고 하면서 거기다가 또 혈압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냥 그래하고 심장이 거기다가 또 심장이 안 좋아서 관심병이 있어서 병원 입원 치료를 했댔습니다.
0: 네.
2: 그런 게, 가슴이 그냥 구두적 떨리며, 또 답답하고 해서, 심장이 떨리면서, 맥이 너무 없으니 똑 떨어진단 말입니다.
0: 네.
2: 떨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가슴이 떨리는 게 제일 힘들었겠습니다.
0: 네.
2: 구두두두두 떨리면서. 그러다가, 서장약이 좋다는 그 방송 들었댔습니다. 그래고, 약방 찾아가서 장도 병인 보이고, 치수의 전주완하고 바우의 천샹완하고 장샹완
0: 네.
2: 이 세 가지 약을 가지다가 먹은 지 한 50일 좀 넘었습니다.
0: 네.
2: 그런 게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잘 말 안 듣던 혈압이 온정되고 지금은 그렇게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아프고 정신이 없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 가슴이 답답하던 건 인차 없어집니다. 그 세 가지 같이 있으면.
2: 예. 그게 혈압이 온정되니 그런지 가슴이 답답하고 그게 조금만 호들호들 떨어졌단 말입니다.
0: 예, 심장으로 떠는 분들이 그걸 세 가지 있으면 인차 일 없습니다.
2: 예, 그러니까 그게 떨면 너무 맥이 똑 떨어진단 말입니다.
0: 그렇지.
2: 하는 게 아니라.
0: 예.
2: 그랬던 게 그게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 머리 아프고 가슴이 떨리고 정신이 안 나던 게 그게 좋아지니까 지금은 정신도 나고 맥이었던 게 맥이 납니다 지금.
0: 네.
2: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효과 볼 때 더 먹자고 더 써보자.
0: 예, 이 여름 어간이 삼복 어간에 그냥 쓰셔. 예, 그래야 심장이 더 손상받지 않습니다.
2: 예.
0: 그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2: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한동안 이 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0: 네.
3: 눈이 자꾸 깔깔하고 가렵고 눈물도 나고, 머리도 좀 휑한 같은 게, 자꾸 가렵고 하니까 또 이 눈이 자꾸 붓기지 않습니까?
0: 네.
3: 이 그리고 비문증이라는가 이런 거.
0: 네.
3: 예, 백내장도 좀 왔다고 합니다.
0: 네.
3: 해서 이 선생님 방송 듣게 되면서 이 장약이나 써볼까 하고 약방 찾아갔지요.
0: 네.
3: 그러니까 그 장대표님이 거기 치수의 전주완하고 민무 수류의 완 이 두 가지 약을 대합해 줍니다.
0: 네.
3: 이 지금 한 40일째 먹었는데 이 눈앞에 지금 환해졌습니다.
0: 네.
3: 부여든 것이 싹 이런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한 40일 먹었는데 예. 뭐 더 먹어야겠죠. 이 효과 좋을 때.
0: 예. 이 눈질환이란 거는 우리 좀 내장질환과 관계되고 다 시가에 오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 달씩 쓰면서 약을 또 조절하죠.
3: 아, 3개월씩?
0: 예, 3개월 먼저 쓰셔.
3: 아, 약이 떨어져 지금 바로 찾아가야겠습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아, 약방 아니까 직접 찾아가.
0: 예, 직접 찾아가면 직접 대면해서 이 대화하면서 약 조절하면 더 준확합니다.
3: 예, 그렇겠죠.
0: 그렇게 하십시오. 네,
3: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공파진 아파서 공파진 아파서 오란다 나는. 긴구도 등한 채에서 그것도 임시거든 약을 그 아빠가 약 먹고 그거 진통제를 먹고 어째 허리색이 아프고 양이 우리가 그냥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4: 그리고 또 저녁에 사진 자수가 어쨌든 대수부시 나오고 나면 저는 잠글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맥이 없고 그래서 병원 치료도 해보고 그랬는데 알려진 게 방송 들어보거나 주간 약이 리터온 약이 있다 해서 듣기 장마 이상형 방이 그

0: 장대 펜지상 사도가 바로 우리 당우들이 말하더라 말은 그거 하면 다운 약선 되게 죽여라고 소리 그냥 너무 아파서 긴데서 이서 허리 아파놓고 딱 청소하려고 장대 일로 하는 것도 못해서 그냥 앉아서 뭉개며 하고 순환기에서 무슨 밥이나 좀 하셔도 걸쌍 놓고서를 사발을 싣고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1: 네.
0: 허리가 좀 딱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이 옷걸이도 키우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이 뇌병증이나 수술하니까 선생님이 하고 아, 그니까 먼저 하다니까 이 런칭망제하고 허수류뇌와 이 두 가지 약을 선택해 주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짝 다른 약을 먹든가 해 먹고 이거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한 50일 거의 먹었습니다. 한 달 반 넘어 먹었죠.
1: 네.
0: 뭐가 벌써 살벌 자수가 좀 이전보다 다이어트 등이 좀 했어요. 한 달째 요즘에 한 달째 두 번, 세 번 많이 나가요. 세 번. 어떨 때는 한 번밖에 안 나가고. 그리고 다른 자리가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리가 그리 키우고 허리가 그리 아팠던 증상도 많이 나왔습니다. 야, 이 요구리 키우는 게 전화 참기 영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약 먹기 전에 한번 병원에 가서 뇌산 검사, 뇌산 수치가 아주 좋고 영 나쁘다 지금. 그런데 이번 이 한 달 반 먹은 다음에 가서 뇌산 검사를 뇌산 수치가 기본상에서 정상 수치로 됐다 하던가. 그래놓고 요구리가 아예 아프고 혀도 그래 아예 아프고 요즘에는 정말 저는 이게 잠을 잘 잘까 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더 먹어야지 한 달 반 먹었는데 이제 더 먹어야지 이제 아니면 다른 약도 지안하게 먹어야 되는지 그건 내가 몰라요.
1: 예, 한 달 뿐은 지금 이제 그저 한 보름 더 쓰셔 두 달을 채워 쓰고 이 허저리 내와는 그리고 망제를 쓰면서리 약간 다른 이 심혈관 질환은 없은가? 혈압이 높거나
0: 혈압이 높습니다. 혈압이
1: 그렇죠.
0: 높습니다.
1: 예, 혈압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지금 망제하고 치수의 전주와는 예, 이 두 달이 된다면 쓰셔. 지금 소변 정상이고
0: 이 원래 약을 먹던 건 먹지 말고
1: 아니 망제 지금 쓴다면 그러니까
0: 런칭 망제
1: 예, 망제하고 지금 허즐리 내와 쓰죠. 예?
0: 예, 예.
1: 예, 허즐리 내완 지금 소변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0: 예, 예, 예,
1: 두 달까지 쓰고 그 다음에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 됩니다.
0: 치수의 전주화.
1: 예, 치수의 전주화는 예, 모든 순환 통하게 하기 때문에 몸이
0: 혈압도 관할한가?
1: 혈압도 관할하고 심장도 관할하고 예,
0: 이 관심병도 있단 말이야.
1: 예, 예, 신진대사도 예, 개선하고 예. 그래서 망제하고 치수의 전조화를 같이 쓰면 러닝분들이 모든 증상이 같이 개선됩니다.
0: 그러니까.
1: 네. 예.
0: 그럼 그 같이 그 네 가지를 갖다 같이 뭐 이럽니까?
1: 세 가지입니다. 예. 망제하고
0: 치수의
1: 예. 그래서 같이 써 이롭습니다. 그 다 상호 도와주는 작용합니다.
0: 예, 알았어요. 예. 그러면 이 뇌산 수치가 정상을 기반으로 됐답니다 지금.
1: 네. 예.
0: 수량이 요즘 소변 수량이 적던 게 요즘에 수량이 좀 많아지니까 시원한다 좀.
1: 예, 그렇게 여산까지는 파다 났기 때문에 허즐리 뇌완 좀 더 써야 됩니다.
0: 허즐리 뇌완 계속 쓰겠어요?
1: 예, 쓰면서 거기다 치수의 같이 쓰셔 그럼 더 빠릅니다.
0: 치수의 전주화.
1: 예, 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머리 아프고 편두통이 있고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그 뭔가 혈압 조절도 안 되고 예, 손발이 연차합니다. 그리고 예, 밤에 자다가 자꾸 쥐가 나고 예, 아, 전화기 전화에 와서 영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감로사 단약이 좋다는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치수의 전주 하나고 예, 화신코 후예리 이 두 가지 약을 예, 한 50일 정도 먹은 게 지금 혈압이 온정되고 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아예 납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게 손발이 따뜻해지고 예, 특히 전화기 쥐 자꾸 나던 이 현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화기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이 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1: 네.
3: 이래 효과하실 때 지금 가다가 받아 더 먹자고 그럽니다.
1: 예, 이 치수의 전조환하고 예, 화신코프에 같이 쓰면은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지금 노인분들이 대부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을 아주 선명하게 개선합니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이제처럼 이 장단지에 또 쥐 올라오거나 경련

0: 일어난 거 말합니다. 그리고 예. 동시에 기억력까지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료정에 맞춰서 쓰십시오. 예.
1: 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그 위축 수염이 있어서 속이 쓰이고 소화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불하면 어느 딸이 여기 식구물을 다 쏠라고 그리고 햇바닥도 허였습니다. 예.
0: 네.
3: 석사사.
0: 네.
3: 방송도 따타고 할 렁칭 창제 조조다지 세 가지 약을 한 40일 먹었습니다.
0: 네.
3: 때문에 효과 좀 많이 알긴다 이게.
0: 네.
3: 소화 안 되는 게 좀 소화 잘 되고 식구물이 아예 올랐다 지금.
0: 네. 네.
3: 그리고 다소 설사를 했는데 설사로 조절해를 완전 끝. 네.
0: 네.
3: 변도 정상변 보고 그 정상변 보니 속이 편안하지 밥맛이다 이런 맥이 난 게 좀 알긴다.
0: 네.
3: 이랬지 효과 좋던데 이 약을 좀 더 먹자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0: 예. 그냥 쓰십시오. 그건 조금 이 안세 쓰면은 몸이 전반적으로 이 소화계통이 다 조절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허약해진 몸 전체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병이 끊어는 예, 부리를 공고하게 그 개선해 주기 때문에 세 가지는 석 달, 석 달씩 이래 자문 받으면서 쓰십시오.
3: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전화입니까?
0: 맞습니다.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선생님 나는 선생님 목소만 들어도 배에 기름 넣은 것 같습니다.
0: 예, 얘기하시오.
4: 나는 예, 예 배에 중이었습니다.
0: 예.
4: 강경화돼서 예, 복수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0: 예.
4: 길에 소상약을 선생님이 광고를 해서 내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에, 수간관은 쓰고 예, 그 다음에 망제를 쓰고 예, 이랬는데 예, 석 달인가 쓴 게 없은 게 이때보다 없어졌습니다.
0: 예.
4: 예. 그래 선생님 내일 에, 7월 27일 날에 간검는 검사를 했습니다.
0: 네.
4: 예. 그런 게 간에 아무것도 없고 간이 용 좋아졌다 되니까.
0: 네.
4: 나는 어찌 기부에서 온 뒤에 그날에 밥도 더 막 먹었습니다.
0: 네.
4: 예, 너무 좋아서.
0: 예.
4: 그래 선생님 내일 이렇게 배 중하다가 소장약을 먹고 좋아져서 예, 그런데 간도 좋아져. 그래 내 선생님 상대를 선생님이 어느 때 상대로 누기 쓰면 좋다라는 게 선생님 내 망대를 씻고 씁니다. 러틴 상대하 아이 그 러틴 그 힘달아 단지 같은 약이
0: 이 치스웨이를
4: 상대를 씁니다.
0: 예예.
4: 그 선생님 내 장제를 쓰면 더 좋을까?
0: 그렇죠. 장제하고 예. 치수의 전주와는
4: 그렇습니다. 예.
0: 예. 진짜 생명을 지켜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아, 이 망제를 예. 지금 얼마 동안 썼단가?
4: 망제는 어전 쓴 지 오랍니다.
0: 예. 그러면 어전은 장제를 쓰셔.
4: 장제를?
0: 예예. 그 장제를 쓰고 예. 수간 예. 전환은 어전 간이 좋아졌다 간이 아이서 됩니다. 창제하고 치즈의 전주화를, 그, 좀 간격을 두면서 그렇게 쓰십시오.
4: 그런지 선생님, 내 망제도 많이 싸와서 같이 먹어도 됩니까?
0: 예, 됩니다. 그, 창제 드시는 날에는 망제 드시지 마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4: 아, 그래랍니다.
0: 예, 우선 오락이 때문에, 우리 예. 그 보물급 장약 네 가지는, 한 날에 그저 한 가지씩만 드셔도 됩니다. 치수의 하고의 아, 장제, 망제, 조주, 다시 이거는 하루에 한 가지씩 맡으셔도 됩니다.
4: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4: 아, 야, 어쨌든 이 소장약이 정말 좋습니다.
0: 네, 감로장약이 좋습니다. 그 감로장약은 예. 아, 이 장약에서도 제1 브랜드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브랜드.
4: 네, 지금 쓰겠다는 그 약이?
0: 예, 그렇죠. 감로장약. 아, 예. 장제, 감로 장약이 다 그렇습니다. 그 덕길 아. 장약방의 약방 약품들은 예. 일반적인 장약하고 다릅니다. 예.
4: 말이. 예.
0: 그러기 때문에 효과 그렇게 좋습니다.
4: 아. 예. 그래 나는 예. 그날 선생님 그래가나 어찌 기분지 영 비슷하게 좋습니다. 그래 막 광고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0: 예. 하고. 지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소개해서 오는 지금 이 비율이가 아주 높습니다. 예.
4: 예. 죽진질 하는데 댕인데 거기 가서 막 광고를 했습니다.
0: 예.
4: 소장약이 좋다는 거.
0: 예. 예. 그렇게 가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우리 시범이 침향화는 폐부위의 병변, 예, 그래서 폐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폐질환이 있거나 혹은 심율이 빠르게 뛰는 이런 심장병 치료에서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범이 침향화는 기혈을 조화롭게 해주면서 기침을 먹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혈이 막혀서 예, 나타나는 이런 마른 기침하고 숨이 찬 증상하고 불면증 치료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나는 요즘에 들어서서 잠이 더 잘 안 온다. 밤이면은 생생해 남의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이 시범이 침향환을 쓰십시오. 아주 좋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범이 침향환은 근육도 풀어주고 경락을 통하게 하면서 풍과 한기도 제거해주고 또 통증도 먹게 합니다. 예, 그리고 시범이 침향환은 감기에도 씁니다. 감기 걸린 이런 환자분들이거나 폐신병이 있거나 폐렴이라든가 또 흉막염이 있거나 폐결에 예, 이런 환자분들에게 예,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우리 중의학에서는 심장과 폐를 모두 상초에 있기 때문에 예, 같이 다스립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시범이 침향화는 폐하고 심장, 신경을 같이 치료하는 이런 작용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팔미 침향환이라 할 때에는 전문적으로 우리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좀 급하게 심장질환 때문에 아, 나는 이거 숨도 차고 딱 막히는 것 같고 잔등도 아프고 가슴도 딱 키우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 팔미 침향환이 아주 좋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감로장약에서는 이 팔미 침향환은 심장질환에서는 필수적으로 배합하는 이런 방제입니다. 예, 청심하고 안심하는 작용도 있고 심장 경락을 통하게 하면서 진통시켜주고 심장병 치료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효과가 빨리 납니다. 그리고 약효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팔미 침향환이 주요한 공동 주치를 보면은 인체 내에서 예, 양기가 지나치게 강하면서 음기가 약하고 심장에 화가 쌓여서 좀 어지럽거나 입안이 바짝바짝 자꾸 말라들거나 예, 어떤 분들은 이 말라드는 정도가 혀가 쫄아들 정도로 예, 말라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혀가 막 작아지면서 마른 이런 분들에게 이 팔미 침향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뻑뻑하고 또 가렵기도 하고 입안이 쓰거나 혹은 잇몸이 붓고 아프고 입냄새가 나고 목이 마르고 소변이 누른 이런 증상을 치료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입안이 마르면은 입안이 마르고 붓고 입금이 좀 염증이 온 것 같다 하면은 저를 소염제부터 쓰는 분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은 심장에 화가 지나치게 쌓여서

0: 그렇기 때문에 이 팔미 침향환을 쓰면은 그 증상이 인차 일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팔미 침향환은 이 환자분들이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고 환자가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좀 당황하기도 하고 초조하거나 불면증하고 꿈이 많은 이런 증상을 개선시키면서 마음을 많이 안정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팔미 침향환은 심장 경락을 통하게 하면서 심장이 안정감을 유지시켜서 인체가 각 장부와의 조화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심장 경락이 막힌다 할 때에는 예, 이 심장이 불안해지면은 다른 장기도 같이 불안해집니다. 예, 때문에 우리 팔미 침향환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런 불안한 증상을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증상이 같이 나사집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 심장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외에도 팔미 침향환은 체내 열기라든가 열독이 과도해서 심장을 공격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킵니다. 예, 혈액순환도 주관하고 조절해주는 이런 장기인, 예, 관건적인 장기인 심장에, 예, 우리 체내 습열이 있거나, 예, 열독이 넘쳐나거나, 예, 이런 증상이 생긴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심장 기능이 문란히 또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예, 증상까지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또 개선시킵니다. 예, 예를 든다 할 때에는 정신착락증도 우리 이 팔미 침향환에서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외상을 입었을 때에도 예, 외상을 입으면은 모두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꽉 막히는 것 같다 하죠. 이럴 때도 팔미 침향환이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알수의 천향환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 종합적으로 보면은 고혈압에도 되고 실면에도 되고 반신불수가 있거나 사지마비 바로 중풍 후유증이거나 중풍 전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 좋습니다. 예, 심장과 뇌 신경을 동시에 치료해 주면서 심정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불면증을 도와주는 데서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정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정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좁은 시야를 깨우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기역자 웬다리도 못 그린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조선어 문자를 배울 때 기역자는 가장 먼저 배우는 글자인데요. 이 간단한 글자의 웬다리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자신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기초가 부족하면서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비호하는 말입니다. 네, 그럼 아래에 좁은 시야와 고정관념을 깨우치는 속담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2번, 우물한 개구리. 3번, 浅尝辄止. 4번, 目不识丁.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할게요. 동요 애기 그네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은 좁은 공간에 갇혀 세상의 넓음을 모르고 작은 경험에 만족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을 비호해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무보시딩 이 성구는 글을 한자도 모른다라는 뜻인데요. 학식이 전혀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글을 모르는 것을 넘어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세상의 변화를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경계해서 이른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살림을 보호하자를 들려드립니다.

네, 친구들, 우리는 공부든 취미든 꿈을 향한 노력이든 열심히 달려가며 작은 성과들을 만나고 납니다. 시험 점수가 오르고 연습한 일이 잘 풀리고 목표했던 일에 한 걸음 다가갔을 때 기쁨이 가득하죠. 하지만 이 기쁨에 취해서 발걸음을 멈추는 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잘 됐다고 만족하고 노력을 느슨하게 하면 앞으로의 성장은 그 자리에 묶여버립니다. 네, 오늘은 순조로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분발하고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동요 흙친구 물친구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채찍은 소나 말을 몰 때 쓰는 물건으로 나뭇가지나 길쭉한 막대기 끝에 끈이나 가죽을 달아서 만듭니다. 채찍으로 멈춰있던 소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소가 앞으로 나가고 달리는 말의 엉덩이를 때리면 말이 더욱 빨리 달리죠. 해서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속담은 달리고 있는 말에 더 빨리 가라고 채찍질을 한다는 말인데요. 이미 잘 풀리고 순조롭게 나아가는 상황이라 해도 그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을 쏟아 더 큰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또 닿는 말에 채찍질한다, 가는 말에도 채를 칠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공부와 꿈을 향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성과가 보인다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더 높은 목표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작은 성공은 쉬어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순풍이 불어 배가 잘 나갈 기세가 좋을 때 미리 돛을 달아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듯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흐름을 탔을 때 방심하지 않고 더욱 힘을 기울여야 큰 성과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중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 학습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좋은 상황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 더욱 노력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이므로 흐름이 좋을수록 스스로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달을 보면 별을 보면을 보내드립니다.

내 아래 한우 속담 성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百尺竿头更进一步라는 속담을 볼게요. 백척의 상대 위에 올라서서도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인데요.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계속 더 높은 요구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진하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이미 아주 높은 곳까지 도달했고 일이 잘 풀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성과를 이뤘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백척의 장대 위에 섰다 해도 두려워 발을 떼지 않으면 더 높은 세상을 볼 수가 없듯이 지금의 성취를 디딤돌로 삼아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콰이마 자변이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쾌할 쾌, 말 마, 더할 가, 채찍 편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빨리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라는 말인데요. 이미 순조롭고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더욱 속도를 내어서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배운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속담과 맞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가 잘 진행되거나 활동이 계획대로 잘 풀릴 때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조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더욱 집중하고 시간을 알차게 써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짜이지의 짜일리라는 성구를 볼게요. 두제, 이을, 저, 두제, 갈, 려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계속 노력해서 더욱더 힘쓰며 한층 더 분발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 번의 성취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도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중간고사를 잘 봤다면 기말 시험을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한 번 상을 받았다면 더 높은 무대를 목표로 연습하는 자세가 바로 짜이지의 짜일리 성구가 일깨워주는 자세입니다. 네, 조금 잘 됐어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발하는 모습이 진정한 성장의 비결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잘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발하라는 뜻의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네, 청소년 시기는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도전할 기회가 가득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공부든 꿈이든 일이 잘 풀려 기쁨을 맛볼 때가 온다면 그때 잠시 기뻐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작은 성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노력을 이어가야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경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성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 형님 참군하는 날을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종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전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 총화 복귀 전문 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구조 사업에 관한 당조항, 공무원과 성당귀,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부족점을 깊이 반성하며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보완하면서 더욱 주동적인 정신 자세와 효과적인 사업 조치로 악천후에 대응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책임자와 주응급관리국, 주수리국,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기상국, 주자연자원국, 주교통운수국 책임자들이 발언했습니다. 주지도일꾼 림소림, 류신강, 윤조휘, 문금철이 복귀 분석을 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주에 연속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등 현시가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번 홍수 재해의 직면에 각 현시는 책임을 다해 엄밀히 방어했으며 각 부문은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용감히 앞장에 서서 전력으로 우한을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함으로써 최대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를 통해 전주 상하는 악천후 대응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1층 심화했으며 새로운 전법과 대응 방법을 탐색하는 실천 속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반드시 우호한 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산홍수 지질재해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로후 위험주택구역, 양로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하면서 그물식, 순환식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사전에 위험 우환을 견결히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측과 조기 경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여러 부문의 연합 인원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큰물 상황에 대한 감측 빈도를 높여 위험이 미치는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조기 발견, 조기 판단,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인원 대피와 후속 긴급 구조의 귀중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위챗 공식 계정, 틱톡, 과이소 짧은 영상 등 뉴미디어 행렬을 충분히 활용해 강수 상황과 큰물 상황 동태 및 안전 예방 지침을 높은 빈도로 발송해 전주 상하가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긍정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층 간부들을 조직해 주민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특수 인원에 대한 연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홍수방지 선전, 조기 경보, 위험 회피 알림이 전면 피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 묵은 내용을 날조하는 등 수단으로 재해 상황을 허위로 알리고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 대피, 주동적 위험 회피, 대피 대상 전원 대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요구를 엄격히 관찰하면서 위험 구역의 대중에 대해 견결하고 과감하게 사전 대피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장을 잘함으로써 위험 구역의 대피 대상 인원을 전부 대피시키고 안치된 대중이 기본 생활에서 걱정이 없도록 하며 전역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구조와 재해 후 복구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신속히 침수 배출, 오물 제거,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전개하고 즉시 역량을 조직해 홍수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며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정책성 보험 배상금 지급과 생활이 어려운 대중에 대한 지원 및 구조 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구역의 민심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류추해야 미연의 화근을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야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공수 대처 긴급 구조를 복기해보면 우리 사회 존재하는 여러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보와 조기 경보가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부문은 태풍 북상으로 극단적인 강수가 초래되는 특점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깊지 못했으며 주요 하천의 큰 물 고봉 도달에 대한 조기 경보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대중 대피 등 후속 사업을 피동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통괄 지휘 능력을 일층 향상시켜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와 관건적인 시각에 주와 현 두 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해야 하는지 등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전, 통신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 의논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고 부문 간 정보 공유에도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확하지 못하고 상하 연동이 일치하지 못한 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재해 상황의 기본 실태를 장악하는 사업이 뒤처졌습니다. 일부 구역의 침수 상황, 위험 지점,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한 후 즉시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구조 물자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중요 구역과 관건 지점의 물자를 사전 배치하지 못했고 홍수 발생 기간 지점 대 지점 정밀 투입, 근거리 배치, 신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긴급구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대중 대피 설득 사업이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대피를 거부하는 대중에 대해 세심하게 설득하는 사업이 부족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일정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아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방지 관건기에 처해 있어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준엄하고 복잡한 바 각 현시 각 부문은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의 경험 교훈을 참답게 총화해야 합니다. 이번 실전 경험을 직책을 다하는 공동의 제보로 전환하고 문제와 교훈을 빈틈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 경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더욱 충밀하게 포착하고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와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플러스 인원 판단 사업 기재를 완성하고 재해 림박 조기 경보, 응답 확인 및 추적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홍수 상황에 관한 예보와 조기 경보를 제때 발부해 위험 구역의 조기 경보가 전면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언제, 하천 제방, 공업 광산 기업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환을 제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정을 착실히 틀어져야 합니다. 재해구조 응급 비축 물자를 세심히 점검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제때 갱신 보충해야 합니다.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적당히 늘리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구조 물자를 사전 배치해 관건적인 시각에 신속히 운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 기획 보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과 이번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후 복구 건설 및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하며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암거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해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금일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품질 감독 검사 중심이 제1초안 작성 단위가 되어 주도해 제정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농축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과립제 두 가지 국가 표준이 산동 청도에서 전문가 위원 집

0: 중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표준은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처에서 제출했으며 표준 연구재정사업은 우리주 검사검측중심이 맡았습니다. 해당 대상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립안됐고 우리주 표준화 전략특별자금 지원사업에 들었습니다. 우리주는 표준사업 확정 후 즉시 초안 작성 사업 전담반을 꾸렸으며 산동, 하북 등 중점 생산 지역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부문은 관련 수치와 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3월에 표준 심사 송부 원고를 완성했으며 4월 15일 생물농약 분기술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의 종합평이 항목별 심사를 거쳐 두 가지 표준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퍼플로 시리움 릴라 시눔은 식물, 뿌리, 혹선충 등 토양 선충을 억제하는 생물 농약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국내에 통일된 국가 표준이 없어 산업 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 감독 관리에 권위적인 기술 근거가 미흡했기에 이 계열 국가 표준 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표준이 정식 시행되면 제품 생산, 시장 응용 및 일상 감독 관리 단계를 더 규범화하고 전국 농약 감량 증효, 농업 녹색 전환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연변주 검사검측중심 종합업무부 부장이고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장인 진서화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국내 공백을 메우고 업계에 근거 표준이 없던 상황을 꺼냈습니다. 이 표준이 시행되면 특히 인삼 재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충을 죽이고 뿌리가 썩는 병을 막으며 뿌리를 튼튼히 키워 인삼 생존율을 높이고 산량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바 인삼 녹색 유기 재배 요구에 부합됩니다. 해당 표준은 우리주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지탱을 제공할 것입니다.
1: 2026년은 15호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에 초점을 맞춰 도시 갱신 대상을 줄선으로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민생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도시의 책향기 분위기를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인대 대표이며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해항우는 본직에 입각해 대표 직책을 이행하면서 총 투자액이 16억 5,800만 원인 11개 신축 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6갈래 단절도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도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고 총 길이가 3.9km입니다. 이와 함께 인민로, 애단로 등 거리와 도로의 조명, 인도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갱신 개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거리와 부신교는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가 도시구역의 교통 미세순환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에 BRT 대중교통 선로까지 결합돼 주민들의 출행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해향우입니다. 우리는 난관 공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동진거리, 민주, 남거리 등 총 길이가 2.51km인 6갈래 단절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부신거리와 부신교도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km의 빗물 오수 분류 공사, 25km의 도로 보강 공정 및 40갈래 골목 품질 제고 공사를 실시해 로면 노화와 배수 불량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도로망이 도시의 맥락을 연결한다면 인문 공간은 도시의 기품을 키워줍니다. 연결시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14곳의 책향기 연길 주제 책카페 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호원 보나리 책향기 커피 쉼터는 독서와 휴식, 문화 전시 기능을 융합해 주민들의 집 문 앞에 마련된 도시 응접실로 됐습니다. 번활이 책향기 커피 쉼터 운영 경리 장해파입니다. 과거 이곳은 공터였습니다. 소화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이 매일 저녁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책 카페까지 완공되면 주민들은 실내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0: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향이 비교적 좋습니다. 연결 주민 풍규양입니다. 저는 이 주변을 거닐며 구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책을 읽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해항우는 시종 대중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기대를 하나하나의 민생공사로 전화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31개 노후 주거단지 개조를 추진하면서 지붕 방수시설과 벽체, 주택단지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층 주택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290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288대의 노후 승강기를 갱신하는 공사도 가동했습니다. 해항우입니다.
1: 人大代表.
0: 인대 대표가 짊어진 것은 인민의 신임이고 어깨에 진 것은 책임입니다. 저는 직책 이행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조업을 깊이 파고들면서 연결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부문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대 대표 사명을 실천하겠습니다.
2: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교육부 사이트에서는 일전 제1진 전국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주 훈춘시가 전국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에 입선됐고 연결시 중앙소학교, 룡정시 룡정실험소학교, 도나시 미래소학교, 왕청현 제1실험소학교가 전국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학교에 입선됐습니다.
2: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및 청소년 캠프가 일전 료능성 반금시에서 펼쳐져 전국 각지 63개 대표팀이 532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 주 끝에 연변대구협회 1팀과 2팀, 연결신흥 1팀과 2팀이 각기 여자, 갑, 을, 병, 정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2026년 7월 28일은 16번째 세계 간염일로 올해 주제는 사회 공동 치리로 간염 퇴치입니다. 이날 오전 연결시 병원은 진찰청사 1층 대청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연결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합해 주민들에게 건강봉사를 제공하고 간 건강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3: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결 맛이 일품입니다. 연결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견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국입니다. 오늘은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진료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국의대사 진동훈 선생님의 장수 양생 비결과 함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심혈관 건강

진동훈 선생님은 제4회 고기대사로 선정됐으며 2026년 현재 만 105세 고령임에도 북경중의원에서 꾸준히 진로를 보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진 선생님은 피부과 전문 명의로 여드름 기미, 피부염, 변평사마귀, 지루성 피부염, 대상포진 등 각종 피부병 치료에 능통해서 환자들의 깊은 신임과 사랑을 받는 피부병 전문 대가이십니다. 진 선생님은 뛰어난 의술과 로화를 늦추는 양생법으로 전국에 이름을 날리며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양생 비결 핵심은 소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리듬, 적당한 운동, 너그럽고 평온한 마음가짐 네 가지입니다. 이 방법들은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으며 오랜 세월 몸소 실천하며 검증된 내용입니다. 진 선생님의 식생활 철학은 영양의 균형과 절제를 중시하고 고급 보양식을 찾지 않으며 오곡으로 몸을 기린다는 전통 중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 선생님의 아침 식사를 보게 되면 수십 년간 변함없이 우유에 귀리 플레이크를 다 먹고 진빵이나 옥수수떡 한 개를 곁들인 뒤 사과 반쪽을 드십니다. 점심 식사를 보게 되면 조식은 오곡류 위주로 하고 가끔 생선을 드시며 로년에는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채소는 녹색, 홍색, 흰색, 노란색, 검은색 다섯 가지 색깔을 맞춰서 오장육부에 맞춰 섭취하며 식사량은 8부만 섭취합니다. 다섯 가지 색상의 채소

저를 보면 녹색으로는 시금치, 유채, 브로콜리를 들 수 있고 붉은색에는 도마도, 당근, 노란색으로는 감자를 중심으로 하며 흰색에는 두부, 연근, 검은색에는 검은 목이 버섯, 김 등을 레로 들 수 있습니다. 진 선생님은 100세가 넘었어도 머리카락이 검은데 그 비결은 검은 콩, 흑미, 검은 참깨, 흑대추, 오디 등 검은색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주로 잡곡죽을 드시는데 기장, 녹두, 밭, 흑미, 견과류 등으로 죽을 끓여 먹고 식사량은 7부 정도로 적당히 드시고 있습니다. 매운 음식과 단 음식은 일절 피해서 피지 분비 과다와 위장 부담을 줄입니다. 그리고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챙겨 드시며 도마도와 샐러리를 가장 좋아하시고 매일 저녁 9시 사과, 오렌지, 키위 등 과일을 드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배변을 규칙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밤 11시에는 반드시 취침하며 밤샘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데 70대는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 걸었고 100세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은 선에서 하루 1,000보씩 걷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일 무릎과 정강이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약 100회씩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리를 관리해 노년에도 다리가 부드럽고 활동적입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틈틈이 머리 빗기, 귀 마사지, 손톱 문지르기 등 간단한 동작을 해서 경락을 통하게 하고 기혈을 기릅니다. 진 선생님께서는 늘 양생은 마음 양성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할 줄 알며 너무 따지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그럽고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맞이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진 선생님만의 피부관리 비결을 보게 되면 안에서 몸을 다스려 겉을 기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젊게 유지되는 비결은 고가 화장품이 아니라 기혈이 조화롭고 장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중약 계승에 힘쓰며 많은 제자와 대학원생을 키웠고 학과 계승 지점 14곳을 설립했으며 평생 축적한 처방들을 병원에 무상 기증했습니다. 이런 숭고한 정신이 널리 칭송받고 있는데요. 진 선생님처럼 평소 식습관, 운동, 마음 다스리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년층에서 가장 큰 건강 위협으로 꼽히는 심혈관 질환은 평소 양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예방 양생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심혈관 질환인 각종 위험 요소가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혈관이 점차 병변화된 결과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치료의 핵심은 종약 병후 치료 사상에서 벗어나 병이 발병한 뒤 치료하는 방식에서 병이 생기기 전 미리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심혈관 건강 수호는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으로 되지 않으며 다차원 전방위 종합적 개입이 필요하고 양생 개념을 일상생활에 녹여내야 합니다. 우선 위험 요소에 대한 전면 관리로 심혈관 질환 발생 거리를 끊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는 바꿀 수 없는 요소와 통제 가능한 요소로 나뉩니다. 연령, 성별, 유전적 배경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고혈압, 혈지 이상, 당뇨병,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정서 불안정, 비만, 야근 등은 과학적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의 발병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압을 규칙적으로 조절하면 심혈관 발생률과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은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고혈압 환자는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혈지 이상은 동맥경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혈관 위험을 판단할 때 검사 수치만 보아선 안 되며 의사와 상담해 본인의 위험 등급을 판단하고 목표 수치를 정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은 일반인의 2배에서 4배이며 혈관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혈압, 혈지를 함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에 해롭고 한 번 흡연해도 동맥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흡연자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의 3배에 달하며 새벽에 흡연하는 것은 더욱 해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부 비만으로 동맥경화의 독립적 염요소로 비만은 심장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 발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운동 부족은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은 주당 150분 이상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등 질병 위험이 20에서 30% 상승하니 일상생활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정서와 심혈관 질환도 뛰어놀 수가 없는데요. 불안, 우울, 짜증은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뇌졸중, 심장병 발병 위험을 키우며 장기적인 근심은 기운을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정서가 평온해야 혈맥순환이 잘 됩니다. 종이학 7정 리론에 따르면 노하면 간이 상하고 기쁘면 심장이 상하며

의심하면 폐가 상하고 사색하면 비가 상하며 두려우면 신장이 상합니다. 정서가 급격하게 흔들리면 직접 장부에 손상을 줍니다. 마음을 기리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로인들은 꽃가꾸기, 서예, 그림, 악기 연주 등 취미를 길러서 스트레스를 풀고 답답할 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산책해야 합니다. 매 10분에서 15분씩 가만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보십시오. 로년증은 다툼이나 격한 감정을 피하고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활동을 해 기혈이 막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네, 음식 조절을 잘해서 심맥을 보호해야 합니다. 음식을 절도 있게 먹는 것은 중이 양생 기본 원칙이며 합리적인 식습관은 심혈관 건강의 기초입니다. 평소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너무 짜고 기름진 음식, 동물 내장, 고당 가공식품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저녁은 7시 전에 먹고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밤에 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식재료는 맛과 영양을 조화롭게 배합해야 합니다. 중약에서는 붉은색 음식이 심장을 보호한다고 하여 평소 산소유, 질광리, 홍화, 팥 등 붉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면 혈액을 활성화하고 심장을 기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심장혈이 왕성한 사람은 연자심, 백합 등을 먹어서 심장열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평소 잡곡과 정제 공부를 섞어 먹고 신선한 채소과를 충분히 섭취하며 기름 조금을 적게 사용하는 저지방, 저당 식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심장 보호에 좋은 식이요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닭고기, 단삼, 황기, 율무를 함께 푹 끓여 먹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기를 보충하며 심신을 안정시켜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산약, 연자, 맵쌀로 죽을 쏘 먹으면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심장기를 보충하고 허약함과 불면증을 개선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규범화되고 계절에 맞는 수면으로 정기를 길러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심혈관 보호의 근본입니다. 늦게 자고 밤샘은 간과 심장 기혈을 손상시키고 인체 생세리듬을 깨뜨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밤 11시 전에 잠들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계절 생활은 계절 변화에 맞춰야 합니다. 봄, 여름은 조금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낮잠을 자고 양기를 기릅니다. 가을과 겨울은 일찍 자고 조금 늦게 일어나며 다리와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네,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마시며 하루 물 섭취량은 1500에서 2000ml를 유지하고 아침 기상 후 식사 전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잘 챙겨 먹고 점심은 배불리 먹고 저녁은 적게 먹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심장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심장이 우리 몸 전체에 피를 공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의 조직에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심혈관계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 꾸준히 심장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음식, 운동, 수면 등 생활 속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심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인데요. 싱겁게 먹는 습관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음식으로는 콩류, 견과류, 동곡물 등이 있습니다. 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가공식품, 전자식, 경화유, 정제유 등이 있는데 되도록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등의 음식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견과류

30g 정도를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져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꾸준한 운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체중 감량과 혈압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2회씩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혈압과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호흡, 명상, 산책 등을 통해서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반면 마음의 상처를 두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건강 지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은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뇨산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풍 발작을 막고 뇨사를 일정적으로 관리하는 색깔별 식사 기술을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건강검진에서 뇨산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뇨산이 높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못 먹는 건 아니고요. 또 방심하고 음주, 고기, 해물을 마음대로 먹다가 통풍 발작, 관절 통증을 겪는 분도 많습니다. 성인 고뇨산혈 및 통풍 진료 가이드에 따르면 고뇨산혈 관리 핵심은 뇨산 함량별 음식 분류 섭취입니다. 아래 록, 광, 적색 구역으로 나눠서 식습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화, 서양꽃 양배추, 브로콜리, 가지, 무, 당근, 생강 등 거의 모든 신선 채소가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이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며 뇨산 배출을 촉진해서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녹황색 채소는 좋지만 가급적 생채소, 삶기, 찜 등 방식을 이용하고 기름 볶음, 튀김은 적게 하며 소금 간장은 적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계란입니다. 계란은 가성비 좋은 량질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프린 함량이 극히 낮습니다. 삶은 계란, 찜 계란 모든 요산을 높이지 않고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두 개 계란을 먹어도 무방합니다. 다음, 과일류를 보게 되면 모든 과일에 과당이 들어있고 체내 대사 시 뇨산 생성이 유발되며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권장하는 과일로는 복숭아, 블루베리, 딸기, 배, 수박 등 저당 과일인데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포도, 용과, 망고, 룡안 등은 고당 과일로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콩 제품입니다. 뇨산이 높으면 두유, 콩국수 물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식물성 프린은 인체 흡수하는 비례가 낮으며 가공 후에는 프린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량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섭취 시 두부, 콩나물, 두유, 메주콩 등을 주 3회에서 5회 나눠 먹고 완두콩, 검은콩은 프린이 높기 때문에 과량 섭취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용류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 붉은 고기, 닭고기, 오리 등 백색 고기 등은 모두 중등 정도의 프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적은 양으로 먹어야지 복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뇨산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색구역으로 알려진 한 입도 안 먹는 게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은 뇨산을 급격히 높여서 통풍의 급성 발작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뇨산혈 통풍 환자는 몰리해야 하는데 하나는 술류입니다. 네, 알코올은 뇨산 배출을 방해하는데 특히 맥주에는 불인이 대량 함유되어 있어서 뇨산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소주, 포도주 등 모든 술은 뇨산 배출을 억제해서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는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 단 음료 간식입니다. 콜라, 사이다, 젤리 음료, 과일 주스, 단 팥빵, 케이크 등 설탕 과당 덩어리로 체내에서 과당이 뇨산 생성 배출을 막기에 통풍 환자가 증가하는 원 중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물류입니다. 멸치, 새우, 오징어, 바지락, 굴, 문어 등 해물 대부분이 고프린 음식으로서 100g당 프린 함량이 150mg을 초과해 한 번 먹으면 뇨산이 순식간에 오르기 때문에 심하면 급성 통풍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진한 국물류입니다. 소고기국, 갈비탕, 닭곰탕, 생선찌개, 뼈 육수 등 오래 푹 끓인 국물은 끓이는 과정에서 고기 뼈 속의 불인이 국물이 다 녹아나서 불인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드신다면 될수록 국물은 마시지 말고 고기만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을 잘 관리한다 해도 갑작스러운 심장 응급 상황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죠. 시간이고 생명이라는 말처럼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응급조치를 아닌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심근경색 단계별 응급처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고 심근이고 시간이고 생명이다. 이는 심혈관 내과 의사들이 심근경색 응급처치에 대해 가진 핵심적인 공통인식입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급성으로 막혀서 심근이 허혈로 과사하는 중증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신규 발병 환자가 100만 명을 넘습니다. 발병 후 1분이 지날 때마다 다량의 심근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올바른 응급처치를 잘 장악해서 활용하면 환자의 치료시간을 확보해 사망률

과 장내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첫 단계 전형적, 비전형적인 증상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심근경색 증상은 새벽이나 활동 후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전형적 증상으로는 흉곽 뒤쪽이 누르듯 조이듯 통증이 나타나고 15분 이상 쉽게 가라앉지 않으며 통증이 왼쪽 어깨, 등, 목, 턱 아래까지 뻗어나갑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고역질, 구토,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일부로인 당뇨병 환자 여성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며 옷배가 불편하거나 치통, 목, 근육 통증만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나 위장병으로 오판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5에서 얘기한 증상이 나타나면 가볍다고 느껴도 즉시 응급조치를 시작해야 하며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최적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즉시 구조 요청을 하고 환자 자세를 편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의심될 때는 즉시 120 구급전화를 걸고 환자 위치, 증상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동시에 환자를 편안한 앉은 자세를 우선 취하게 하며 베개나 옷으로 상체를 받쳐 올립니다. 옷깃과 허리띠를 풀어서 호흡이 잘 통하도록 하고 의식이 맑고 숨이 가쁘지 않으면 가능할 경우 천천히 산소를 흡입시킵니다. 환자가 구토할 경우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 토한 물질이 기도를 막는 것을 막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절대로 자가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급차는 전문 장비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환자를 관찰하고 초기 처치를 할 수 있으며 병원 진료에서도 빠른 통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입원 후 치료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잘못된 행동은 피하고 과학적으로 보조 처치를 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함부로 환자를 움직이지 않고 물, 음식을 먹이지 않으며 임의로 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아래 약 복용 중에서 주의점 알아볼게요. 니트로글리시린입니다. 환자가 휴대하고 있으면 저혈압, 녹내장 등 복용 금기 병력이 없는 정황에서는 혀 밑에 하나를 녹여 먹입니다. 5분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알 더 복용하며 최대 3알을 넘기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입니다. 약 알레르기나 출혈 경향이 없을 시 아스피린 300mg을 씹어 삼키게 하여 혈소판 뭉침을 억제하고 혈전 확장을 늦춰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급대원을 협조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합니다. 고급대원 도착 후 증상 발생 시간, 임의한 처치, 환자 기존 병력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동 중 환자가 가만히 쉬도록 하고 흥분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하며 고급 요원의 혈압, 심전도 검사에 협조합니다. 병원 도착 뒤 신속히 심전도, 심근효소 검사 등 진단 검사에 협조합니다. 의사는 병세에 따라 혈전용의 치료도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선택합니다. 스탠드 시술은 현재 막힌 혈관을 뚫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병 2시간 안에 마치는 것이 리상적이기 때문에 가족은 망설이지 말고 동의서에 서명해 시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수술 후 초기 관리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1, 2일 관찰받습니다. 네, 가족은 병실을 조용히 하고 면회를 줄입니다. 환자는 의사 지시대로 침상 안정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은 담백하고 소화가 쉬운 요동식, 반요동식으로 먹으며 과식하지 않습니다. 변을 힘줘보면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변이 잘 통하도록 관리합니다. 가슴 통증이 다시 생기는지, 피부나 점막에 출혈 반점이 생기는지 계속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한마디로 심근경색 응급처치는 시간과의 경쟁입니다. 올바른 행동이 환자의 생명을 살립니다.
평소 정기검진, 혈압, 혈당, 혈지관리,

오늘은 105세 고령에도 꾸준히 진료를 이어가는 국기대사 진동우 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법, 고뇨산 맞춤 식습관, 위급한 순간 살리는 심근경색 응급처치 요령까지 다채로운 건강정보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소경노을 프로그램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손규혁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슬 부리는 요즘 집안일 하다가 문득 옷장 앞에서 멍하니 서서 이렇게 중얼거린 적 없으신가요? 오늘 뭐 입지? 오늘 프로에서는요 바로 이 여성분들의 골칫거린 여름철 옷차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으시고 나게 되면요 시원하게 입으면서도 스타일까지 챙길 수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원단 얘기입니다. 이런 더위에 옷을 잘못 고르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동식 사우나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름철 필수품인 생명연장 원단은 대체 어떤 것들일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는요, 통기성과 흡수성이 뛰어난 천연 소재라서 여름철 원단의 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는 공기와 수증기의 투과성이 매우 우수하여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해주고 한요. 약간의 구김이 가는 게 오히려 또 내추럴한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구김이 잘 가는 단점이 있으니까 외출 전 다림질은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실크입니다. 실크는 고급스러운 광택과 함께 놀라운 통기성과 흡수성을 자랑을 합니다.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시원함을 오래 유지해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올해 복장 조류에서는요, 천연 실크는 물론 또 실크와 면을 혼방한 소재나 실크와 같은 촉감과 광택을 내는 아세데이트 소재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세데이트는요, 실크보다 관리가 수월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소재거든요. 면 섬유는요, 다공성 구조 덕분에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증발시켜 피부를 건조하고 시원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네, 특히 고밀도 면 소재는요, 가볍고 시원하면서도 형태 유지력이 좋아서 여름철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 피해야 할 원단도 있는데요.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지고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피부에 달라붙는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아무리 예쁜 디자인이라도 이런 소재 옷은요, 여름철에 입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니트도 여름에 가능할까요? 의외로 여름철에 니트 원단을 추천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니트 원단은 직조 원단에 비해서 실과 실 사이에 틈이 크기 때문에 통기성이 더 좋기 때문이죠. 물론 두꺼운 겨울용 니트가 아니라 여름용 얇은 니트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냉감 기능성 소재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원단이나 접촉 냉감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죠. 운동을 하거나 또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한 흡한 속한 갱이는 이 원단은요, 땀을 빠르게 흡수해주고요, 증발시켜 쾌적감을 오래 유지해주곤 합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직장인 여성분들께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사무실은요, 패션 전쟁터가 아니라 전문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잡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복장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직장인 여성들의 복장이요, 전문성과 편안함의 조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장의 딱딱함에서 벗어나 미니멀리즘, 편안함, 그리고 또 약간의 유머가 더해진 새로운 스타일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느슨한 실루엣입니다. 이 몸에 달라붙는 옷 대신에 어깨에 가볍게 걸치는 느낌의 재킷이나 여유 있는 통이 넓은 바지가 대세입니다. 이런 옷은요, 에어컨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고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옷과 피부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공기의 대류를 원활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면이나 아마소재와 같은 내추럴한 소재는요, 기본이고 실크나 아세테이트, 그리고 또 정밀 가공된 울 소재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재들은요,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주면서도 시원함을 제공해주죠. 출근길과 일상 업무에는요, 얇은 아마 소재로 된 우도시나 가벼운 카디건에 통이 넓은 바지나 스커트를 매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 자리에는요, 실크로 된 적삼이나 몸매를 두드러지게 하는 깔끔한 바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실크로 된 적삼은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면서도 시원하고 또 깔끔한 바지는 전문적인 인상을 완성해 줍니다. 색상은 화이트, 베이지, 연한 블루 등이 좋고요. 여기에 깔끔한 디자인의 구두나 뒤축이 낮은 실을 매치하면 완벽합니다. 이 캐주얼한 날에는요, 부글한 니트 소재의 상의에 주름 잡힌 바지를 추천해 봅니다. 상의는요, 캐주얼하면서도 너무 편하지 않아서 직장에 잘 어울리기도 하죠. 최근에는 여성용 상의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으니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사무실 에어컨은 대로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얇은 가디건이나 쇼를 하나 준비해두게 되면요, 실내외 온도차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 걸어야 한다면요, 굽이 너무 높은 신발보다는 낮은 굽의 샌들이 좋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하루 만 보를 걸어도 편안한 구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주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주부님들의 하루는 정말 멀티태스팅 그 자체죠. 밥하고 아이들 보고 또 뭐 장 보고 손님을 맞고 한마디로 뭐 맞는 해결사 아닌가 뭐 이럴 때도 듭니다. 이런저런 일 많이 하게 되겠죠. 뭐 그러니도 옷차림도 뭐 단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원할 것, 움직이기 편한 것, 그리고 또 예쁠 것.

여름철 가장 든든한 아이템은요, 단연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는 한불로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가장 실용적인 아이템이거든요. 여름철에는요, 얇은 코튼 원피스, 그리고 또 아마 소재 원피스가 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활동성이 중요하다면요, 중간 길이의 원피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짧은 원피스는 움직일 때 신경이 쓰이고, 또 너무 긴 것은 집안일을 할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요, 상하이가 세트로 구성이 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냉감 기능에는 세트로 된 옷은요,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고, 코디가 필요 없어 아침에 시간이 없는 주부들에게 딱이죠. 네, 올여름에는요, 피부에 가볍게 닿고 또 몸에 과하게 밀착되지 않은 소재 스커트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또 시원한 느낌을 주는 시어서커는요, 주름진 표면이 특징인 가볍고 시원한 소재죠. 이 소재는요, 구김이 잘 가지 않고 통풍이 잘 돼서 여름철 주부들에게 매우 실용적이라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할 때는요, 활동적인 원피스나 티셔츠에 미디스커트 조합이 좋습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아이를 안을 때 불편하지 않아서 좋고요. 또한 크로스백이나 또 숄더백이 필수입니다. 양손이 자유로워야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훨씬 수월하니까요. 이 가까운 외출에는요, 편안한 티셔츠에 와이드 팬츠나 또 롱스커트를 추천해봅니다. 너무 정장 스타일은요, 부담스럽고 너무 캐주얼하면은 허술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한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아래 주부 패션 선택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들은 옷이 자주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클링만 가능한 옷보다는요, 손쉽게 빨 수 있는 소재를 우선적으로 고르는 것이 현명하겠죠. 외출이 잦은 주부들에게 또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는요, 이 자외선 차단도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죠. 네, 밝은 색상은요, 시원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흰색이나 밝은 색은 금방 더러워질 수가 있어서 자네가 있는 주부들에게는요, 좀 어딘가 부담스러울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진하지 않으면서도 관리가 쉬운 중간 톤의 색상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또 옷 색상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옷 색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밝은 색은 햇빛을 반사하게 되고 어두운 색은 열을 흡수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름철에는 흰색, 베이지색, 연한 파란색, 연한 분홍색 등 밝은 색상의 옷이 아마도 인기가 많은가 보죠. 올여름 패션 주류에서는요,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도 우아하고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색상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에는 베이지, 또 크림, 연한 회색, 민트 등 차분하고도 세련된 색상이 잘 어울리질 않아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또 이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해 줄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작은 액세서리나 또 스카프도 더하면 완벽하죠. 액세서리, 스카프, 뭐 여성들은 옷 정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액세서리, 스카프도 뭐 미죠. 예. 야외선인 또 밝은색이 아주 또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실제로 더 시원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빨간색은요, 이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은요, 빨간색 계열의 옷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외 활동 시간 길이니까. 네, 그리고 저녁 시간 야외 또 나갈 때는 밝은 색상보다는 어두운 색을 선택하는 것이 또 좋을 듯 싶기도 한데요. 어두운 색에는 또 모기를 덜 유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야외 활동에 많은 주부들이라면요, 저녁 외출 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색상을 조합할 때는 너무 많은 색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무더위 속에서 직장인 여성과 주부들이 각각 어떤 옷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옷 선택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 뭐 직장인 여성들이라면요, 전문성과 편안함을 겸비한 뭐 고급스러운 편안함 스타일을, 주부라면요 활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스마트 캐주얼 스타일을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를 따른 옷이라 할지라도 내 생활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옷차림 하나로 또 우리의 컨디션과 하루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좋은 옷은 또 좋은 기분을 만들어주고요. 좋은 기분은 하루 종일을 밝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은 모두 자신만의 아름다운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까지입니다. 프로 편집의 김홍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여덟 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평균 20년을 더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수명을 연장해주는 평소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운동한 후 몸에 나타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미국 영양학협회 연회에서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40세에 8가지 건강한 생활 방식을 견지하면 남성은 평균 수명이 23.7세 늘고 여성은 22.6세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나이든 시작해도 늦지 않고 일찍 시작할수록 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자, 일단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락상을 예방하며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및 다양한 암의 위험을 낮춰주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정을 개선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빨리 걷기, 천천히 달리기, 체조, 공차기, 광장무 등 무엇이든 좋으며 관건은 꾸준히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담배 멀리하기입니다. 흡연은 폐, 심장, 눈, 귀 등 기관을 손상시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치매, 암 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기대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위통, 위궤양, 심혈관 문제, 심지어 만성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최소 10분의 심호흡과 같은 잠깐의 휴식 시간을 자신에게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식단입니다. 과일, 남새, 견과류, 콩, 생선 및 전지방 유제품 이런 여섯 가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새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음식의 다양성을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술을 자주 마시지 않기입니다. 북경대학 공공미생학원과 옥스퍼드대학교 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50여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음주는 간암, 식도암, 당뇨병, 고혈압

61가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술을 될수록 마시지 말고 될수록 적게 마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량완 수면입니다. 밤을 새우면 장기 노화가 가속되어 감정, 면역력, 기억력 및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밤에 휴대전화를 잠시 덜 보면 하루 종일 정신이 맑아집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사교 활동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해롭습니다. 주변

0: 신경계통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면 중독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운동을 한 후 몸에서 일어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체중은 금방 안 빠져도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단 음식에 대한 식탐이 줄어드는 등의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도 체중계 올라가 보면 달라지지 않은 숫자의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체중이 줄어 눈으로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운동이 재미있어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은 보통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체중계 숫자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건강의료매체 헬스라인과 CNN 방송 등의 자료를 토대로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활력이 생깁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몸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엔돌핀 수치가 증가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돌핀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때문인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며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느낌에 빠져 더욱 운동을 즐기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몸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몸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끝내기 어려웠던 운동을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되거나 1km를 달리는 것도 힘들던 사람이 열흘쯤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니 점점 더 쉽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지구력이 향상되어 심장과 순환기관이 건강해진 것입니다. 지구력이 향상되면 계단 오르기나 걷기 등 일상생활 중 활동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들은 체중계 숫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단 음식이 덜 당깁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단 음식을 떠올리는데 운동을 하면 이러한 보상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단 음식을 덜 찾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됩니다. 옷이 헐렁해집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이 늘어 몸에 탄력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예뻐집니다. 그렇게 되면 체중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전에 딱 맞던 옷들이 헐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체중 감량이라면 근육을 단련하는 근력 운동과 심장 강화 운동인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에어로빅 등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들이 이에 속합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의 성장, 체지방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며 체력과 유연성이 향상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의 변화나 체중 변화는 일반적으로 몇 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는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에 좋은 변화로 장기적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피로감은 보통 정상입니다. 특히 처음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해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귀지를 함부로 파지 말아야 합니다. 귀지는 귀의 천연 보호 방패로 귀지가 비정상적이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의도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를 함부로 파면 오히려 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거나 너무 세게 귀지를 파면 귀 출혈, 고막 천공, 청력 저하 및 중이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은 귀지를 이도 깊숙이 밀어넣어 귀지 색전증을 형성하여 청력 저하, 고막 압박 및 이명, 현기증 등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귀 청소점에 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 역시 위험이 따릅니다. 많은 길거리 귀 청소점의 도구는 재사용과 청결위생기준 미달의 문제가 있어 외에도 진균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귀 가려움증, 귀 답답함, 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염성 질환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귀지는 외에도 피지선과 귀지선의 분비물로 먼지와 각질이 섞여 있습니다. 귀지는 네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윤활 보습. 야들야들한 외에도 피부를 보습하고 건조하고 갈라지지 않도록 하여 마찰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고막 보호. 모래먼지를 붙이고 도롯물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작은 벌레를 쫓아내고 소음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항균 작용. 리소사임, 면역글로불린 등 성분을 함유하여 외도의 진균 및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결 및 자가 청소. 대부분의 귀지는 씹기와 화학 운동과 함께 저절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귀지가 더 많아지고 새로 분비되는 귀지는 조각에서 부스러기로 변하여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윤이라면 바로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도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병 보시는 데는 확실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백가에 오시게 되면 북쪽을 쳐다보게 되면 일백가하고 가수련이 있는 셈이 되지요. 바로 도강중윤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윤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윤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십 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도 알아주는 40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는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장춘 중일에 졸업하고 20여년간이 중리 경력을 쌓으신 리명길 의사 선생님 역에서 병보시게 되었는데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는 전제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서 병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효과성으로 보게 되며, 주약에는 위장도, 그리고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 깨지 못하고 얼리 밀어서, 혹은 또 위산이 역류하면서 늘 시큰트림이 나고 이런 분들, 변은 어떤 분들 다세요세 하루 어쩌다 한번 해결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찾아와서 보시고 좋은 해결을 거두셨다는 리명길 의사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또 3층에 찾아오게 되면 척추치료이기라고 있습니다. 척추치료이기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서 발명한 우수한 경추, 흉추, 요추를 포함해서 모든 그 척추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아주 준확하게 100분지 90 그 이상 정도로서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는 좋은 안전한 의료 척추 치료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길시 흠과 구강이라는 치과병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와서 치과를 하시고 구강 안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어느 분이든지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우리 코앞에 와 있을 줄은 몰랐다고 금방 여기에서 틀니를 맞추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좋은 치료과를 거두셔서 이전에 씹지 못하던 고기를 씹거나 이전에 먹지 못하는 찰떡 같은 걸 씹어도 입금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치료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여기 또 2층에 오시게 되면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피부과 원장 선생님 계시는데, 그 간판을 보니, 제가 지나가면 간판을 보니까 거기 피부병원이라고 그렇게 단순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피부는 단독으로서 자기 병원을 꾸린 그 셈이 됩니다. 이래서 2층에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선생,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명의에 속합니다. 일체 피부 문제에는 지금 예세가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 문제 때 가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상 포진이 있거나 혹은 또 백전풍이 있거나 소보짐이 있거나 이래서 힘든 분들이 지금 찾아와서 병 보시고 너무 완미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치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최기명 주임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붙이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게 없고 직접적으로 당약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기본으로 지금까지 치료한 데 얘기하면 2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30년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이만하면 완치된 겁니다. 피부 이 문제는 일단 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재발하게 되는데 최기명 주임은 이런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해 주는데요. 최기명 주임은 화, 목, 토 이 시간에 나온다. 화, 목.

0: 더. 그리고 여기 그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저 일만 그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때 찾아보셔서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저기 집사람이가 지금 예, 이 도위만 성전인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2: 네, 요, 네, 대전에 예, 한번 후에 한번 왔었습니다.
0: 예.
2: 예, 그런 후에 예, 이 한짝 파리하고 한짝 다리를 쓰는데 많이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헤라드가 예, 그냥 온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 조금 그런 거 숨이 차서 그냥 꼼짝 못하고.
0: 심장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습니다. 예. 심장 이상이 숨이 찹니다.
2: 예, 그리고 잠은 이내 못 자고 있죠.
0: 네.
2: 예, 잠들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쨌든 맥이 항상 그러고 이 손발도 다 차갖고 있죠. 냉하고 예, 한창 맥이 없어서 한데다가 활동도 못합니다. 그나.
0: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수면 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2: 예, 그래서 지금 이 소문 들 곳에 내 이 조인만 선생님이 치료를 가서 받았는데, 적감 치료를 또 해보니까는 효과, 적감 치료에 봐서 효과가 예, 나는 게가 잠부터 잘 자고, 그 다음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이, 저, 이 머리가 예, 이게 조금 참 아프다고, 그게 이렇고 혈압이 벌써 온정됐대요.
0: 그 문제 해결이죠. 예, 예. 예.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도 조절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점차.
2: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확실히 예, 이야기가 효과 있고, 효과도 빠르고 하니까 네, 두 번째 치료를 지금 받았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은 요 시간에 나가 원래 나가 활동 못하던 게 지금 나가서 한 2, 30분씩 걸습니다.
0: 예, 그만은 꼭 그래야 되는데 그거 걷지 못했으니까 이왕에는 점점 병은 병대로 사람이 힘들 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조일만 선생 잘 찾았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거저도 댕기고 시장도 갔다 왔다며, 예, 지금 저기 아침에 가서도 아침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한짝 푸대한 원래 잘 이렇게 물건 두지 못하고서 좀 물건도 들고 댕깁니다.
0: 대단하죠. 예, 그렇죠.
2: 예, 야, 근데 이런 효과 좋은, 좋고,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 좀 바짝 치료하려고 오늘 또 예약해, 오늘 가려고 그랬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조일만 선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이모가 어제는 조인만 선생인데, 예, 중풍증으로 치료해서 어제는 예, 세 번째 치료 받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 치료 받는데, 두 번 받은 게 주문 개지지 흘리고, 밥 흘리고, 이랬던 게 어제는 많이 나서, 말, 언행, 행동도 예, 아, 그렇게 불편하던 게 영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그 집에 아주머니를 또 데리고 내리는 가시겠다는 거. 오늘은 늦지 해서 예, 절만 선생님 내리 또.
0: 네, 됩니다. 먼저. 예, 예. 네.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예, 예.
3: 예, 그래.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4: 저는 절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위병을 철저히 해결했어.
0: 그래요?
4: 야,
0: 예, 예.
4: 위병 아파서 나는 한 10년 동안 위약 다 먹고도 치료를 받고 어떤 위에다가 신고를 다 해봤어. 어쨌든 무슨 음식물만 먹으면 면피 끝에 딱딱이 내려야 간다 말이야.
0: 예, 예.
4: 그래서 뭐 그게 되냐 하면서 얼마나 몇 배까지 먹은지 모르는 아무도 해보고, 그래 알려진 게 설마 선생님 치료를 받고 야, 이 설마 선생님 좀만 매고 제대로 딱딱이 보낸단 말인데.
0: 40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고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수 경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4: 그렇지만 예. 그래 유명하다 해서 내 가서 보니 진짜 유명한다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어떻게 아프겠다는 거 아픈 증상까지 다 짚어낸다.
0: 민발을 딱 짚어내니까 환자가 절반 벌써 거기에서 예. 해결되는 거죠.
4: 위에 내가 어떤 점약을 몇 번 갖다 어떤 몇 번 갖다 먹어. 그리고 철저히 위병이 잃어버린다. 위가 나면 쓰리고 아프고 또 위가 잘못 먹고 맵은 거 하고 찬 거는 금방 먹지 못했습니다.

0: 근데 이제 지나가서 매번 것도 뭐 좀 어떤 사람 써서 김치를 먹어야 돼. 김치를 믿는 막 여자들이 김치도 막 뭐 매번 것도 안 맞 못 이러고 내가 무슨 약 중요하고 다른 약 그리 써놔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술이다 한번 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지 하고 좀 어메라소를 앉아서 먹어야지. 아이고 몸을 아파서
1: 예예
0: 참지 못한 지금은 어메라소금식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핵심은 이 중요한 만 먹는데 지금 위가 너무 좋아서 밥을 영 잘 먹습니다 지금.
1: 예.
0: 그래서 내 치료받고 너무 좋고 우리 동생 또 자꾸 위 일곱이 생기면 일하고 무슨 버벅이라고 이러더니 위 그러네 위도 나쁘지 어제 저녁에 맨날 잠을 못 잤네. 오늘에 우리 동생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오늘도
1: 예.
0: 오늘이 나올 때 같아.
1: 오늘 뜹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오전에 잠. 나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0: 잠을 못 자고 허리 다리 그리 아프다.
1: 찾아오세요. 예, 예.
0: 오늘 데리고 가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선생님. 그, 우리 동서가 치료받고 더우니까 그 뒤에, 뒤뜰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갑상선을 해서 심장이 답답하고 잠도 못 쉬고 아예 거기다 경찰까지 와가지고 영 힘들어 하던 게 지금 치료받고 많이 도와줬답니다. 어서 세 번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약해달랍니다.
1: 조일만 선생, 조일만 선생 그러죠?
3: 예, 예.
1: 예.
3: 그리고 우리 저 친정 형님이가, 동가지 형님이가 저 훈촌에 계시는데 어제 훈촌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갑자기 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서 뭐 이렇게 부축해야 되고 일어서고 이래면서 우리 이제 한번 그 절만 선생님 내가서 치료받은 경색이 좀 왔다죠.
1: 네, 경색입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원래 또 여대만 투수 있어가지고.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3: 예, 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한 주일 치료받은 게 조금 약을 잡수고 그 선생님 친구는 해주고 한 게 좀 낫답니다. 그래, 지금 용길이 딸 집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절만 선생님 찾으려고 그러죠.
3: 예, 예. 우리 친정 형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동선에 그 뒷집에 아주머니하고의
1: 어, 두 분이 오전입니다. 예, 예, 예. 오전에 조일만 선생님 찾아오세요.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미 방송에서 문의하셨기 때문에 순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3: 예, 예. 그래, 지금 환자 많더랍니다.
1: 그렇죠. 예. 예. 순서를 잡기 힘들 겁니다. 예.
3: 예,
1: 예. 예,
3: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삼층님 우리 치료 기일이 예약하시오.
1: 아, 척추 치료이기. 예, 예.
4: 우리 고모부가 허리 협착증이 와서 허리를 쓰지 못하면서 너무 돌아눕기용 바쁘고 돌아눕지 못했습니다.
1: 예.
4: 이제 두 번 가서 치료 기기를 한 게 나서서 우선 네 번 했는데 많이 낫.
1: 해결 가져오게 돼 있으니까. 예. 어, 예, 그렇죠.
4: 나스테구지, 예, 예 나스테구지 너무 좋아서 치료를 받겠답니다.
1: 어, 그렇게 알아 하셔. 예. 예. 이번에는 여기에서, 예, 체험 치료도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이미 치료 시작했으니까, 끝을 볼 때까지 치료하라 하셔. 예.
4: 예. 오늘로 예약을 해달랍니다.
1: 오늘, 예. 3층의 척추 치료이기입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도광중민의 그 이명길 이사.
1: 예.
5: 예, 그 나는 위가 소화해야 돼서 그래 자꾸 먹으면 울루시쿰으로 올라오고 예,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아래를 배가 똥똥 저 불어난다. 그래서 소화해야 돼. 그래서 이명길 이사 병원인데 한 번 가다 먹었는데 지금 소화가 괜찮다.
1: 예.
5: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좀 쓰다 예약하자.
1: 어, 이명길 선생님. 이분은 네. 토요일 하루만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5: 예.
1: 토요일 오전 오후 다 빼고 그리고는 기반 어느 날이든지 다 나오시니까 그렇게 예. 시간 잡으면 됩니다. 이명길 선생님 뭐 위 장도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아마 저에서도 알아주는 좋은 예. 의사 선생님 속할 겁니다. 예. 예.
5: 한번 대단한 소화.
1: 어, 그렇죠. 벌써 해결되는 게 알긴다. 그렇죠.
5: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예, 원하는 예, 한 번 치료 받으니까 낫지 않으면 예, 아, 큰 병원을 가자 했답니다.
1: 아,
6: 그래서 예. 한 번은 약을 갖다 잡던 게

0: 좀 알겠어. 예, 그래서 두 번, 세 번, 어떤 세 번 받았습니다.
1: 아, 일주일 치가, 예, 한 번 치렀는데, 세 번, 예, 3주
0: 치를.
1: 예, 예, 예, 그렇죠.
0: 세 번 받은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원하니, 결장님 자꾸 화장실 가니, 몸은 힘없이, 예, 추가고, 예,
1: 그렇죠.
0: 좌도 잘 되지 않아서 음식도 바로 못 잤을까나 몸이 행복지 여유였습니다.
1: 예.
0: 그랬던 게 세 번 받으니까 지금 예, 좌도 잘 되고 음식도 잘 잤었고 몸도 예, 쳐서서 예, 영 기뻐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서 예, 그럼 내일이 그 옆에 집 그 친구분 뭐 그런 담낭에 결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한번 갔다 왔는데 나서니까 내일 같이 두 분이 같이 가겠답니다.
1: 예, 예, 그래라 하셔. 예. 여성분이 어르분이 예, 말씀한 것 들으셨겠죠. 예, 담낭 결석 예, 때문에 그렇게 힘들던 게 완전히 그 결석이 내리 예, 자극할 때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쉽게 말하자 까레는 뜯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해결받으셔. 그런 동태가 없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예, 치료입니다. 리맨 결석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아, 그 이민규 선생님, 예, 지난번에 저희 고모가 가서 찾아가서 보였습니다. 그 주로는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먹음 좀 쉬고 좀 드시면 속이 좀 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가서 보이고 저 약을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해서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리맨규 선생님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완전히 널리 소문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약했기 때문에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아,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종인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보시고 있어서 이제 리맹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완전히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체중이 내려가고 맥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이 원래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 팍팍 뚫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림이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비위가 허하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생길 수 있는데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치료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리 명결 선생 찾아보기다면 기본으로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선생 처방 내는데 우수한 처방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변이 해결되지 못해서 또 변이 너무 잦아서 뭐 사람은 점점 먹는 것 같은데 먹는 대로 어떤 분들은 그 자리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이분은 처방도 아주 명처방이 나가는가 하면 거기에 또 사람에 따라서 정기친구요법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리명결 선생 이분은 국위대사 우리나라 국문에서 임명한 몇몇 이런 우수한 국위대사분들을 도사로 모시고 임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확하고 효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흠과 구강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치과는 흠과 구강이다. 싱커 거창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여기에서는 우대정책을 많이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씻고 하는데 치아를 씻는 게 지금 당전에 주요하게 젊은이들이 뭐 쫄리뿐만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뭐 사회활동이 많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를 씻는데 한 번 씻는데 19원 90점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지신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파이펜 할 수 있고 구강검사도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임플란트라는 건 치아를 씹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100분제 80으로 계산한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걸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확실한 치아는 오복에 속한다는데 우리 씹어야 먹고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모든 생존의 기본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치아가 안 되게 되면 오복이란 데는 다 도리가 있어 그런 건데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몇십 년 되는 이런 그

0: 과 경력이시니까 찾아오시게 되면 완전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구강 내의 일체 문제는 많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이 출혈이 있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구취가 생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연길 흠과 구강 찾게 되면 아주 준악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서 완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치료이기 과실이 있습니다. 3층에 찾아가세요. 이 척추치료이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일체 뭐 주사 놓거나 뭐 거기에다 대고 뭐 심각한 이런 그 자극을 주거나 이것도 없습니다. 아주 안전한 이료 치료이기에 속하는데요. 일단 이걸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경추의 문제가 있어서 경추는 위로부터 내리 해결하면 7마디 아니겠습니까? 흉추는 또 위로부터 내리 해결하면 모두 12마디가 있는데요. 여추는 밑으로부터 올리 해결하면 5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어서 척추로 하게 되는데요.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쉽게 먼저 그 문제가 생기는데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깨나 발이 내리저리고 손꼽이 내리저립니다.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본으로 심장과 폐와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게 돼 있고 소화기통까지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히 그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들을 낳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그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뇌혈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경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를 뇌에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뇌혈전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추는 밑으로 올리해서 5마디인데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협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다리를 절게 되어 있고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추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곰팥을 자극하게 돼서 곰팥의 이상을 신부전증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서지 못하고 침대 자기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광장문은 꿈도 못 췄는데 여기 와서 지금 척추 치료이기 여기 치료율이 높습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한국 여기 한국에 우리 지구적으로서 한국에 나갔다 치료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그런 이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맨발로 저희들 광고를 듣고 여기 찾아가 치료했는데 와 이렇게 좋은 치료기가 우리 이 지방에도 있구나 이렇게 탐방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광장문 출라 원래는 광장문은 꿈도 못 꿨는데 광장문 출러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 오를 때도 다른 사람이 안아올리고 내릴 때도 안아내려오고 이 정도 했는데 마음대로 오르고 마음대로 내려오고 여기 이 치료는 치료 효과성은 아주 높고 안전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허리 세게 아파 그러는데 그 동중은 조의사 없고 잡아라까?
0: 오전에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2: 그냥 월요일 오전으로 이야기.
0: 예, 그리고 먼저는 여기 체험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3층에 척추 치료이기 여기 한번 찾아와 두 번은 무료 치료를 해드립니다. 와 찾아와 보세요 먼저.
2: 알았습니다. 예. 한번 해보죠.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3층에 또 이료운동과라고 있습니다. 이료운동과라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골기 만성염증으로서 힘든 분들 특히 척추망곡증이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다리 교정 이거 운동요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O형, X다리 이건 번배증으로 나이 들면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범하게 되어있죠. 그 골절 후에 회복기에 있는 분들, 거저 그러니까 골절이 돼서 병원 치료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위해서 참으면서 허망 하루하루 힘들게 지나가겠습니까? 이게 찾아오게 되면 골절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치환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여기 와서 재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바꾼 게 안 바꾼 게보다 못합니다. 이래서 3층에 운동 이력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지금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찾아오게 될 루이성 윈등 강후 중심이라고 네. 있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은 길은 몹시 질척거리었다. 길에는 숱한 진흙 구덩이가 패여져 있었고 어디 가나 홍군 전사가 그냥 버리고 간 집신들이었다. 헝겊신도 있고 끈 떨어진 집신도 보였다. 이곳 진흙은 찰떡 같아서 구덩이에 신발이 들어붙으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고 걸음을 옮기면 발만 빠지었다. 이렇게 널린 신발만 보아도 홍군 전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모태통은 걸으면서 힘겹게 길을 걸어야 할 하자제를 생각하였다. 호위병은 모태똥이 앞에서 마른 길을 골라 디디었다. 아예 길가 풀숲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길에는 대호에서 떨어져 걸음을 재촉을 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이 삼리를 걸었지만 하자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호위병이 먼저 돌아가라고 해도 모태똥은 못 들은 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파른 산비탈 길목에 왔을 때였다. 모태똥은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바라보았다.

0: 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쯤 얼굴을 내민 해가 막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모태똥은 속이 타는지 담배를 말아 피우며 자꾸만 골짜기 쪽을 내려다 보았다. 그때 오호이병이 먼 골짜기 숲속에서 걸어나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희미한 노을 속에서 나무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오호이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1: 옵니다. 저기 옵니다. 하사진 동지입니다.
0: 모태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여유고 키가 큰 그림자가 과연 하자진이었다. 곁에 선 키 작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자진이 비틀거리자 같이 오던 사람이 얼른 어깨를 붙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거북이 걸음으로 느릿느릿 움직이었다. 오호이병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모태똥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산허리쯤 내려가자 하자진이 멀리에서 알아보고는 손짓을 했다. 살짝 쑥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가만히 보니 류영이 하자진을 부축하고 있었다.
2: 류영이, 하자진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0: 모태똥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1: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걸요?
0: 요영이 웃으며 대꾸했다.
1: 제가 오늘 마침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당번이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2: 어이쿠, 고맙습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2: 한꺼번에 두 사람을 모셔왔으니 더욱 고맙지요.
0: 하자진은 진흙투성이가 된 헝겊신을 신고 서서 얼굴을 붉히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가랭이며 무릎에도 붉은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이 메고 있는 쌀자루를 벗기며 안쓰러운 얼굴로 물었다.
3: 여보, 힘들지?
1: 저는 괜찮아요. 오랜만에 요영 언니를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군모를 쓴 고운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꼭대기에 이르자 요영이 걸음을 멈추더니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자진이, 오늘은 여기서 머물러요. 내가 가서 말할게요.
0: 그러고는 대우를 찾아 서남 쪽으로 걸음을 다그치었다. 하자진은 흙투성이가 된 발로 겨우 몸을 가누며 모태똥의 오두막에 들어섰다.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는 힘겹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태똥은 안쓰러워서 신을 벗기고 이불로 발을 감싸주었다.
3: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아요.
1: 지금은 괜찮아요. 얼마 지나서가 걱정이죠.
0: 몸을 풀 때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3: 얼마나 남았지?
1: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달수만 보면은 얼추 다 됐는데요.
0: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3: 형편이 이러니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겠지?
1: 다른 아이들도 모두 남한테 맡겼잖아요.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0: 하자진은 기어이 눈시울을 붉히었다. 하자진은 모태똥과 정강산에서 결혼한 뒤에 아이 셋을 낳았다. 하나는 돌도 지나지 않아 죽고 나머지 둘은 모두 남의 집에 맡겼다. 마지는 딸이었는데 하자진이 모태똥과 주덕을 따라 강서 남부 복건섭으로 진군하다가 낳았다. 부대가 용암을 친 뒤에 계속 전진해야 해서 아이를 크고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엉엉 우는 아이를 안아갈 때 하자진은 얼굴을 돌린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둘째는 모모라는 산의 아이였다. 아이는 3살이 되자 종일 호위병들을 따라 계산이를 치고 오리를 몰았다. 때로는 산에 가서 딸기를 따기도 했다.
1: 딸기를 많이

0: 지난 날에는 딸기가 담긴 모자를 두 손으로 높이 쳐들고 소리를 쳤다. 딸기, 엄마가 딸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엄마 갖다 줄래? 돌도 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하지만 곧 모태똥과 하자지는 모모를 두고 떠나야 했다. 명령을 받고 떠나기까지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를 모택담과 하이 부부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유격전을 하기 위해서 소베토 구역에 남아야 했던 것이다. 모택담과 하이는 소식을 듣고 밤도와 말을 타고 달려왔다. 하자지는 겨우 모모를 달래서 하이의 품으로 보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모모가 하이의 품을 빠져나와 떼를 썼다.
1: 싫어,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래.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0: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같은 운명을 타고날 터였다. 하자제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났다. 게다가 지금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가야 하고 이곳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다. 이 아이는 또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다. 모태똥은 울고 있는 하자진 곁으로 다가갔다. 여보, 울지 말아요.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모모를 데려올 터이니까. 그는 단호한 어조로 침통하게 말했다. 여보, 내가 마음이 독한 게 아니야. 이 혁명을 완수하려면 우리 세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딜 가나 인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우리만 편안히 살 수 있겠나. 모태똥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순간도 모모를 잊은 적이 없었다.

0: 1932년 8월 군사 지도자 자리에서 난전 뒤에 그는 장정의 홍군병원에서 요양하며 지냈다. 마리 병원의 제실은 큰 절이었다. 열아홉 사람이 한방 신세를 지어야 했고 채소나 두부 살푼 돈도 마땅치가 않았다. 모 대통은 제인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책만 보았다. 가끔 불지도 않은 퉁소를 꺼내 긴 해질녘을 보내기도 했다. 가까이 살고 있던 하자진이 날마다 모모를 데리고 왔다. 모 대통은 모모의 재롱을 보며 울적함을 달랬다. 나중에 부부는 서금 서쪽 운석산에 있는 한 절에서 살았다. 모 대통이 바깥에 나가 일을 볼 때면은 하자진은 세 살 난 모모를 안고 산길을 따라 나와 배웅하곤 했다. 산기슬개에 이르면은 모 대통은 늘 아이를 안고 거듭 입을 맞춰주고서야 말에 올랐다. 하지만 모모는 금세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아장걸음으로 말을 따라왔다.
1: 아빠 잠깐 나도 말 타고 싶어요. 나도.
0: 그러면 모 대통은 말을 세우고 하자진의 손에서 모모를 받아 안아서는 얼굴에 끊임없이 입을 맞춰주었다. 그는 아이를 말에 태우고 한참 놀고 나서야 말을 타고 떠났다. 게다가 모 대통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군이 소베트 구역을 떠나 장정에 오른 뒤에 그곳은 불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지독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을 터였다.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오호위병이 부엌에서 덧물을 떠와 찬물을 짙게 우려주었다. 하자제는 그 물에 발을 담갔다. 한결 가뿐했다. 모 대통은 얼른 말머리를 돌려 평소에 늘 마음에 두었던 노인 몇 채에 대해 물었다. 그 노인들과 일부 여전사들은 하자진

0: 마찬가지로 부대의 효양 종대를 따라 행군했던 것이다. 여보, 서 선생님은 잘 지내시나? 모태똥이 말하는 서 선생님이라 주황소베토 공화국의 교육부 부부장인 서특립을 말한다. 그는 모태똥이 장사 사범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모태똥은 그를 몹시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장사에 사범학교 두 개소를 세운 이름난 교육자였고 아무도 꿇을 수가 없는 꿋꿋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두운 중국 현실과 썩은 정치가 못마땅해 글만 가르치고 절대로 관직을 맡지 않겠다며 이름도 특립이라고 했다. 사회의 폐단에 분노하여 헌정을 추진하려 힘썼고 손가락을 끊어 혈서를 써서 장사시를 놀라게 하였다. 지금도 서특립의 새끼 손가락은 짤막하다. 나이 쉰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올해가 58 되는 해이니 장정을 떠난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 나이에 이처럼 길고 힘든 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을까 모태똥은 늘 걱정스러웠다. 서특립의 이야기가 나오자 하자진은 얼굴을 펴고 웃음을 보이었다. 서 선생님은 정말 남다르세요. 그 연세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 있어도 안 타신다니까요. 왜 그러시지? 모태똥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고개를 저었다. 말을 타러 가면은 허리가 아파 말 타는 게 편치 않으시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어린 마부를 태우고 자신은 말을 끌고 가지 않겠어요? 하자진은 서특립의 모습이 생각났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언제 만나면 당신이 한마디 하세요. 노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 선생님은 수경제이르면 또 취사병들을 거들고네요. 불을 떼면서 취사병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시죠. 날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익히 한다고 정해놓고 모르면 다시 또다시 되풀이를 해서 알려주지요.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가르치는 교육 대가예요.
1: 그래요.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이지. 당신의 삶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일에 바쳤으니까 그 연세에도 절개가 꿋꿋하고 피가 끓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너도 나도 우리 당의 등을 돌리던데 당에 들어오셨잖아.
0: 모태똥은 담배를 피우면서 비스듬히 누워 곱씹듯 읊조리한다. 사각지 어르신도 재미있는 양반이세요. 하자진이 뭔가 생각난 듯 방긋 웃으며 말을 꺼냈다. 사각제는 올해 54살이었다. 일찍이 당종에서 보낸 붉은기를 편집했고 주황소베토쿠에게서 소베토 공화국 정부 사무총장을 맡아 일을 해오면서 모태똥과 가까이 지냈다. 모태똥이 절에서 힘들게 지낼 때에도 이따금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1: 재미있다니 뭐가?
0: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시고 행군할 때면은 멍 때리다가도 쉴 때가 되면은 붓과 먹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적지요. 토 한 데서 빼앗은 장부책 몇 개를 일기장 삼아서 말이에요. 날마다 길게 한 편씩 쓴다던데요.
1: 그래요. 장정이 오른 뒤로 우리가 벌써 여러 성을 지나왔지. 지나온 산인과 물이 얽힌 이야기를 다 쓴다면은 정말 재미있을 거야.
0: 모태똥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1: 동어르신은 어때요? 학문이 높은 분인데 역시 시를 지으시겠지? 어?
0: 시를 쓰시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자진이 대답했다. 우리 효양년 지부석이라 1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말이며 들끝까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거든요. 선생님은 대원들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죠. 날마다 출발할 때면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문짝은 달아놓았는지 짚은 묶어놓았는지 뜰은 쓸어놓았는지 물은 길어놓았는지

망가뜨린 물건은 없는지 제값을 치르는지 꼼꼼히 알아보시죠. 만약 제대로 안 지킨다 싶으면은 찾아가서 왜 규례를 어겼느냐고 혼쭐을 내시고요. 그럴 땐 전혀 사절 봐주지 않으세요. 원체 말과 행동이 어긋남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더니 모태똥이 나지기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맞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

바지를 끼우라면 바지를 끼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끼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장편 소설 대장정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용정시에서 예, 결혼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시창작을 해온 김향옥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향옥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김향옥 시인은 예, 1984년 6월에 용정시 계산툰 진에서 출생했습니다. 소학교, 중학교는 예, 쭉 계산툰에서 다녔고 고중은 예, 또 도문 철도의 중을 다녔습니다. 그 후에 길림사범대학 중문학부를 졸업하고 17년간 용정시 5중이어서 교원사업에 종사했는데 나중에 그 1중과 5중이 합병하면서 또 1중에서 1년 반 동안 주로 한어와 지방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용정시 로간부 봉사중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수필 받고 생각하기로 문단에 데뷔했고 수필, 수기, 시, 동시 등을 여러 문학 잡지와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회원입니다.
0: 네, 그렇다면 김향옥 시인한테 있어서 문학은 또 어떤 개념으로 리해되고 있는지요?
1: 예, 본인과 이야기해봤는데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문학이란 책과 함께 글과 함께 돌을 닦고 마음을 다루며 삶을 터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 자신과 마주서고 자연과 사회와 융합 교류를 진행하고 국경을 넘나들고 자유자재로 우주 공간도 드나들면서 자신이 무궁무진한 힘과 잠재력을 발굴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세계를 풍부히 하고 자신을 더 한층 완벽하게 승화시키는 수련 과정이라고도 봅니다. 저희 문학에 대한 열정은 진심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0: 애착심이고 흥취자 취미 애호입니다. 첫 시작에는 수필, 동시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작품을 여러 매체에 발표했는데 지금은 성인 시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깊이 탐구하며 북구태의 꽃을 피우고 시향을 만리에 전하며 문학과 동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으로도 작품을 쓸 예정입니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김향옥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이슬입니다.
2: 이슬, 김향옥. 반짝이는 개울모래의 말. 산들이 모여 앉아 번역하느라 여념없다. 바다 재채기의 콧구멍으로 물고기들이 튕겨나와 꼬리를 휘저으며 하늘의 그림을 그린다. 캄캄한 밤. 풀잎들이 고독과 그리움을 갈아서 만든 눈물 한 방울 허리에 잔다.
0: 예, 이 시는 중국 조선족 시선집에 발표된 그 작품인데 이슬을 쓰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인 즉 비유, 상상, 의인 등 수법으로 이슬을 살아서 숨쉬게 만들고 이슬이 개울물에서 탄생하여 말할 수 있게 하였고 바다의 그 재채기에서 탄생되어서 또 물고기들이 꼬리로도 화했고 캄캄한 밤이면 밤마다 고독과 그리움을 갈아서 눈물 한 방울로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존재가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생성하고 고독과 그리움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자신이 정수를 결정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작은 이슬방울에서의 큰 철학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참 그 시인이 그 어떤 재치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거울일입니다.
2: 거울 1 김향목. 마음에 담으며 널 비춰주는 자세로 나는 빛을 발사한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크게, 점점 환하게 빗줄이 얼기설기 드러나며 생명이 부서질 땐 더욱 많은 너를 간직하며 나는 더욱 빛난다.
0: 예, 이 시는 문화시대 2017년 6월호에 발표된 작품인데 시인은 거울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누구를 비춰주는 자세로 자기 빛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만약 누구도 비추지 못한다면 자기 사명을 완성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남을 비춰줄 때야만이 자기 존재 가치와 사명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에서 쓴 것처럼 마음에 담으며 나를 비춰줍니다. 더욱이 거울이 충실함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거울과 내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환하게 지어 내 몸의 그 핏줄이 얼기설기 드러나며 생명이 부서질 땐 더욱 많은 너를 간직하며 나는 더 빛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은 자기 몸이 산산 조각나서 부서질 때는 더욱 많은 조각에 나의 빛을 발사하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자기 몸이 부서질 때 그 경우까지 사사티 거울이 의중을 조명하면서 한생 동안 나를 더욱 밝게 더욱 많이 빛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거울이 존재의 가치와 거울과 인간과의 즉 나와의 관계에서 한낱 평범한 것 같은 거울이 그 위대한 면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거울이 존재론적 깊은 뜻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기서 거울이란 존재는 그 어떤 내가 깊이 사모하는 이성일 수도 있겠고 내가 또 우러른 그 어떤 삶의 목표나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깊은 천리가 숨겨져 있는 거울이란 존재를 다시 음미하게 만드는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이 시인

0: 들이 거울을 쓰는 걸 보면 거울이 그 완전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죠. 뭐 거울이 뭐 누굴 비춰주고 내가 또 거울을 보면서 뭐 반성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어 여기에서는 또 산산 조각이 나서 예 뭐 수백 개 무슨 이렇게 뭐 아주 그 또 그러니까 내 조각마다 다 빛이 나는 거죠.
1: 그렇죠. 네. 네. 내 조각마다 다 나를 비춰주.
0: 네. 이거는 또 그 또 새로운 발견이 아니겠는가.
1: 예. 네. 그러면은 정말 네. 처음 이런 거 본.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달입니다.
2: 달, 김향목. 침묵을 잊기로 미끈거리는 시간 속에 슬픔을 깎고 다듬어 만든 설계도. 물보라 날리며 스키 타는 비. 건물의 흐느낌 속에 반죽된다. 밤하늘에 심어놓은 고독, 끓어오르는 불안을 잠재웠다. 빛깔들을 긁어내고 허공을 넘나들며 어둠의 속도로 진행되는 빛의 파종. 돌멩이 떠나가려는 마음, 종력 있고 떠오르는 노 찾는다. 흘러가는 강물의 아쉬움, 반짝이는 햇빛의 펄떡입니다.

예, 이 시는 이 문화세대 잡지 2018년에 발표된 시인데 이 시에서 달을 이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어둠과 고독을 매개로 해서 빛과 생명을 파송하는 어떤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 즉 슬픔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고독 같은 이런 감정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공되고 결국 빛으로 전환합니다. 떠나가려는 마음과 중력 잊은 그 노는 초월의 갈망을, 그리고 강물의 아쉬움은 여전히 흘러가는 현실의 애착을 드러냅니다. 달은 그 모든 모순을 품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빛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시가 여러 가지 현대적 수법을 사용해서 달아서 썼는데 참 인상 깊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거울 2입니다.
1: 거울 2 김향옥. 거울을 본다. 얼룩덜룩 흐릿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거울을 본다. 반짝반짝 맑음 속에서 결함을 들춰내는 사람들. 거울이 보여주는 내심은 똑같다.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이. 거울을 보는 눈도 높이가 있다.

예, 아까 여기서 살펴본 거울은 거울 1이고 이번에는 거울 2인데 예, 연변문학 2019년 2월 5일 발표된 작품입니다. 시는 이 시에서 예,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거울에 대해서 예, 다뤄봤는데 거울을 통한 부동한 사람들이 그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를 예, 심각하게 파헤쳐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거울을 보는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고 시인은 사색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얼룩덜룩 흐릿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러니까 거울에서 지금 자신이 어디가 고운가를 찾아 헤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맑음 속에서 결함을 들춰봅니다. 나는 어디가 부족한가? 아니, 부정한 부분을 또 예, 찾아봅니다. 아, 화장한 것도 화장 제대로 했는가? 예. 하지만 이 거울이 내심은 똑같습니다. 결국 거울을 통해 사람들은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음 자세가 단정하고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 분들은 거울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고 마음이 흩어지고 자세가 비뚤어지고 허영이 들뜬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그런 보완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잃고 맙니다. 나중에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마음가짐에 따라 거울을 보는 눈도 높이가 있다. 여기서 한 차원 높은 인간과 낮은 인간의 그 구별이 뚜렷이 알리죠. 신은 이렇게 한

0: 거울 앞에서 인간이 넘나듦이 알리는 천리를 전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수레입니다.
2: 수레 김향곡. 도문 백년부락 한마당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너는 무거운 역사의 견증인으로 기나긴 세월을 끌고 왔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 선조들, 이 땅에 자리매김하고 소처럼 끈질기게 신근하게 한 바퀴 두 바퀴 연륜을 굴려갔다. 고스란히 세워져 있는 옛집터, 기와장 하나마저도 지혜의 조각품으로 옛이야기 풀어헤쳤다. 흰옷 입고 기운내고 막걸리 마시던 우리 냄새 한몸에 싣고 삐걱삐걱 덜컹덜컹 숨가삐 달려왔다. 드팀없이 그 자리 지켜왔다.

0: 이 시도의 연변문학 2021년이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도무시 월청진 그 백년불학에서 본 수레를 보고 민족이 걸어온 개척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품 속에서 다른 형제민족과 함께 손에 손잡고 이제는 그 더욱 씩씩하게 걸어나갈 앞날의 그 벅참과 희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젠가에 연변작가협회 시분과의 활동으로 이 백년불학에 가서 답사활동 했었는데, 아마도 그때 이 백년가요 마당에 진열된 소설을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맹맹히 흐르는 시라고 나름 생각됩니다.
1: 이 부분을 보니까 그 뭐 시탐고회라든가 이런 그 시분과에서 조직한 행사에, 특히 그 월청진의 그 백년불학에 가서 이 수리 하나를 놓고 쓴 시들을 제가 여러 편 본 것 같습니다.
0: 예, 그때 예. 수리를 쓴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집을 쓴 분들도 있고.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늘입니다.
2: 그늘, 김향옥. 버즈의 한 조각 비워진 자리. 그녀는 혀를 날름거리며 헛기침을 공소한다. 바람은 딛고 지나가고 계절은 위돌며 스친다. 꽃은 피고 지며 향기 잃고 검은색 그리움으로 맴돈다. 영상이 사라진 밤, 조명이 꺼진 계절, 그녀의 가냘픈 숨소리에 심장도 박동을 멈추고 지나간다.
0: 예, 이 시는 장백산 잡지 2019년 3기에 실린 작품인데, 그늘은 상실 이후의 시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사라진 것의 그 자리에 남은 텅 빔을 응시하면서 그 공허가 어떻게 움직이고 숨쉬는지를 포착합니다. 특히 퍼즐 한 조각 비워진 자리라는 이 첫 행이 시 전체의 구조적 은유로 기능해서 독자로 하여금 무엇이 빠졌는지,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행에서 심장도 박동을 멈추고 지나간다. 이 말은 존재의 그 소멸을 암시하면서 지나간다는 동사를 통해 완전한 그 정지가 아닌 어떤 흐름 속에서의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남아있는 미세한 움직임, 즉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죠.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시간입니다.
1: 시간. 김향모.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지친 몸 누비며 지는 해. 뒤로 걸어가니 뉴턴이 사과를 뜯어먹고 있다. 앞으로 달려가니 재채기와 함께 튕겨나고 눈물 속에 동동도 있고 노래 속에 동기당 울려 퍼지고 숨소리 죽여가며 슬금슬금 기어간다. 기차 타고 동굴을 지나간다. 비행기에 앉아 하늘을 날아본다면

이 시도의 장백산 잡지 2019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신은의 피로와 권태로 가득한 현실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이 법칙이 무효화되는 꿈이나 의식이 심층부를 탐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이 깊이 느낀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임을 잘 암시합니다. 이 시는 시간은 일률적으로 흐른다는 통념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시간, 기억, 감각,

0: 상사 이런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의식 이상입니다. 피곤한 몸으로 맞이하는 지는 해는 육체적 시간, 뉴턴의 사과를 먹는 장면은 역사적 시간, 재채기와 참깨 이거는 눈물과 노래, 여기서 눈물과 노래는 또 감각적 시간이, 기차와 비행기는 이동하는 시간, 이런 그 다른 방식들입니다. 결국 이 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간은 정말 시계처럼 앞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네가 걷는 방향, 네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과거도 미래도 동시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 시는 여기서 자신이 생활 속에서 느낀 시간의 권태와 시간의 역사와 시간의 아픔과 시간의 허망함 등을 파내면서 결국 시간 속에 흘려버린 자신의 생명 자체를 다시 한번 총화 점검하면서 타인들도 시간 앞에 자신들을 반추하면서 흐르는 시간을 다시 잘 사색해 보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비입니다.
2: 비, 김향옥. 마음을 채우며 생명을 깨운다. 슬픔이 내 몸을 빌려 눈물을 짜낸다. 골독은 내뱉지 못할 검은 말들을 연기로 내뿜고 연하게 지워버린다. 먹장구름이 피고 간 사이 깨어진 금들이 사방으로 질주한다. 땅에서 발광하며 길어지는 잎 사이로 다이어트가 억지로 진행되고 배의 비부람이 땅을 진동하며 퍼진다. 그가 하나의 점으로 꿈틀거리며 다가올 때 깜빡깜빡 따스한 속삭임으로 길을 뻗쳐준다.
0: 예, 이 시는 도라지 잡지 2017년 2기에 발표된 작품인데 각 행위에 독립적인 이미지를 지니면서 비, 눈물, 연기, 먹장구름, 번개, 잎, 배, 점, 속삭임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시는 또 초반의 자연적 이미지에서 즉 비를 둘러싼 이미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신체적, 사회적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총적으로 이 시는 비를 통해서 개인의 내면적 고통과 사회적 압력을 동시에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특히 굴뚝이나 검은 말들, 비굴함, 억지로 진행되는 다이어트 등의 표현은 현대인의 소외와 강요된 삶에 대한 비판으로 읽힙니다. 시적 화자는 비라는 자연 현상이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면서도 결국 그라는 존재의 불완전한 도착과 따스한 속삭임이라는 그 모호한 위로 속에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완전한 치유나 해결이 아닌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일시적 평안을 보여줍니다. 두 편의 시의 비와 그늘은 모두의 부재, 상실, 내면의 그 어둠을 다루고 있지만 비보다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그 이미지, 무슨 굴뚝, 다이어트, 아까 위에서 설표한 시에서의 배의 비굴함, 이거 상황했다면 이 그늘이라는 데서는 추상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내면 풍경과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 시는 주위 한 소중한 친구를 잃었을 때 공허함을 현대적 수법으로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무지개입니다.
2: 무지개, 김향옥. 산과 산이 어깨 동무, 발에 짓밟혀 흔들리는 우정 깨어지는 소리 눈에 찍혔다. 욕중한 자체 목에 눌리워 앉아만 있는 소파, 넓은 가슴 드넓은 눈으로 삶의 등줄기를 거침없이 훑고 지난다. 얼어드는 가슴 속에서 미끄럼 타본다. 수정으로 조각된 반짝반짝 빛

나는 길. 빈 몸을 소유한 물방울의 결합. 뚝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떠나려는 사과의 의지. 완전 가슴 깊이 굳어졌다.

0: 이 시무지개는 이 재래무지개를 다룬 시처럼 찰나의 아름다운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이 도라지 잡지 2018년 6기에 실린 작품인데 무지개라는 현상을 빌려서 인간관계의 시작과 균열, 현실의 무게, 내면의 결정화, 그리고 리벨의 의지를 그린 시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산과 산을 무지개가 어깨동무시켜주어 우리는 친구가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흔들리는 우리 사이의 우정들이 깨어지는 소리가 내 눈에 찍혔습니다. 놀랍습니다. 결국 이 무지개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겉은 아름다운 비몸을 소유한 물방울이 결합과 같은 우리들의 관계였지. 이를 작중 주인공은 판단해낸 겁니다. 결국 우리들 사이는 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한 무지개처럼 빛좋은 개설구였구나. 그래서 이런 관계 속을 떠나려 마음 굳힙니다. 시에서 본다면 뚝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떠나려는 사과의 의지 완전 가슴 깊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시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분석 도출을 해보면 그 알갱이가 다 알립니다. 시인이 제목을 무지개로 택한 것도 참 묘한 착상입니다. 무지개는 산극에서부터 사라질 운명이요 또한 겉은 화려하지만 텅 빈 물방울이 집합체이고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상징해 주는 그런 사물입니다.
1: 지금까지 살펴본 이 김양옥 시인의 시들에서 보게 되면 우선 그 시 제목이 아주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이 시의 소재가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다루었던 뭐 비라든가 무지개라든가 뭐 수레라든가 거울이라든가 그런데 과감하게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나도 같은 제목으로 시를 써보겠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측면으로 아까 거울에서 보게 되면 거울은 일반적으로 그냥 반사되는 뭐 사람이 뭐 입포단장이나 혹은 얼굴 생김새라든가 무슨 이런 그 그냥 겉면적인 것을 하지만 그러나 김양옥 시인은 다른 면을 보완했죠. 거울에서 사람이 어떤 그 좀 더 그 사람이 그 좀 더 지체가 높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뭐 반성을 하고 또 자신을 좀 더 뭐 낮춰보는 또 이런 면 그리고 또 그 정체적인 거울이 그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서 그 뭐 몇백 개로 분산되면서도 또 빛을 발산하는
0: 빛을 더 많이 발산해.
1: 그리고 또 이 무지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뭐 무지개는 우리 뭐 가사라도 아주 그 긍정적인 면을 많이 제기했죠. 무지개 같은 뭐 현란한 뭐 인생 경보한데 그러나 이
0: 대부분 그래요.
1: 이 김양옥 씨는 무지개가 그냥 단순한 허영에 불과할 뿐이다.
0: 물방울이 모여서
1: 집합체가 되었다가 때가 되면 또 다 그 갈라져서 그러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 어떤 천리가 내재된 이런 그 깊은 맛도 느껴지고
0: 그 관찰하는 게 아주 이해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리움입니다.
3: 그리움 김향옥. 흘러가는 세월의 그물을 누려 너만 낚아내는 작업. 시간 정지시키러 눈을 감고 거리를 단축시키러 잡아당기고 눈앞에 보이려 집게로 집어오고 강물 따라 흘러가고 땅속에 스며들며 잠들어버리는 5월의 눈은 차갑게 찾아왔다. 뜨겁게 가버렸다.

네, 이 시는 2019년에 연변 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그리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움이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냥 따라오면 매달리는 겁니다.

0: 위해서 그리움을 잡아두기 위해서 시간을 정지시키면 내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겠나 해서 눈을 감아도 보고 그리움과의 거리를 단축시켜 잡아당겨 오기도 하고 또 눈앞에 가까이 보이려 집게로 집어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 그리움은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이런 그리움이기에 강물 따라 흘러갔다가는 또 땅속에 스며들며 찾아오고 잠들어버리는 오울이 눈처럼 차갑게 찾아왔다가 다시 또 뜨겁게 가버리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아마도 이 작중 주인공은 그 어떤 그리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로도 남겼는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심장에 맞춰오는 이 한생이 다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리움인가 봅니다. 결국에 오울이 눈처럼 차갑게 찾아왔다 뜨겁게 가버린 존재지만 그리움에 대한 그 집요한 추구만은 역력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문학살롱 프로에서는 김향옥 시인의 천리적 깊이가 있는 시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의 의미를 더욱 따뜻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가을이 주는 깊은 성숙과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지혜를 노래합니다. 방신곡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창가를 들으시며 인생의 모든 계절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살이 되어도 마음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렴수연 가수가 부른 80청춘을 전해드립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아름답습니다.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병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길은 단순한 이동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길을 전해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당

제 혈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룸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최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주말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씨의 MP 더불어 세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 이 기회가 특수한 우대 활동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천희 박사 CMP 제품 자체는 한각의 지금 가격이 498원입니다. 한각은 보름 동안 보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격 인상이 100원 인상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상 전에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은 등간이 듣지 마시고 잘 파악하고 천희 박사를 통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혹은 또 심장과 뇌혈관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모든 그 행동거지가 힘들어지고 중풍 후유증으로서 병원에서 출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캄캄하고 캄캄 칠려던 게 본 제품 쓰시고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천희 박사는 지금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에 이때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이름 그대로 콤파츠를 관리하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 속하는데요. 이번에 698원 한각을 하는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이 시장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이 제품 자체는 신심이 가는 콤파츠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콤파츠

0: 그 허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 개선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중약제 32가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병치료에 있어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 OTC 국약인데요. 지금 698은 35일간 복용하는 양을 며칠 지나지 않으면 898은 200은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하게 되면 한 각에 한 270원 잡았게 되지 않으니까 기회라고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병치료약품 명세방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병치료는 명세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한 각의 가격은 290원 잡았게 되지 않으니까 개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전 이 박사는 내가 먹고 세심이로는 집에 남편이 먹고 있는 가족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노세산에 한번 왔다 간 후부터 그냥 머리 막지 못하고 허리 멍텅하고, 예, 허리나시가 끓여서 머리, 아니, 허리나시가 꼭 하루 또 정신이 안 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근데 요즘에는 지금 천이 박사 먹고서 머리 이제 많이 맑아졌습니다.
0: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정신도 나고.
0: 예, 그렇죠.
2: 머리가 그냥 무겁던 거지, 머리도 많이 가볍습니다. 막, 머리 먹을 때는 막 등기 많이 먹으면서 눈뜨기도 막 바쁠 때다.
0: 그래서
2: 이게 정상이 되고, 예. 혈압이 그냥 높아서 온종일 아예 됐습니다. 근데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이 건망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린다. 막 무슨 어떤 때면 쌀가지가 같아서 잊어버리고 자꾸 무슨 가발이 잊어버리면 두고 댕기고 자꾸 두고 댕긴다. 싸우고도.
0: 내 위축과 예. 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2: 예. 예, 어떤 때면 또 물건만 두고 돈다 출고 어디를 자꾸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중상 요즘에 많이 좋아졌으나 막 건망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0: 그렇죠. 너무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신장도 예, 그냥 가슴이 가까워하면서 예, 무슨 딱 맥히는 같은 게 막힌 거 이래서 그냥 주먹으로 두드리고 이랬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막 마음이 가슴이 꽉 막힌 그게 확 열렸습니다. 저는 시원했습니다.
0: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중국 과거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예. 효과성이 됐으니 의심할 바가 없죠.
2: 예. 그래도 마음이 그다 진정이 잘 불안하고 진정하지 되는지 마음이 진정이 잘 된다 요즘에는.
0: 예, 그렇죠.
2: 그래 내 먹어보니까 정말 천명이 이 박사들 연관이야기 다르긴 다르시다.
0: 바로 그렇습니다.
2: 같았습니다. 예.
0: 잘 일하고 계세요.
2: 예, 예. 지금 세심이라는 집에 남편이 전혀 비대에서 어찌나 소변 보지 못하는지 병원은 그냥 무슨 며칠 한 번씩 병원에 실려 갔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먹으면서 반년이 됐는데 한 번도 실려 아이 갔습니다. 병원 아이 가고. 처음에 너무 시원하게 잘 본다, 지금.
0: 그게 얼마나 큰 효과고 실을 예. 넣을 수 있는 현실인데요.
2: 예, 예. 그래야 병원 얼음 댕기지, 돈에 돈 대로 들지, 약값을 받아 돈에 또 그 병원에 또 얼마나 든지 모르겠다.
0: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이 돈과 예. 대비가 되지 않죠.
2: 예. 그래, 예. 그렇지만 세심이로 못 가나, 소변 잘 나가지, 돈도 절약하지, 뭔가 소변에서 냄새 나고, 이런 것도 다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 예. 내 들어보니까 나 우리 둘이 같이 먹는 너무 좋은 이야기니까 나 합당하지 해서, 값이 떨어지기 전에 활동에 참고해서 배달해놓고 많이 넣고 오래 먹자고 지금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시간적인 엄밀한 국가성을 가지지 않으니까 몇 개 예. 백날만 쓰시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2: 네. 예,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저는 예, 천이 박사를 먹고 좀 여러모로 효과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그냥 머리 항상 허리 터분하고 안전하선하고도 잡으려는 게 이런 게. 저는 그래서 전막 자잠 또 잡으려면 아유.
0: 그렇죠.
3: 예. 중간에 깨라고 다시 잠수기 형 밥은 낮에는 자꾸 안전하선을 자꾸 눕히시고, 머리가 그저 허리 터분해 자꾸 누워보자고.
0: 네. 혈액 공급 부족, 산소 부족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 증상이 가강되는 차원이라게 되면 뇌졸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앉으면 자고 앉으면 자는 이건 꼭 뇌 예, 그

0: 산사부석을 임의합니다.
1: 어, 그렇게 엄중합니다.
0: 엄중합니다. 예, 예.
1: 그리고 내 건망증이 있어놨어. 그냥, 그래서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그냥 건망증이 있어. 시장 갈 때는 무슨 저거 가지고 갑니다. 자기 또, 종이다. 종이 땅에 저거 가지고 간 것도 어디 있어먹기. 이거 알못 싸우고, 저거 못 싸우고.
0: 그렇죠.
1: 그래서 예. 뒤에서 무슨 물건 넣고 자꾸 뭐 건망증이 있어. 그리고 다리 허리가 떼쓰게 아픈지. 나, 그래 같은 게 무슨 골관절에 문제 있는가 해서 병원에 걸었어. 골관절에 그게 없는데, 이 손이 나쁘다.
0: 건파체, 예, 부석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입니다. 예.
1: 예, 그래, 그래서 이 선이박사를 먹은 다음에 지금은 이 오이 고리 아픈 게 많이 났고 고리가 이게 요즘 한번 다쳐서 신경 물란을 해서 이렇게 비 언날이 무슨 풍수성 관절에서 있고 골골 그렇지 이 뒤에 허리 이 허리로부터 막 내리 잡아당기 아프고 그 증상 지금 맞아 왔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예. 그리고 손이 나서 그냥 이 여실금이 있어서 어디 시장 나갔다는 것도 위생지를 많이 갈 생기고, 단수를 하나씩 갈 생기고, 아기를 둥둥 실수할, 실혹 오기 전에 자꾸 실수할 때, 이하고 문 앞에 그 증상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여실금이 생기는 게, 예. 그렇죠.
1: 이하고 과학원이 처방이지.
0: 중코엔의 과학원의 처방이니까.
1: 노벨상도 두 번이나 받았다지.
0: 그렇죠.
1: 그래서 정말 그런 약을 먹은 게 어떻게 효과도 없을까. 나는 그래.
0: 그렇죠.
1: 그리고 난 눈이 나빠서 맹수방을 먹었어. 맹수방은 내 당이 내 대내장도 있고 이 황반대성이 있어. 이 맹수방을 본게 지금은 눈이 약 먹고 좀 눈이 많이 좋아졌어. 난 앞에 물고 이것도 비뚤비뚤하게 벌고 안개불로 벌고 하던 그 증상이 지금 많이 나. 눈이 지금 지금은 무슨 어딘가는 사도 1m 밖에 어느 거는 못 봤니 요즘 1m 얼마 밖에 있어도 어느 거 좌우만 다 볼 수 있어.
0: 어, 그렇죠.
1: 야, 예. 이 맹수방이 정말 내게는 큰 유능인다 이거.
0: 시력이 회복됐다는 걸 말합니다.
1: 근데 이 두 가지 상품 먹고서 난 좀 손도 좋아졌지 이 눈도 좋아졌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난
0: 그렇죠.
1: 이번에 활동이 이 전이 박사 지금 활동이 거의 끝났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1: 바랍니다. 15곽 3밀리아드 곽 줍니다.
0: 전 박사, 예, 그렇습니다. 15곽에 16곽 줍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우대 활동입니다. 예, 예.
1: 예, 끝나기 전에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이렇게 좋은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세신일화로 우리 아저씨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아, 우리 아저씨 전열선염이 돼서 한날 밤에 한 대여섯 번 소변 부었다. 그랬거나 얘
0: 참 잘 세웁죠. 예, 예.
3: 예. 그러니까 얘 밤에 잔 것 같지 않을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영 피곤하고 맥이 없고 얘 그래서 얘 밥 식사할 생각도 안 난답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얘 이 세신일화로 썼는데 석 달 쓰고 나니까 얘 아, 어전에 한날 밤에 그래도 막 일어나면 두 번입니다. 약간 얘 밤에 잠을 푹 자니까 살 것 같고 맥이 난다.
0: 그렇죠.
3: 그리고 이 세심히로를 쓰고 나니까 얘 신기하게 또 얘 단락약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0: 예.
3: 그리단펠하고 그 저기 지구초로.
0: 예.
3: 근데 우선은 그것도 얘 아이잡사도 단락이 아프던 게 단락도 잃었고 그 다음에 간약도 간약의 이깔링 한다고.
0: 이깔링이
3: 한 30년에 같은 약을 그렇게 잡사되는가 할까. 그거 먹을까 이러는데 뭐 한다.
0: 그렇죠.
3: 근데 그거 다 떼었습니다.
0: 예.
3: 근데
0: 예.
3: 세심히로를 썼는데 간도 좋아지고 위도 좋아지고 담낭도 좋아집니다.
0: 바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3: 예.
0: 바로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이 루티람 내려가다며 손 무릎이 맥이 없단다.
0: 예.
3: 근데 예. 아이 오전에 맘대로 거둬에 댕기도 다리 맥이 나고 영 좋단다. 그래서 예, 우리 아저씨 쓴 게 효과 너무 좋아서 우리 시동생이 한국 갔다 왔습니다.
0: 예.
3: 근데 한 15년 일하고 날까에 한국에가 일하면 한국 사람이 아이 하는 일을 현장에서 하자니까
0: 그렇죠.
3: 먹은 거.
0: 그러게 말이죠.
3: 예, 예. 그랬는데 예, 또 당뇨도 만났지 콩팥이 나쁜다.
0: 예.
3: 그러니까 당뇨 있을까 콩팥이
0: 나쁜다. 당뇨 콩팥이 상하는 병이 아닙니까?
3: 예예. 예. 그런데 그것도 예 자기 아이 아프단다. 걔지 소변에 거품이 나가 할까 거품이 나간단다. 그러니까
0: 예.
3: 검사해라. 그러니까 콩팥이도 나쁘고 당뇨도 나쁘고 이 콩팥이 염증이 영 심하다 하더란다.
0: 예.
3: 그래서 이거 썼단 말입니다.
0: 세신이로.
3: 예. 우리 새끼도 영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0: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3: 예. 그래 놓을까요?

0: 지금 애기 없어 한국에서 왔단 말인다. 예. 일도 할 수 없어서. 예. 그래서 오늘이 어제는 8월 1일부터 값이 싹 오르대니까.
1: 예.
0: 예. 그래서 오늘이 우리 아저씨하고 우리 시동생이 다 이거에 세신이로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세신이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 성분으로 되어 있고 기본으로 간과 곰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담낭을 도와주고 소화계통, 호흡계통,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특히 남성, 여성 포함해서 모두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지만 해도 남성들은 효과가 현저하게 빨리 알리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전이 박사 지금 먹었는데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예, 혈압과 심장 여정도 할 테니까, 예.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 가슴이 영 편안한다.
1: 그렇죠.
3: 소변이 잤던 게, 차수가 줄어드니까, 밤은 편하게 잘 수 있어. 아침에는 안 정신한다.
1: 그렇죠.
3: 고가병도 따라서 나사져서, 예, 잘 걷고, 걷지 못하던 게 지금 잘 걷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지금, 그리고 소화도 잘 돼가지고 저기 밥 잘 먹을까 맥이 나고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심했는데 이것도 안 나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전희 박사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게 그게 다 총체적으로서 지휘관처럼 하면서 어디에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희 박사를 불러서 뭐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 청춘미말 발견, 장숙이라 하는 데는 그런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3: 네, 그래야지 효과지 않습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고.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질병성 비델레스 썼는데,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3: 소변이 자꾸 예, 시원치 못하고, 예,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했는데, 이면에서 좀 모든 게 좋아지니까, 예, 밤 편하게 잘 수 있어. 아침에는 안 정신이 납니다.
1: 네, 그렇죠.
3: 그리고,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면역력도 많이 올라가니까 감기도 안 난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감기 시시없이 하던 게 좀 감기 안 난다.
1: 예.
3: 허리 통증도 많이 났고, 많이 났으니까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약이 효과 이렇게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또 들어보니 무슨 값도 약이 오른다지 하니까 좀 약을 아버지 전에 좀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천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는 예, 이 천희 박사 쓰기 전에 나는 혈압이 그냥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나팠다 나섰다 영 그렇게 파도에만 해갖고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오지럼증이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그랬니 뭐니까 그래 꿈도 많고 잠이 잘 아요 그것도 손발이 어떨 때 나쁜 거 어깨도 있고 이랬습니다. 아니 너무 이래갖고 예 병원에 검사할까 예 뇌혈관 조금 맸다 하겠네.
1: 아 예 예 예. 예.
4: 그래놓고 난 정말 예 그래 치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예. 그래 난 이래서 이제 부인 나오지 않겠는가
1: 겁나더라
4: 말이야.
1: 그렇죠. 그게 제일 겁나죠. 예.
4: 예. 그래 난 선생님이 천희 박사리 방송하는 거를 듣고서 강의라는 거 듣고 이번에 시에게 썼습니다.
1: 예.
4: 그래 이제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4: 머리 그렇게 아프고 지름증 나던 것도 낫고 혈압수설도 지금 잘 되고 예. 밤에 잠도 잘 잡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그렇게 고려병 좀 잘하고 이약을 해결 받습니다.
1: 그렇죠. 심장 功能이 예. 좋아지니까 투혈수라는 게 우리 신체 내에 있는데 그게 제대로 역할하는 겁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지금 난 심장이 또 나쁜 사람입니다. 지네. 그래, 숨이 차지 숨이 올라요. 지네. 정말 같이 침침하고 답답하다 하면서 막 어찔 바를 몰라드렸습니다. 지네.
1: 예.
4: 그래. 그랬는데 이약 쓴다 하더니 조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4: 예 그리고 우리 아빠 밥도 잘 먹던 게 지금 예, 밥은 영 잘 먹습니다.
1: 그렇죠.
4: 아무런 게랑 영 잘 먹어도 소화 잘 됩니다.
1: 예.
4: 그래갖고 예, 잘 먹으니까 그렇게 내

0: 엽서 그렇던 게 맥이 나옵니다.
1: 바로 그렇죠.
0: 예, 예. 예 그렇고요. 제가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 계속 이학성상에 더불어 써보려고 값도 오른다지 하니까 예. 또 값이 오르기 전에 좀 더 싸놓은 상황에 돈 올립니다.
1: 아,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중국 화근의 원사의 처방이자 여기에 밤된 성분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한 때지만 풀어서 식전에 드시게 되면 만보로 걸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 원천에다 버물거라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우리가 장숙이라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최신 생명과학이 돌파성 제품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대기입니까?
1: 그렇죠. 말씀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3: 예, 저 하나 좀 무리하다고 그래요.
1: 말씀하세요.
3: 그 이미 이 전희 박사는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 이번에 또 쐈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그저 세신기로도 싸고 이랬는데 이름 우리 저 내외관에 먹는데 저 이 세신기로는 내 혼자 먹고 이랬는데 저 이미 우리 저 암살한 무슨 그 이미 노관 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사람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3: 그래 이미 또 당나서 당나약도 먹고 변비 듣고 이랬는데 그 저 소변 보면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1: 아, 예.
3: 세신이로 같이 먹어 이렇게
1: 아 이렇습니다. 조언이 네. 허락되시면 천희 박사 세신이로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모두 식전에 드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두 분이 여성 이제 그 집의 부인님도 그리고 선생님도 이 제품을 같이 두 가지 제품 다 함께 쓰시는 게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내가 알게 모르게 콤파치 원기가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 함께 쓰는 게 다 좋습니다. 모두 식전에 드시면서 뭐 천희 박사 드시고 한 3, 40분 후에 다시 또 세신이로 드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3: 그 저 이 천희 박사를 든 다음에 이 세신이로를 먹는데 그 저 30분 후간 간격 두고 식전에 다 먹어도 이렇습니까?
1: 이렇습니다. 3, 40분 간격 두고 이제 천희 박사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인차 드세요. 그리고 밥 먹기 한 3, 40분 전에 또 세신으로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3: 밥 먹기 전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한세 다 들어도 이렇습니까?
1: 한꺼번에 말고 시간 간격 두세요. 3, 40분. 예, 예.
3: 한 30분씩
1: 예, 그러면 됩니다. 아무런 예. 문제 없습니다. 흡수가 빨리 됩니다. 쑥 흡수가 됩니다.
3: 예, 그리고 예. 그 녹여져 먹는 거는 4일에 한 번입니까? 5일에 한 번입니까?
1: 그러니까 여기 전녹거는 나흘을 연속 드시고 그런 다음에 녹혈정 드시고 하면 나흘 만에 제 닷새 만에 녹혈정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 네. 그 예. 녹혈정 드시기에는 이따가 저 전희 박사를 같이 먹어 이렇습니다.
1: 이렇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3: 전녹화는
1: 전농환은 녹혈정 들 때는 전농환 들지 마세요. 그날에는
3: 그 한날은
1: 그 한날은 전농환 들지 마 전녹근 들지 마시고 녹혈정만 드시고 하루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3: 예, 예. 하루만에
1: 예 하루 그 그러니까 예. 나흘 닷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녹혈정을 드신 날에는 전녹근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예. 하면 됩니다. 예예
3: 아 그래고 그래고는 그다음에 저희 저 전희 박사하고
1: 세신이로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3: 두 분 다
1: 드세요. 예, 예. 내관 다 드세요. 이번에 우대할 때 예. 좋으니까 이런 길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애들한테도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결부해 드시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3: 예. 예, 가서
1: 쐈으면 잘했습니다. 예. 너무 잘했습니다. 예, 예. 예. 예.
3: 그래, 이거, 이거 뭐 가리는 건 없죠.
1: 가리는 게란 게 그것도 중요한 거 가리는 그런 거 너무 짜고 맵고 차고 이 정도로 가리면 최고 같은 것들이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예예예. 예, 예.
3: 그리고 그 혹한이 난다든가 어디 몸이 술을 한두 잔 먹어 이렇습니다.
1: 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3: 이야기.
1: 예, 이렇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너무 과음하면 안 됩니다. 과음은 예. 약주만큼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얼량 이하는 됩니다.
3: 예, 예. 얼량 이하는 그래도 할 수 없지.
1: 아, 이렇습니다. 예, 그만은 그 오히려 순환장애를 풀어준 데는 유사합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미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이런 심장 뇌혈관 전문가 박사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발가락 까딱 못하던 분이 그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천희 박사 CAMP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언제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미 심장에 집어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던 심장박대 40몇 차가 60몇 차로 올라와서 집어치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6월 1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0: 모태똥이 나지기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맡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우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 쓰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모태똥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르신들 모두 어디서도 보기 힘든 훌륭한 분들이시지. 우리 공산당이 참 보기만 하여 우리 당에 이처럼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자진이 맑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여보, 우리가 장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 있고 말고. 여보, 난 꼭 건널 수 있다고 믿어요. 모태똥은 손을 저으며 말을 맺었다. 물론 적의 몇 개살을 없애버려야 건너갈 수가 있겠지. 내가 놈들을 하나하나 쓸어버릴 터이니 걱정 말아요. 오호이병이 밥을 가져왔다. 모태똥이 푸른색 나는 범랑 밥그릇 뚜껑을 열자 김이 문문 나는 옥수수 밥에 무를 볶은 반찬이 들어있었다. 모태똥이 소리를 쳤다.
1: 고추는 오동지 고추볶음 갖다 주지. 손님을 대접해야 할 게 아닙니까?
2: 네, 가져오겠습니다.
0: 기름기가 도는 빨간 고추 한 사발이 금세 상무에 놓였다. 우리 추석 동지야, 이게 없으면 안 되지요. 부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모태똥은 대뜸 땀토성이가 되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하자재를 바라보았다. 당신 보기에는 누영이 어떤가? 아주 좋지요. 열정적이고요. 하자진이 말했다. 오늘도 류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요? 모태똥이 알듯 말듯한 얼굴로 웃었다. 누굴 좀 소개시켜줄까 해서. 누굴요? 누구겠어요? 모태똥이 웃으며 되물었다. 지금 낙보동지만 홀로 쓸쓸하게 지내고 있잖아. 하자진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좋기는 한데 류영이 그러고 싶어 하지 않을걸요?
1: 왜?
0: 아기 나는 걸 되게 겁나하던데요. 오는 길에 저를 부축하면서 아유 정말 고생이야 고생이야 라고 하더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1: 물론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지. 나도 곧장 밀어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저 일이 될 만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까 해서.
0: 이렇게 말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벌써 리부촌 동지와 은은해 보았어요. 아직 그 아래 사무장과 상의하지는 않았는데 료영을 접근시킬 생각이야. 여성 동지가 홀로 아래에서 뛰어다니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요. 날이 저물자 하자진은 그냥 부대로 돌아가겠다며 일어섰다. 모태똥과 호위병들이 한참을 붙잡아서야 겨우 주저앉지었다. 첫 딸기 울 때쯤 모태똥은 하자진을 마을 밖까지 바래주었다. 하자진을 작은 조랑말에 태운 다음 오호위병에게 휴양년까지 호위하라고 하였다. 때맞추어 닭들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우러대기 시작했다. 거참 기운차게 우는군. 어제 닭 우는 소리가 좀 남다르잖아. 어?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마루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었다.
1: 바로 이 닭 우는 소리 때문에 개명삼성이란 이름이 생겼다는군.

오몽산 날에 갸링 서쪽에서 숨을 좀 돌린 홍구는 또다시 삼행포위에 빠진다. 이때 한 기인이 이를 잡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마침내 한 편의 기문을 만들어낸다. 1935년 2월 6일 정월 초사흔 날 주황홍구는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황량하게 그지없는 자시에 이르렀다. 웅대한 오몽산은 이미 은백석으로 뒤덮이었다. 눈을 맞으며 봄을 기다리는 기분이야 여느 때 같았으면 시적인 정취가 다분했었겠지만 호돗바람으로 걷고 있는 전사들은 눈 쌓인 산이 그저 괴롭고 끔찍하였다. 자시는 오몽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현소재지였다. 말이 현소재지지 집이라고는 300가구가 될까 말까인데다가 사람이 끓는 데라고는 대장간 몇 개와 절 두 개가 다인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가지는 좁고 허름하였다. 마치 세상 끝에 온 것처럼 황량하고 스산한 느낌이 들었다. 모태동은 이 황량한 고장에 질린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여기 갖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저기 올 염려가 없으니 며칠 푹 쉬세요. 모주석 동지, 저기 안 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계속 따라붙었는데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는 듯 되물었다. 적들이 이 산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사실 홍군이야 숨을 돌리고 쉬면서 부대를 추스릴 수 있다면 어떤 곳이든 좋았다. 홍군은 여기에 머물면서 부대를 재편성했다. 부대마다 사람이 많이 줄어 전투부대를 보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1군단을 뺀 각 군단은 모두 사급 편제를 취소하고 3만여 명의 홍구를 16개 탄으로 나누었다. 1군단은 3개 사, 9개 탄이었는데 2개 사, 6개 탄으로 개편했다. 3군단은 손실이 무척 커서 3개 사를 4개 탄으로 개편했고 5군단과 9군단은 저마다 3개 탄으로 개편했다. 8군단은 5군단의

편입시켜야 한다. 간부들의 계급도 하나씩 낮추고 기관도 없앨 것은 없애어 전투력을 높이어야 한다. 다행히 열심히 선전을 펼친 덕분에 홍군수가 3,000명 남짓이 늘었다. 이곳 농민들이 얼마나 혁명을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성과였다. 홍군은 사기가 부쩍 올랐다. 재편성을 끝낸 뒤에는 장비도 가뿐하게 정리했다. 강서를 떠난 뒤 행군과 전투를 번갈아 하면서 주앙소베트구역 병기공장, 화폐공장, 옷공장, 인쇄공장에서 가져온 기계와 설비들을 대부분 버렸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까워서 못 버린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의무대의 투식이 같은 것이 그랬다. 지도부는 그 기기를 자시에 두고 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의무대장 하성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하기야 이 독일제 투식기를 마련하느라 애쓴 것을 생각하면은 그럴만도 하였다. 여러 해 전 주앙소베트 구역에서 투식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자 상해에 있는 지하당에서 기계를 샀다. 그런데 사방이 적에게 가로막혀 소베트 구역으로 기계를 보내기가 여간 힘들었다. 여럿이 머리를 맞댄 끝에 기계를 관에 넣어서 룡구를 나르는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지만은 결국 투식기는 무사히 소베트 구역에 닿았다. 이 기계는 강서 주앙 소베트 구역에서 제 몫을 톡톡이 하였다. 왕가상이 적기가 떨어뜨린 포탄에 맞아 다쳤을 때도 이 기계로 포탄 조각을 찾아냈다. 하성은 장정이 시작이 되자 관보다 좀 작은 상자를 만들어 독일제 투식기를 그 안에 넣고 짐꾼 두 사람에게 메웠다. 다른 부속품들은 작은 상자 두 개에 담았는데 마땅한 짐꾼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결국 기계를 손보는 두 청년이 메게 되었다. 야간 행군을 할 때면은 떨어뜨릴까 어디 고장날까 신주단지 모시듯 정성을 들이었다. 앞에서 몇 사람이 횃불을 들고 길을 비추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그 기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성은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모태똥이 하성을 찾아갔다. 하성은 북경의과대학 학생이자 대혁명 때부터 당원이었다.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지하공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앙소베트 구역에서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서로 데려왔던 것이다. 모태똥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하성동지, 동지한테 보물이 있다지. 버리기 무척 아까워한다고 하더군. 하성도 대충 눈치를 채고 대꾸를 했다. 그렇습니다. 모태동 동지, 아깝지요? 주석 동지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마음이야 아프지만은 버릴 건 버려야지 않겠습니까? 모태똥이 찰나 말했다. 우리는 지금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다 지고 가다가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홍군은 대포도 적수하에 버리고 왔습니다. 동지도 그런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멋지게 싸워 적을 시원스레 쳐부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성은 입을 다물었다. 하성 동지,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투식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정권이 필요합니다. 전국이 해방이 되는 날 장계석이 버리고 간 것들을 동지가 가서 접수해보세요. 그 말에 하성은 그만 허허 웃고 말았다.

이튿날 홍군은 사람들이 진맥촉집게라고 부르던 기계를 한 농민의 집에 숨겼다. 홍군이 떠나간 뒤에 국민당 현장이 2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그 투시기를 찾았지만 허탕만 치였다. 1936년에야 지주의 구발로 그 투시기는 발견이 되어 곤명에 보내지게 됐다. 이는 나중의 이야기다. 주황홍군이 자시에서 쉬면서 부대를 재편성한 뒤로 전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반문화가 이끄는 사천군대 10개 류가 고린 서영, 홍문 공현, 고현 균련 일대에서 압박해오고 손도가 지휘하는 운남군대 4개 류가 염진 진웅에서 압박해왔다. 주황군 주훈원 종대는 필절에서 귀주에 있는 하지종 부대는 여전히 적수하의 토성 이랑탄을 지키고 있었다. 백군은 사방에서 홍군의 목을 조여왔다. 주황홍군을 횡광과 적수하 사이 홍문 서영 이남 필절 진웅 이북 지역 내에서 없애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지도자들이 모여 앞으로 어디로 진격해야 할지 의논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졸려는 지휘관들대로 계속 고민하라고 일렀다. 노영은 얼마 전부터 주왕으로 옮겨 당과 군 간부들의 생활을 돌보았다. 요즘 모태동은 머리가 어찌나 길었는지 답답해 보였다. 류영이 머리를 깎으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며 핑계를 댔다. 그는 일에 빠져들면 겉모습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마음 쓰지 않았다.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다. 류영은 리발사를 찾아 돗물을 한 솥 끓여놓은 다음 모태똥을 찾아갔다. 모태똥은 묘족들이 사는 소박한 나무층 집에 들어있었다. 류영이 뜰에 들어서서 막 층계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호위병이 막았었다. 오동지, 추석동지는 이발을 해야 해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호위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무총장 동지, 좀 기다리세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아 굴고는 누구도 들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류영은 뜰에 있는 작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볕을 쬐면서 오호위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물이 다 식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었다. 이제는 올라가 봐야겠어요. 류영이 조심스레 우측으로 올라갔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요영은 살그머니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모태똥에 속옷을 걸친 채 쪽글상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는 손에 적삼을 들고는 이를 잡아 그대로 불 속에 던지었다. 그때마다 찍하는 소리가 짧게 울리었다. 앞에는 신반부리 일자리 군용지도가 벽 전체를 차지한 채 걸려 있었다. 모태똥은 이 몇 마리를 잡고는 고개를 쳐들고 지도를 한참 바라보았고 지도를 바라보다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를 잡았다. 노영은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중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가 있었다. 노영은 잠깐 서 있다가 조심조심 내려왔다. 어때요? 끝나지 않았죠? 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봐요. 류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오동지, 누가 왔나?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오호위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장편 소설 대장정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푸른 산천, 정겨운 인심, 그리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 등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김학천 작사, 김창락 작곡의 황영애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연변은 자랑도 만네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김철수 작사, 박시성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나누며 살자를 전해드립니다.

변하지 않은 사랑이 사계절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곁에 있음을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은우 가수가 부른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7월 31일하고 8월 1일에 연속 이틀간에 장촌의 맹인 서장성 주임 이사를 특별 요청해 옵니다.
0: 네.
1: 서장성 주임 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종이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순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종이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의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항상 준수해왔습니다.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에 이런 원칙을 준수해오면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정티라 합니다. 변증 논체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 모식을 채용해왔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을 우리가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일반적인 중의사 선생님들과 달리 말이죠.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말이죠. 동시에 진맥을 하는데 환자의 맥을 말이죠.

0: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의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이 환자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말이죠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포착해냅니다. 이분이 진료하는 범위가 말이죠 비교적 넓은데 우리 중이 림상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하늘로 창제병이라는데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에 인한 잡병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더윈이라는데 혹은 쇠윈에 이런 현은증하고 두통증, 잠들기 바쁜 이런 병증에 사맥이 나른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하지가 늘상 말죠 마비되는 감이 있고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통경이라든가 월경불조라든가 폭로의 폭로라든가 갱년기 통합증 이러한 말죠 부인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복성이 강하고 잘 낫지 않는 습진이라든가 진단하기는 비교적 쉽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은 뉴피셰의 소보짐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죠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우리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요.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으로 인한 후유증에 여기에 보리게 되면 머리가 늘상 어지럽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팔다리를 움직이기 말죠 바쁘거나 하지가 마비되는 이런 병증에 그리고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방광결석, 소뇨관결석 이런 결석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에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골지증시에 접근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 연변의 의사도 보여봤다. 서의도 보였고 중의도 보였는데 효과가 그리 좋지 못하더라 할 경우에는 이분이가 장춘의 이름난 명인데 이런 말죠 전문가 선생님들이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말이죠 도리라고 얘기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서장승 주임이가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얘기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박윤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저는 항상 심장이 나쁘고 그리고 불면증 있어가지고 참 잘 못 잤습니다.
0: 예, 예.
2: 예, 그래 콩팥이 나쁘다 그랬더라. 그래 밤에 몇 번 일어나게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 전문의 그 박윤덕 교수님 약을 그러니까 두 번째다 먹은 게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예. 그래서 좀 더 먹어볼까 하게 그럽니다.
0: 예, 필요합니다. 예.
2: 예. 예약 됩니까?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꼭 오십시오.
2: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박선생님.

0: 예. 한 가지 더 문의합시다.
1: 예, 예.
0: 그 뭡니까? 한 40대, 그, 저, 후니가 말이에요. 저 이빨 많이 갑니다. 뭐야 합니다.
1: 예, 예.
0: 이거 어디 가도 무슨 답이 없을 때다. 무슨 어떻게 돼 그렇다는 거도 뭐.
1: 예.
0: 무슨 치료 무슨 방안도 없고 어디 가도 많이 다 그 뭐 이빨 가기만 뭐 너무 심하게 가면 무슨 뭐 거기다 무슨 털을 씌워야 뭐 이빨 덜 가게 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하고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뭐 어째 그렇습니까?
1: 이게 우리 서희에서 보게 되면 좀 유전인자하고도 관계 있는데 그 가족에서의 선배님들께서 신배님들이 중에서의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네. 이빨 간 분이 계시는가 알아보시오. 그러게 되면 그러게 되면 이렇게 합시다. 중의학에서의 네. 위가 열한 분들이 체질적으로 이건 검사를 해서 나타납니다. 예?
0: 예, 예. 예,
1: 이런 분들이 이빨 갈기 좋아합니다.
0: 그래 이거 뭐 그래 무슨 이게 뭐 신경성적으로 그렇습니까? 뭐
1: 아니 그 신경성적으로 그렇다고 서희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방금은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0: 예.
1: 체질적으로 체질과 관계됩니다. 예? 어떤 예. 분은 또 코를 잘 고지 않습니까?
0: 아니, 코를 고는 건 그 법연적으로 말.
1: 아니 그 돌이나 한 가지란 말입니다. 예? 체질과 예. 관계되는데 위가 열한 분들. 예?
0: 열하다는 이야기는 없단 말입니까?
1: 예,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예?
0: 예, 예.
1: 예. 이거는, 보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예? 예, 예. 지금에, 보자. 박창호 주임이라든가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세요.
0: 한번 가, 그, 지금, 보긴 보는데, 여기에, 어떻게, 무슨 어떤 치료가, 뭐,
1: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게가, 무슨 사람이 무슨 큰 신경적으로 뭐 충격받거나 스트레스 받아 그렇습니까?
1: 아, 그건 아닙니다.
0: 그건 아니죠.
1: 예, 그건 아닙니다. 예.
0: 예, 정신적으로 뭐 충격받아도.
1: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요건 꼭 중일로 치료를 해야 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알려드리죠.
0: 예.
1: 서예는 그, 이게 대한 큰 말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0: 글쎄, 어디 가도 글쎄, 무슨 방법이 없는 걸 이야기하니까.
1: 예.
0: 아, 박 선생님한테 좀 이거 좀 문의해보는 건.
1: 그래서, 예, 제가, 예, 지금 환자분 가족에게, 예, 교대를 해드리는데, 우리 예.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환자분을 모시고 와서, 예.
0: 예, 예.
1: 진맥을 한번 받아보면, 아, 도대체 어느 원인으로 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뿐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2: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장천에서 온 서주임이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아, 처음에는 예, 가슴이 답답하고 숨 차고, 예, 어떤 때는 가슴이 막 뛰다가도 또 어떤 때는 또 안 뛰고, 이러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가슴 꽉 누른 것 같고, 영 고통받았습니다.
1: 예.
3: 이 선생님 치료를 받은 게, 예, 그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요번에, 더 치료를 하자고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1: 그럼 예, 이렇게 합시다. 7월 예. 30일이니까 내일이 됩니다. 예?
3: 예. 예.
1: 내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감사합니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희 이모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모가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도 무겁고 열도 나고 해서 원장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4: 중약도 쓰고 댄디도 해서
1: 예.
4: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
4: 그런데 아직도 어째서 저기 완쾌하지 못해서 오늘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4: 예, 많이 해결됐습니다.
1: 예, 좋은 예. 일입니다. 예, 예.
4: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예.
5: 저는 길태중이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예, 저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다음 가슴이 심심하고 그렇습니다.
1: 예.
5: 그래서 선생님이 치료를 받아서 지금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1: 예.
5: 그러나 조금 더 치료받기 위해서 오늘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예약,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5: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략 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증세들을 많이 보입니다. 평소에 항상 가슴을 무엇으로 눌러놓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2: 예.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6: 예, 예, 예. 저는 예, 예, 항상 밥 먹으면 부그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변비가 영 심한다.
1: 예, 예.
6: 예, 건강방송 듣고 소리 있으니까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보이는데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예, 예.
6: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약 한 번 더 공고히 하려고 한 번 더 부탁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6: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아, 난 전번에 내 좀 약을 써봤는데, 저 장춘 서의사 약을 해요?
1: 예, 예.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까?
7: 예. 저, 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림직막나고요.
1: 예.
7: 그리고 손발이 막 저리고 해서.
1: 예.
7: 근데 이 맥박도 내가 재보니까 54개밖에 안 됐어요.
1: 그러니까 예.
7: 맥이 맥이었고 하니까.
1: 예.
7: 예. 그 장춘 서의사 약을 그 한 두 번 먹어봤어요.
1: 예.
7: 이게 지금 아, 맥박도 지금 한 60개 밑을 거의 띠고
1: 예, 예.
7: 아, 많이 허전됐어요.
1: 예.
7: 어른 지나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예약을 해도 하고.
1: 예. 그럼 내일로 우리 예약합시다.
7: 예.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그럼 수고하시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저, 소주미사를 지금 예약하라고 그랬는데.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옆집에 젊은이 불세를 보호받아서, 그런데 한번 문의해서, 가지 못해 문의해서 치료를 했는데, 전번에 올라가 보니까 좀, 이비가 좀, 약간,
1: 덜어진 것 같습니까?
2: 네. 네.
1: 그럼 계속 치료받는 게 필요합니다.
8: 예. 예, 그래서 가지 못하니까 문의하는 그런 방법을 또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 예, 그냥 내일로 합시다. 예. 내일에 오셔서 예,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증거는 얘기를 하면 이분이 예. 한번 처방 내기 때문에 파악이 있습니다.
8: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8: 수고하십시오.
2: 그래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네, 우리 집사람이 골프에 대해서 아는 게 강주민 대서 그 증명 받고 그 청약을 결합한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예. 예.
9: 그래 오늘은 또 가자고 연락을 하자 그랬다.
1: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9: 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는데요.
1: 말씀하세요.
2: 네.
1: 네.
2: 네.
1: 예. 그러니까. 예.
2: 네. 그래요.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10: 예,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10: 그, 저는 이 대중의 그 박윤덕 중의사 치료로 받고 있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0: 그 혈압이 높은데 요즘에는 또 땀맛이 없고 머리 크고 떠나게 어지럼 전하고 맥이 없고 해서
1: 예.
10: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알게 보면 해서 그 박윤덕 주임이사 약을 썼겠습니다.
1: 예, 예.
10: 어떤 감수일 쓰고, 형의 혈압이나 분비에 다 좌절이 됩니다.

0: 예. 지금 이 밥맛이 어떤 것도 좀 달아선 갖고 그래서 약간 좀 쓰려고요. 예. 오늘이 예약이 되겠습니까?
1: 예.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그 박준우 차를 배우니까 영국 맥박도 잘 봐주고 설명도 잘 해주고 해서
1: 예. 그렇죠. 예.
0: 영국도 자상한 게 잘 해줄게요.
1: 예.
0: 예. 그래 박
1: 예약인가요?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네, 어시.
0: 감사합니다.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그 어떤 몇 번 그 박 선생님께서 그 가래 많고 그 숨이 차고 이런 게 약 쓴 게 영 지금 호소 좋습니다. 게 한번. 좀 약 더 쓰자고 예. 예약해 주시오.
1: 예예. 그냥 오세요.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제 전화 맞지요?
1: 예예. 맞습니다. 예,
4: 저는 혈당이 높고 혈압 높아요. 그리고 이 여름 되고인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이랬어요. 그런데 당신에 계시는 조진 이사 점약 먹고 침 맞은 것이 많이 효과 좋아요.
1: 예, 예.
4: 하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보이자고 예약합니다.
1: 예, 내일로 합시다. 예.
4: 예, 알겠어요.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전화 듣습니다.
1: 네. 예,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그 전번 수일에 여름이라 그런지 불시로 예, 어지럽고 막 하늘 땅 막 빙빙 돌아가나 말인다. 그리고 또 막 토하는 소리.
1: 예, 심해.
5: 그래가지고 소리. 예. 이거 원래는 또 이 그 박창호 주임한테서 위장도 질병 치료를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 효과도 좋고 하니까 나이.
1: 예.
5: 그래 그 길태병원이 박창호 주임한테 갔습니다.
1: 예.
5: 그런데 거기서 이 점약을 그 일주일 7일 주는 거 가지고 먹었는데 지금 기본상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떤가 하면 맥이 없습니다.
1: 예.
5: 그런지.
1: 예.
5: 그래서 이 한 번 지금 더 가서 좀 진료를 더 받으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5: 예.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6: 나는 지금 80이 넘은 러인인데 예. 병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김태중에 가서 선생님 보는데 바로 원장 선생님입니다.
1: 예, 예.
6: 예, 그런데 병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데, 병증 안에서도 위궤양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 어느 병원이나 많이 다녔는데 되지 않아 원장 선생님이 토약 먹고 나서줬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예,
6: 그래서 나는 이 약을 먹기 위해서는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뭐, 또 후에 또, 자유에서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먹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 선생님이 약 먹고 말이 나서줘서 지금 주사도 맞고, 약도 쓰고 이래서 이제 모든 맥을 다 넘고 밥도 제대로 먹습니다. 나는 너무도 원장 선생님이 지극한 그
2: 네.
6: 방조하에서의 모든 거 세심하게 이렇게 보고 방조해주고 또 주사 맞을 때는 와서 계속 이렇게 문의하고
1: 네.
6: 또 매일 이렇게 문의한단 말입니다. 내 너무도 고마워서 한두 분인데 이렇게
1: 그렇죠. 예.
6: 가만히 없지 않고 뭔가 그래. 예. 다른 분들도 이래 수고한 분들이 많지만 해도 나는 원장 선생님이 너무도 잘 치료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라는 말씀을 올리고 김태중의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1: 예, 저희들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소식 전했어요. 예,
6: 원장 선생님은 표창해 주십시오.
1: 예, 예. 시름 넣으십시오. 예.
6: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박윤덕 주임 이사석의 한사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합니까?
7: 제가 예. 혈압이 막 210이 이렇게 올라가고 잠을 계속 못 자고 머리 숙인데 너무 막 저리고

0: 이래서 연변에서 좋은 이사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1: 예.
0: 파는 데는 다 담했는데 우연하게 방송 듣고 그 저기 박윤덕 주임 이사한테 가서 배웠는데 그 약을 먹고 지금 잠도 용서하자고

0: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러니까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늘상 압박감을 느끼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지어는 마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2: 예, 이학에서는 심교통 현상이라 하는데 이 심교통을 보게 되면 환자분들마다 또 증세가 달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가슴이 아파하는 동시에 말이죠,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 심지어는 아래 턱까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숨이 차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늘상 맥이 떨어지고 잠들기 바쁘고 심할 때는 진발성 호흡곤란도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이러면 이전지
1: 네.
2: 특히 밤에 말이죠. 이럴 때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뇌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늘상에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어떤 분들은 또 어지러우면서 아프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2: 죄악에는 말이죠. 이 뇌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뇌에 말이죠. 공혈부족 현상이 생김으로써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내 머리는 말이죠. 텅 빈 것 같다. 길을 걸을 때는 말이죠. 허공에서 걷는 것 같다. 이런 감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짤리 부원이 서거 있는 것이 말이죠. 똑바로 서거 있지 못하고 길을 걸을 때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내 요사에 좀 감각이 이상하고 쓰레걸음이 난다고 한다걸라 이게 평행을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을 말이죠. 우리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중풍현상이 있습니다. 풍이 온단 말입니다. 이러게 되면 말이죠. 이식상실 현상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언어장애가 옵니다.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말씀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체장애가 오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반신불수에 펜타니가 옵니다. 관건 문제는 우리 이 말이죠.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풍이 왔다 할 경우에는 우리 집에 거리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에 말이죠. 뭐를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전주 홍수방지 재해구조사업 총화복귀전문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사업에 관한 당주왕,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요구에 따라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부족점을 깊이 반성하며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보완하면서 더욱 주동적인 정신자세와 효과적인 사업조치로 악천후에 대응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책임자와 주응급관리국, 주수리국,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기상국, 주자연자원국, 주교통운수국 책임자들이 발언했습니다. 주지도일꾼 림소림, 류신강, 윤조휘, 문금철이 복귀 분석을 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주에 연속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등 현시가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번 홍수 재해의 직면에 각 현시는 책임을 다해 엄밀히 방어했으며 각 부문은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용감히 앞장에 서서 전력으로 우한을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함으로써 최대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를 통해 전주 상하는 악천후 대응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1층 심화했으며 새로운 전법과 대응 방법을 탐색하는 실천 속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반드시 우호한 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산홍수 지질재해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로후 위험 주택구역, 양로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하면서 그물식, 순환식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사전에 위험 우환을 견결히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측과 조기 경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여러 부문의 연합 인원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큰물 상황에 대한 감측 빈도를 높여 위험이 미치는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조기 발견, 조기 판단,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인원 대피와 후속 긴급 구조의 귀중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위챗 공식 계정, 틱톡, 과이소 짧은 영상 등 뉴미디어 행렬을 충분히 활용해 강수 상황과 큰물 상황 동태 및 안전 예방 지침을 높은 빈도로 발송해 전주 상하가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긍정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층 간부들을 조직해 주민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특수 인원에 대한 연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홍수방지 선전, 조기 경보, 위험 회피 알림이 전면 피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무근 내용을 날조하는 등 수단으로 재해 상황을 허위로 알리고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 대피, 주동적 위험 회피, 대피 대상 전원 대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요구를 엄격히 관찰하면서 위험 구역의 대중에 대해 견결하고 과감하게 사전 대피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장을 잘함으로써 위험 구역의 대피 대상 인원을 전부 대피시키고 안치된 대중이 기본 생활에서 걱정이 없도록 하며 전역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구조와 재해 후 복구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신속히 침수 배출, 오물 제거,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전개하고 즉시 역량을 조직해 홍수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며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정책성 보험 배상금 지급과 생활이 어려운 대중에 대한 지원 및 구조 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구역의 민심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류추해야 미연의 화근을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야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 구조와 홍수 대처 긴급 구조를 복기해보면 우리 사업에 존재하는 여러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보와 조기 경보가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부문은 태풍 북상으로 극단적인 강수가 초래되는 특점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깊지 못했으며 주요 하천의 큰 물 고봉 도달에 대한 조기 경보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대중 대피 등 후속 사업을 피동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통괄 지휘 능력을 일층 향상시켜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와 관건적인 시각에 주와 현 두 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해야 하는지 등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전, 통신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 인원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고 부문 간 정보 공유에도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확하지 못하고 상하 연동이 일치하지 못한 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재해 상황의 기본 실태를 장악하는 사업이 뒤처졌습니다. 일부 구역의 침수 상황, 위험 지점,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한 후 즉시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구조 물자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중요 구역과 관건 지점의 물자를 사전 배치하지 못했고 홍수 발생 기간 지점 대 지점 정밀 투입, 근거리 배치, 신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긴급구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대중 대피 설득 사업이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대피를 거부하는 대중에 대해 세심하게 설득하는 사업이 부족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일정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아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방지 관건기에 처해 있어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준엄하고 복잡한 바 각 현시 각 부문은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의 경험 교훈을 참답게 총화해야 합니다. 이번 실전 경험을 직책을 다하는 공동의 제보로 전환하고 문제와 교훈을 빈틈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 경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더욱 충밀하게 포착하고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와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플러스 인원 판단 사업 기재를 완성하고 재해 림박 조기 경보, 응답 확인 및 추적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홍수 상황에 관한 예보와 조기 경보를 제때 발부해 위험 구역의 조기 경보가 전면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언제, 하천 제방, 공업 광산 기업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환을 제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장을 착실히 틀어져야 합니다. 재해구조 응급비축물자를 세심히 점검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제때에 갱신 보충해야 합니다.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적당히 늘리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구조 물자를 사전 배치해 관건적인 시각에 신속히 운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 기획 보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0: 기초 시설의 피해 상황과 이번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후 복구 건설 및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하며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암거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초 시설 대상을 기획해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금일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품질 감독 검사 중심이 제1초안 작성 단위가 되어 주도해 제정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농축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산동 청도에서 전문가위원 집중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표준은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처에서 제출했으며 표준 연구재정사업은 우리주 검사검측중심이 맡았습니다. 해당 대상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립안됐고 우리주 표준화 전략특별자금 지원사업에 들었습니다. 우리주는 표준사업 확정 후 즉시 초안 작성 사업 전담반을 꾸렸으며 산동, 하북 등 중점 생산지역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부문은 관련 수치와 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3월에 표준심사 송부 원고를 완성했으며 4월 15일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의 종합평이 항목별 심사를 거쳐 두 가지 표준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은 식물, 뿌리, 혹선충 등 토양 선충을 억제하는 생물농약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국내에 통일된 국가 표준이 없어 산업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 감독 관리에 권위적인 기술 근거가 미흡했기에 이 계열 국가 표준 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표준이 정식 시행되면 제품 생산, 시장 응용 및 일상 감독 관리 단계를 더 규범화하고 전국 농약 감량 증효, 농업 녹색 전환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연변주 검사검측중심 종합업무부 부장이고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장인 진서화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국내 공백을 메우고 업계에 근거 표준이 없던 상황을 꺼냈습니다. 이 표준이 시행되면 특히 인삼 재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충을 죽이고 뿌리가 썩는 병을 막으며 뿌리를 튼튼히 키워 인삼 생존율을 높이고 산량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바 인삼 녹색 유기 재배 요구에 부합됩니다. 해당 표준은 우리주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지탱을 제공할 것입니다.
1: 2026년은 15호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에 초점을 맞춰 도시 갱신 대상을 줄선으로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민생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도시의 책향기 분위기를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인대 대표이며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해항우는 본직에 입각해 대표 직책을 이행하면서 총 투자액이 16억 5,800만 원인 11개 신축 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6갈래 단절도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도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고 총 길이가 3.9km입니다. 이와 함께 인민로, 애단로 등 거리와 도로의 조명, 인도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갱신 개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거리와 부신교는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가 도시구역의 교통 미세순환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에 BRT 대중교통 선로까지 결합돼 주민들의 출행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해향우입니다. 우리는 난관 공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동진거리, 민주, 남거리 등 총 길이가 2.51km인 6갈래 단절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부신거리와 부신교도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km의 빗물 오수 분류공사, 25km의

0: 도로 보강 공정 및 40갈래 골목 품질 제고 공사를 실시해 로면 노화와 배수 불량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도로망이 도시의 맥락을 연결한다면 인문 공간은 도시의 기품을 키워줍니다. 연결시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14곳의 책향기 연길 주제 책 카페 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호원 보나리 책향기 커피 쉼터는 독서와 휴식, 문화 전시 기능을 융합해 주민들의 집 문 앞에 마련된 도시 응접실로 됐습니다. 본활이 책향기 커피 쉼터 운영 경리 장해파입니다. 과거 이곳은 공터였습니다. 소화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이 매일 저녁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책 카페까지 완공되면 주민들은 실내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향이 비교적 좋습니다. 연결 주민 풍규양입니다. 저는 이 주변을 거닐며 구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책을 읽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해항우는 시종 대중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기대를 하나하나의 민생공사로 전화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31개 노후 주거단지 개조를 추진하면서 지붕 방수시설과 벽체, 주택단지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층주택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290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288대의 노후 승강기를 갱신하는 공사도 가동했습니다. 해항우입니다. 인대 대표가 짊어진 것은 인민의 신임이고 어깨에 진 것은 책임입니다. 저는 직책 이행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조업을 깊이 파고들면서 연길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부문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대 대표 사명을 실천하겠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교육부 사이트에서는 일전 제1진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주 훈춘시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에 입선됐고 연결시 중앙소학교, 룡정시 룡정실험소학교, 도나시 미래소학교, 왕청현 제1실험소학교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학교에 입선됐습니다.
1: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및 청소년 캠프가 일전 료능성 반금시에서 펼쳐져 전국 각지 63개 대표팀이 532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 주 끝에 연변대구협회 1팀과 2팀, 연결신흥 1팀과 2팀이 각기 여자, 갑, 을, 병, 정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2026년 7월 28일은 16번째 세계 간염일로 올해 주제는 사회 공동치리로 간염 퇴치입니다. 이날 오전 연결시 병원은 진찰청사 1층 대청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연결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합해 주민들에게 건강봉사를 제공하고 간 건강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국 각지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네, 그리고 왕청 훈촌에는 비가 많이 내리겠으며 왕청 부분 지역에는 폭우가 있겠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3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저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인삼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돌씨 되는 해이고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해이며 전통 홍색가곡 붉은의 병강비춘회가 창작된 지 60돌씨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발맞춰 우리 조는 민족단결진보와 향촌진흥에 참신한 화폭을 전시했습니다. 북경시에 위치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 향촌진흥 성과전시관에 장백산 자락의 향촌진흥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연변주 붉은해 병강 비추고 연변의 좋은 물건 전국으로 판매 향촌진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연일 전시관은 인파로 붐비고 A, B 두 기능 구역은 서로 어우러져 더 돋보였는데요. 한켠은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확고히 수립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선보이고 한켠은 향촌산업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선전 소개 활동 첫날 현장 매출액은 2.64만 원에 달했는데요. 그중 김치, 명태 등은 매진됐으며 냉면, 연변 입살, 인삼, 오일 비누 등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일전 길림성 정부에서는 연구성 기본 농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는 실시 방안을 인수해 발부하고 건설 표준, 건설 임무, 건설 내용, 건설 관리 및 운영 관리 등 제반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방안은 2032년 말까지 조건이 구비된 연구성 기본 농지를 전부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고 2035년 말까지 조건이 부합되는 연구성 기본 농지 외에 일반 경작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방안은 30개의 양곡 생산 능력 향상 중점현 22개 흑토지 보호 전형 지역 및 중서부 평원 지역 수리 관계 조건을 구비한 지역 특히 대중형 관계 지역에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전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관리 통제료의 경작지 생태 보호 경계선 내 퇴경 환림 환초 환호 환목 지역과 하천 호수 관리 구역에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전체 구역에 고표준 농지 건설 시범을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2026년 국제미래건설 건강산업 생태브랜드 박람회가 일전 사천성 성도 세기성신국제전시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6개 기업이 참가해 장백산 특색 농산물을 선보이고 전시회에 이탁해 소남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연자오 특색산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밀한 경로 접목을 수단으로 삼아 참가 기업들을 위해 고농률적인 상금무역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조의 참가 기업들은 기회를 잡고 산업우세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송 중점 홍보기업인 도나윤록 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는 신제품인 홍삼대추시 정제액을 출시하고 길림상황버섯 생물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는 상황버섯 음료, 상황버섯 인삼환 등 시리즈 제품을 내놓아 연변 특색농산물 정밀가공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우리 조의 참가 기업들은 각각 높은 협력 이양을 가진 대상과 접목했는데요. 그중 도나윤록 농업은 50만 원에 달하는 주문 이행서를 체결했고 기타 기업의 협력 상담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리 조는 대형 전시회의 고객 방문량 우세에 이탁해 길림과 사천 간의 농업 생산 판매 장기 협력 교량을 구축하고 량지 농업 자원의 상호 보완과 산업 협동 발전을 추동하며 연변 특색 농산물이 서남시장에 뿌리 내리고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데 조력해 장백산 특색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떠밀었습니다. 네, 안도현 인민법원에서는 최근 안도현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과 함께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 연합수호 사업기재를 혁신적으로 내놓고 량강진 백 카촌 인삼재배 합작사를 찾아 법치로 인삼산업수호 법률보급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법관과 산업전문가는 인삼농가들이 관심을 갖는 토지도급, 농업물자구입, 인삼재배 및 판매 정밀 심층 가공 등 문제에 중점을 두고 법률 법규와 현황정책을 결부시켜 해설하고 의문을 풀어줬습니다. 인삼은 안도현의 특색 부민 산업이자 장백산의 금빛 간판입니다. 이번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연합수호기재의 착지는 법률봉사를 인삼기업과 인삼농가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향후 안도인민법원은 부문간 연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인삼 관련 사건 처리에 녹색 통로를 건설하며 법률보급과 밤머리 자문을 상시화로 전개해 인삼산업이 규범화, 브랜드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조력할 계획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전통적인 특유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근래에는 독특한 자연 자원 우세에 이탁해 재배 구조 산업 기업 창업 성격을 최적화해 인삼 산업의 집약화, 첨단화, 브랜드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재배 기술 면에서도 농토, 무토 재배를 실현해 인삼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대학 농학원 농학학과 리상구 박사님과 함께 인삼 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 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변 인삼 우리주 인삼이죠. 이 인삼 산업은 우리주의 기둥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주 인삼 산업 현황 어떠합니까?
1: 네, 우리주는 기후 토양 조건이 인삼 재배에 매우 적합해 전국 유명한 인삼 생산 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1: 수십 년간 인삼 재배 전통을 이어오며 네. 재배 면적을 꾸준히 확대했고 네. 단순 원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이 결합한 전 산업 사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해를 보게 되면 우리주 인삼 산업은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0: 네.
1: 전주 인삼 산업 총 생산액은 160억 원에 달해 전해 동기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주 인삼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첫째로 재배 기반이 탄탄합니다.
0: 네.
1: 산간지 부드러운 약산성 토양과 네. 냉량 기후가 인삼이 유효 성분 축적에 유리해 네. 각 현시에서 표준화된 인삼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0: 네.
1: 농가 단위 소규모 재배 외에도 전문 인삼 재배 합작사 네. 그리고 농업기업이 대규모 시험지를 운영하면서 네. 유기농 인삼, 무농약 인삼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로 가공품 종류가 다양화됐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생삼, 건삼 위주로 판매했다면 네. 지금은 인삼차, 인삼죽, 인삼환, 인삼액, 화장품 원료 등 심층 가공 제품을 개발해 네.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0: 네.
1: 주내 농산물 가공 공장들이 인삼 특산품 생산 라인을 갖추고 네. 온라인 생방송, 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인삼 재배 단지를 연계한 농촌 관광 양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네. 관광객 유치와 농가 수입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동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인삼 재배 기술 강습반을 열어 농가들이 재배 수준을 높이고 네. 병해충 예방, 양질의 인삼묘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와 반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보면 네. 일부 산간에 위치한 대기식 포선은 네. 관리가 어렵고
0: 네.
1: 또 소규모 농가에는 가공, 판매 능력이 부족하며
0: 그러네요.
1: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소 인삼 현황 기반이 탄탄하고 가공품 종류가 다양하고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죠. 네, 우리 주가 인삼 산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면서 주요 핵심 산지로 되고 있는데요. 주요 핵심 산지로 될 수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우리 주는 장백산 핵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0: 네.
1: 기후가 서늘하고 네. 습도가 적합하며 네. 부식토가 풍부해 인삼 사포닌 함량이 우수한 천연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우리 주는 조선족 백년 인삼 재배 및 홍삼 가공 전통을

0: 리언 고향으로
1: 네.
0: 전국 인산보호구역 핵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현재 우리주 인삼 산업 발전에 존재하는 어려운 점 무엇일까요?
0: 소규모 농가들이 분산 재배로
1: 네.
0: 표준화 수준이 고르지 않고
1: 네.
0: 제품 품질 차이가 존재합니다.
1: 네.
0: 원료 판매 의존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이 부족하며
1: 네.
0: 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또한 산림 보호와 인삼 재배 간의 균형 유지,
1: 네.
0: 산업 사이 연계성 강화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표준화 재배 우리 필수라고 봅니다. 인삼 재배를 하려면 우선은 인삼에 대한 묘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삼 생물학적 특징 어떠합니까?
0: 네, 인삼의 형태는 품종, 년생 그리고 재배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데
1: 네.
0: 전체적으로 지상부와 지하부로 구분합니다.
1: 네.
0: 지하부는 뿌리와 뇌두 그리고 지상부는 줄기, 잎, 입자루, 꽃, 과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1: 네.
0: 인삼이 지하부인 뿌리는 외형상으로 뇌두, 주근, 지근, 채근, 수근, 근모 등으로 구성되며 뿌리의 맨 윗부분을 뇌두, 뇌두서부터 지근까지 부분을 동체,
1: 네.
0: 동체의 아래쪽에 발생된 굵은 다리를 지근,
1: 네.
0: 지근이나 동체 부분에서 발생된 가는 뿌리를 세근 또는 측근,
1: 네.
0: 세근에서 발생된 미세한 뿌리를 수근 또는 근모라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생리적 특수성으로 볼 때
1: 네.
0: 인삼은 단년생 식물이고
1: 네.
0: 반음지성 식물이며 내병성이 약하고 생장 속도가 느리며 내비성이 약하고 고온에 약하며
1: 네.
0: 강한 광에 약하고 토양 수분 과다에 약합니다.
1: 네.
0: 기후와 인삼 생육의 관계를 볼 때 인삼은 생육기간 중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1: 네.
0: 기상 환경 요인 중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온입니다.
1: 네.
0: 인삼이 발아 및 출하의 최적 온도는 10에서 15도이며
1: 네.
0: 전엽 후의 최적 온도는 21도에서 25도
1: 네.
0: 30도 이상이 고온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호흡이 증가하여
1: 네.
0: 물질 생산이 감소됩니다.
1: 네.
0: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로서 해가림 밑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1: 네.
0: 다른 작물에 비하여 수분 증산량이 적고 내한성이 강한 편입니다.
1: 네.
0: 또한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이라 햇빛을 적게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고 하지만
1: 네.
0: 햇빛은 인삼이 광합성 작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1: 네.
0: 인삼 생육의 최적 광도는 만에서 만 오천 룩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에서 보급되고 있는 그 인삼 재배 방식 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요?
0: 네. 우리 주에는 크게 이마삼 재배, 비산림 농경지 인삼 재배,
1: 네.
0: 산림 내 복합 재배 모델,
1: 네.
0: 기질 재배 신기술 등 네 가지 주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1: 네.
0: 생태 보호, 고수익, 토지 이용 효율 등 각 방식이 특징이 다릅니다.
1: 그렇네요. 지금은 이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밭을 이용한 농토 재배 그리고 또 무토 재배를 지청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농토, 무토 어떻게 다릅니까?
0: 국가의 천연임 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1: 네.
0: 산림 벌목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인삼이 수요량에 근거하여
1: 네.
0: 현재는 농토 재배와 무토 재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농토 재배는 일반적인 밭 토양을 위주로
1: 네.
0: 토양 개량을 거쳐 농지에서 재배하는 방식이고
1: 네.
0: 무토 재배는 시설 하우스 내에서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1: 네.
0: 등 배지를 상토로 하고
1: 네.
0: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1: 네.
0: 적은 공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1: 네.
0: 무병묘의 생산 그리고 노동력의 절감
1: 네.
0: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즉 인삼이 시설 재배는 시설 하우스 안으로 빗물이 유입을 막아
1: 네.
0: 병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1: 네.
0: 폭풍우, 저온, 폭설 등이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인삼 무토 재배 시설은
1: 네.
0: 연작 피해
1: 네.
0: 및 농약 잔류 해결과 함께
1: 네.
0: 예정지 관리, 농약 살포 및 제초 작업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리마 삼 재배 그렇다면 이 생태 조건과 핵심 기술 조건 무엇이

0: 진지요.
1: 네. 장백산 활엽수림 내에서 재배하며 네. 나무를 베지 않고 인위적인 비료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0: 네.
1: 음지 쪽이 경사진 곳을 선택하며 네. 적합한 수목 피복률을 유지하고
0: 네.
1: 자연 환경에서 장기간 생육시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합니다.
0: 그렇네요. 이 농경지 비살림 인삼 재배 시 토양 개량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네, 토양 개량 시 토양이 산도를 조절해야 하며
0: 네.
1: 유해 미생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0: 네.
1: 처리하며
0: 네.
1: 유기실 계량제 보충을 진행합니다.
0: 네.
1: 고랑을 만들어 물에 고이는 형상을 방지하고
0: 네.
1: 적합한 차광 조건을 만들어 연작 장애를 해결하며 산림 이손도를 낮춥니다.
0: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래에는 그 인삼 재배할 때 용목, 파종, 이식 기술 좀 자상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인삼 종자 발아 처리부터 실수하고
0: 네.
1: 며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0: 네.
1: 이식을 진행하며
0: 네.
1: 합리적인 재식 밀도를 준수합니다.
0: 네.
1: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생육 관리 기준에 따라
0: 네.
1: 온도, 수분, 차광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0: 네.
1: 인삼 종자는 수확 시 배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0: 네.
1: 인위적으로 배를 성숙시켜
0: 네.
1: 종피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0: 네.
1: 개갑 처리 시기는 8월 상중순에
0: 네.
1: 시작해야 하고
0: 네.
1: 8월 중순에서부터 11월 하순까지
0: 네.
1: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0: 네.
1: 개갑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갑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0: 네.
1: 주의해야 하고
0: 그렇네요.
1: 개갑 처리 장소로는 개갑에 적당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이므로
0: 네.
1: 개갑 용기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넣으며
0: 네.
1: 물 주기가 편리한 곳을 택하고
0: 네.
1: 노시에 개갑장을 설치할 경우 용기를 1m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0: 네.
1: 용기 내의 온도 상승과 씨앗이 건조 또는 강우시 빗물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0: 네.
1: 개갑 처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0: 네.
1: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나
0: 네.
1: 고무통, 시멘트통 등으로 준비하거나
0: 네.
1: 씨앗이 양을 고려하여 씨앗이 양이 8배에서 10배 정도의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0: 네.
1: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였다면
0: 네.
1: 플라스틱 용기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0: 네.
1: 용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0: 네.
1: 씨뿌림 관리는
0: 네.
1: 씨앗이 처리, 씨뿌림 시기,
0: 네.
1: 씨뿌림 양,
0: 네.
1: 씨뿌림 방법,
0: 네.
1: 씨뿌림 소요 면적,
0: 네.
1: 씨뿌림 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씨앗이 처리는 씨 뿌리기 2, 3일 전에 씨눈 튀운 용기에서
0: 네.
1: 씨앗을 꺼내어 씨앗과 모래를 채로 분리시키고
0: 네.
1: 씨앗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0: 네.
1: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0: 네.
1: 보관한 씨앗을 병해 방제용 등록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준하여
0: 네.
1: 소독한 후 뿌리도록 합니다.
0: 네.
1: 씨 뿌림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0: 네.
1: 가을 뿌림을 권장하고
0: 네.
1: 씨 뿌림 양은 길이 90cm, 넓이 180cm 기준으로
0: 네.
1: 1740알을 뿌리도록 권장합니다.
0: 그렇네요.
1: 모종 3 옮겨 심기는 두둑 고르기, 옮겨 심는 시기, 소독, 재식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0: 네.
1: 두둑 고르기는 옮겨 심기 전에 흙덩이는 잘게 부셔서
0: 네.
1: 규격에 따라 두둑을 고릅니다.
0: 네.
1: 작판 정지기를 이용하면
0: 네.
1: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및 양 측면 고르기 등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두둑 형성기를 활용하면
0: 네.
1: 두둑 형성부터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0: 네.
1: 및 양 측면 고르기 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옮겨 심는 시기는 봄에는 4월 중하순,
0: 네.
1: 가을에는 10월 중하순에 합니다.
0: 네.
1: 모종 3 소독은 모종 3 채굴 직후 옮겨 심을 때는 소독을 생략하고
0: 네.
1: 채굴 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모종 3은
0: 네.
1: 병해충 방제 기준에 의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0: 네.
1: 모종 3을 옮겨 심을 때는 전 후행이 모종 3은 두둑이 양 측면에서
0: 네.
1: 안쪽으로 6cm 부위에 놓이도록 합니다.
0: 네.
1: 주행 간격은 8에서 15cm
0: 네.
1: 곱하기 18에서 30cm로

0: 권상합니다.
1: 네.
0: 심은 뒤에 관리 내용은 네. 다음으로 첫 번째로 출묘 정기 관리.
1: 네.
0: 매년 4월은 인삼 파종 전 준비 단계로
1: 네.
0: 주로 상면과 배수로 정리,
1: 네.
0: 상면 소독, 흙 뒤집기, 봄 파종 및 이식, 비료 시비, 멀칭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1: 네.
0: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병해 전염원을 제거하여
1: 네.
0: 극한 기상으로 인한 서리,
1: 네.
0: 강풍 등의 기후 재배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인삼이 나이, 포장 상태 및 생산 여부에 따라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포장이 식물 줄기와 잎 잔해를 신속히 철거하고
1: 네.
0: 집중적으로 폐기한 후
1: 네.
0: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여
1: 네.
0: 상면과 작업로를 전면적으로 소독합니다.
1: 그렇네요.
0: 사용하는 약제는 인삼에 등록된 농약을 선택해야 하며
1: 네.
0: 병해 방제는 깨끗하고 엄격하며
1: 네.
0: 완전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출묘 및 전업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4월에서 5월 중순은
1: 네.
0: 인삼이 출묘 및 전업기로
1: 네.
0: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를 적시에 관찰하고
1: 네.
0: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적시에 잡초를 제거하며 병해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씨앗을 남기지 않는 땅은
1: 네.
0: 꽃봉오리 제거 처리를 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기에 적합한 조도에 따라
1: 네.
0: 광 조절을 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 바튼
1: 네.
0: 필름과 자원망을 설치하여 투항률이 30% 정도 되도록
1: 네.
0: 하고 다른 연령이 묘밭은 필름만 설치하여 투광률이 40%에서 50%가 되도록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개화 결실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1: 네.
0: 인삼이 개화 및 결실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1: 네.
0: 병해 발생을 예방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합한 조도에 따라 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밭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 정도로 유지하고
1: 네.
0: 다른 연령 묘밭에는 1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30%에서 40%로 유지하며
1: 네.
0: 개화기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해야 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에서 25%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뿌리 비대기 및 수확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인삼이 뿌리 비대기와 수확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와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수비를 시비하고 병해 발생을 예방하며
1: 네.
0: 인삼을 수확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정한 조도에 따라
1: 네.
0: 조도와 물 공급을 조절하고
1: 네.
0: 두 번째 차광망을 제거하며
1: 네.
0: 적절히 조도를 증가시키어
1: 네.
0: 투항률은 40%에서 50%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우기에는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집중됨으로
1: 네.
0: 배수로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1: 네.
0: 인삼 재배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1: 네.
0: 토양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인삼 뿌리에 병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당해 연도에 수확할 땅의 경우 적절히 멀칭막을 제거하여
1: 네.
0: 비를 허용하고
1: 네.
0: 토양 습도를 높이며
1: 네.
0: 가뭄이 심한 경우 2회에서 3회 적절히 관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금방 박사님께서 인삼 재배에서 육모 파종 이식 기술 또 개화기 결실 또 비대기 수확 관리에 대해 자상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금방 병충해 예방 퇴치에도 중시 돌려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예방 퇴치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혹 무공해 방제 기술이 있는지요?
0: 네. 주로 출묘 초기에는
1: 네.
0: 주로 인삼 뿌리 병해가 발생하며
1: 네.
0: 예를 들어 균약병, 금부병 등이 있습니다.
1: 네.
0: 적절한 토양 습도와 온도는 뿌리 병해 예방이 핵심입니다.
1: 네.
0: 줄기 병해인 줄기 전문이병,
1: 네.
0: 잿빛 곰팡이병,
1: 네.
0: 역병
1: 네.
0: 등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출묘 및 전엽기에는 특히 줄기 병해인 줄기 전문이병, 잎꽃병 역병
1: 네.
0: 등을 예방해야 하고
1: 네.
0: 개화 결실기에는
1: 네.
0: 전문이병과 잿빛 곰팡이병
1: 네.
0: 등이 병해 발생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인삼 잎병해의 발병 성기는

0: 네. 일반적으로 전문이병과 제삐곰팡이병을 주를 이루며
1: 네.
0: 이 또한 역병이 주요 발병 시기입니다.
1: 그렇네요.
0: 지속적인 햇빛과 더위가 이어지면
1: 네.
0: 전문이병이 쉽게 유행하며
1: 네.
0: 지속적인 강우와 저온이 이어지면
1: 네.
0: 제삐곰팡이병이 쉽게 유행하고 지속적인 고온과 고습이 이어지면 네. 역병이 쉽게 유행합니다.
1: 네.
0: 위병해 방제 원칙은
1: 네.
0: 예방을 중심으로
1: 네.
0: 화학방제, 토양 경작 방제,
1: 네.
0: 생물 방제,
1: 네.
0: 물리적 방제,
1: 네.
0: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
1: 네.
0: 등이 있는데
1: 네.
0: 보다 안전한 인삼 생산을 위하여
1: 네.
0: 생물 방제
1: 네.
0: 혹은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를 권장합니다.
1: 네.
0: 생물 방제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활성 생물이나 그 대사 산물을 이용하여
1: 네.
0: 자연 조건에서 분해될 수 있어 화학 농약처럼 수체, 대기 및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1: 네.
0: 또한 식물과 인간에게 위협이나
1: 네.
0: 피해를 주지 않으며
1: 네.
0: 화학 농약이 식품 사슬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1: 네.
0: 농산물의 품질과
1: 네.
0: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1: 네.
0: 천적이나 병원체는 특정 해충을 대상으로
1: 네.
0: 하여 비목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1: 네.
0: 생태계에 대한 오염을 줄이고
1: 네.
0: 생물 다양성을 보호합니다.
1: 네.
0: 총적으로
1: 네.
0: 병해 방제 시 거농약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1: 그렇죠.
0: 무산류 친환경 재배 기준을 준수하여
1: 네.
0: 장백산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인삼 몇 년생을 수확하는 것이 효과성이 좋습니까?
0: 인삼이 지표 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 함량은
1: 네.
0: 재배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재배 4년 이후에는 큰 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수삼 재배를 위주로 할 경우에는
1: 네.
0: 4년에서 5년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
1: 네.
0: 진일보로 홍삼 가공 시에는
1: 네.
0: 조직 침밀도가 중요하므로
1: 네.
0: 최소한 5년에서 6년 재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홍삼에 5년근, 6년근 있네요. 네. 인삼 재배허들 어떤 면에 중지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인삼 재배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개괄해 본다면
1: 네.
0: 예성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1: 네.
0: 예성지 관리 방법,
1: 네.
0: 파송 관리, 해가림 설치, 수문 관리, 제초 및 배수로 관리, 병해충 방제
1: 네.
0: 등 전 생육 기간 동안 철저히 인삼 표준 경작 방법을 준수해야만 좋은 수확을 기대해 볼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인삼 재배에서 현대 스마트 농업 및 추적 시스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0: 네. 온도, 습도, 토양 데이터, 사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적용하고
1: 네.
0: 개체별 추적 코드를 부여하여
1: 네.
0: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주 인삼 산업 발전에서 어떤 문제들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박사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0: 네. 우선 고품질 토종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1: 네.
0: 표준화 재배 규정을 전면 보급해야 합니다.
1: 네.
0: 심층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1: 네.
0: 부가가치를 높이고
1: 네.
0: 연변 고유 홍삼 공동 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1: 네.
0: 산업단지 직접 발전을 추진하며
1: 네.
0: 산업 연쇄를 완성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주 이 인삼 산업 발전에 뭐 좋은 건의도 좋고 제안이 있다면요?
0: 네. 장백산이 생태 우세 조선족 오랜 전통 문화에 현대 과학 기술이 어우러진 연변 인삼 산업은
1: 네.
0: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고품질 인삼 생산의 근본은
1: 네.
0: 바로 과학적인 재배 기술이며
1: 네.
0: 산업 연쇄 고도화만이 농가의 지속적인 부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인삼 농가에서 우량 품종을 선택하고
1: 네.
0: 표준 재배 기술을 준수하며
1: 네.
0: 친환경 재배를 함으로써
1: 네.
0: 무분별한 약재 사용을 피하며
1: 네.
0: 합작사를 통한 통일 판매로
1: 네.
0: 시장 위험을 줄여
1: 네.
0: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인삼 재배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우리 조 인삼 재배를 보게 되면 금방 위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요. 떼기밭들이 있고 소규모 농가들에서는 표준화 재배를 지금 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먼저 우리 위에서 언급됐지만요. 우리수 인삼산업총액이 16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5%. 해마다 이렇게 큰 상승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주 인삼산업은 우리주 그 발전의 경제 발전의 기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인삼계열 제품이 규범화 우리 심층화 그 가공을 걸친다면 꼭 좋은 효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리상국 박사님을 모시고 인삼산업 현황 및 인삼재배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인삼재배에 관심을 가진 농가들의 좋은 정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